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

0: 수를 배워요.
1: 오늘은 팔팔한 친구들이 체육관으로 수업을 받으러 왔어요.
2: 안녕 얘들아, 어서들 오렴.
0: 근데요 선생님, 왜 목욕 가운을 입고 계세요?
2: 이건 목욕 가운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수업에 맞는 도복을 입은 거야. 너희도 신발 벗고 올라와서 저기 도복으로 갈아입어 보자.
3: 와, 진짜 신난다.
0: 여기 바닥이 폭신폭신하다.
2: 맞아, 완전 폭신해. 오늘은 무술이 뭔지 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
4: 사극의 그 무술이요?
2: 아니.

0: 무술은 운동의 한 종류란다.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지.
1: 싸우는 거 맞죠?
0: 어, 아니야, 데니. 무술은 사실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2: 저는 싸울 줄을 몰라서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하, 그래도 무술을 배우면 좋단다. 몸도 마음도 아주 튼튼해지거든. 황소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 거야.
3: 안녕, 얘들아.
4: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0: 이제 황소 아저씨가 선생님 쪽으로 돌진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무술로 아저씨를 막을게.
2: 아프시겠다. 우리도 저거 해야 돼요?
0: 아니야. 첫 수업에선 안 해도 돼. 대신 선생님이랑 하나만 약속하자. 무술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맹세할 수 있지?
4: 약속할게요. 아무한테나 무술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0: 아유, 착해라.
5: 황소 아저씨, 아까 넘어질 때 많이 아팠어요?
3: 아니야, 페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알면 하나도 안 아파. 걱정 마.
0: 제일 먼저 배울 게 바로 그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이야. 그냥 털썩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이제 너희가 해볼래?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그렇지. 철푸덕. 그래, 잘했어. 이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할 거야. 바로 이렇게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리고 눈을 꼭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만 서는 거야. 콩주머니 떨어뜨리지 않고. 황소 아저씨가 바로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려주실 거야. 자, 이제 눈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 서보자.
5: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0: 쉿, 모두 조용히 자기 숨소리를 들어봐.
2: 힘내, 베드로. 넌 할 수 있어.
0: 숨 마시고, 내쉬고.
4: 마시고, 내쉬고.
6: 숨소리를 들으면 균형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5: 이거 효과 있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요.
0: 잘했어. 이제 마지막 운동을 해볼게. 모두 이렇게 한번 서볼까? 이 자세에서 한 손은 쭉 내밀고 다른 손을 쭉 당기는 거야. 자, 이렇게. 좋아. 이제 더 빨리 해볼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 하! 하!
4: 하! 하! 하!
0: 더 크게!
4: 하! 하! 하!
0: 안 들리네. 더 크게!
4: 하! 하! 하!
0: 하! 아주 잘했어. 오늘 수업 정말 잘 따라와줬어. 그러니까 이제 흰 띠를 받을 자격이 있단다.
5: 저는 황소 아저씨 같은 빨간 띠로 주실래요?
0: 아직은 안 돼, 페파. 초보는 하얀 띠를 받아야 해. 계속 배우다 보면 하양 다음에는 노랑 띠, 주황 띠, 초록 띠, 보라 띠, 빨강, 갈색 띠를 받는 거야.
5: 와,
2: 색깔이 엄청 많구나.
3: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검은 띠를 받을 수 있어.
6: 페파 선생님은 무술 전문가십니다.
0: 자, 여기 너희 띠 받아라.
4: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5: 이것도 재밌다.
6: 페파는 무술이 좋았어요. 무술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5: 햄스터 선생님의 개미 농장.
6: 페파랑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5: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란다. 손님이 오실 건데 방이 지저분하면 창피하니 치우는 거야.
6: 이분은 햄스터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7: 안녕, 잘 있었어, 얘들아.
4: 안녕하세요, 햄스터 선생님.
0: 햄스터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걸 가져오셨단다.
5: 오!
1: 그거 로켓이에요?
2: 아닌 텔레비전이에요?
7: 아닌데.
5: 그럼 엄청 큰 창문이에요?
8: 아니면 마법 거울일까요?
7: 아니거든. 좋아, 힌트 하나 줄게. 이건 동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란다.
1: 고래일까요?
7: 아니야, 이건 괴물란다.
5: 아무리 봐도 전 그냥 큰 창문 같은데요.
7: 맞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수지. 하지만 이건 내 개미들이 사는 개미 농장이라는 거야.
5: 와, 이거 봐, 방 진짜 많다.
7: 그래, 방이 아주 많지.
1: 이 개미들 위험할까요?
7: 세상엔 위험한 개미들도 있기

0: 하지. 하지만 이 개미들은 아니란다.
1: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0: 여기 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지?
1: 개미는 뭘 먹어요?
0: 어우, 개미는 여러 가지를 먹지.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단맛이 나는 거란다.
1: 개미도 말할 수 있어요?
0: 물론이지. 개미도 서로 말해. 이렇게 더듬이를 흔들면서 말한단다. 자, 너희가 쓸 더듬이도 많이 가져왔어. 이거 쓰고 개미처럼 말해볼래? 좋아, 머리에 하나씩 썼으면 이리저리 흔들어 보자.
2: 카트랑 친구들이 개미처럼 말하고 있네요.
1: 안녕, 수지 개미야. 안녕, 페퍼 개미야.
3: 햄스터 선생님, 여기 있던 개미들 어디 간 거예요?
2: 저런, 개미 농장이 텅 비었어요.
0: 마개를 끼워야 되는데 깜빡했네. 개미들이 다 나가버렸어.
4: 아무도 움직이지 마.
3: 선생님, 저기요. 저 크레용이 움직이는데요.
5: 크레용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1: 당연하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0: 맞아. 아마 내 개미들일 거야.
5: 저거 봐. 개미들이 다른 것도 움직이고 있어.
3: 개미는 정말 힘이 세네요.
0: 맞아. 개미는 몸집에 비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기로 유명한 동물이란다.
4: 개미들 좀 개미 농장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0: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어때요?
0: 뭐?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수지.
1: 얘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5: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0: 맞아. 개미들이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1: 선생님, 저잼 샌드위치 있어요.
4: 하지만 먹이를 주면 개미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 살지도 몰라.
0: 아니에요. 개미는 먹이가 생기면 일단 집에 가져가요.
1: 그럼 우리가 단걸 주면 되겠네요. 개미들이 단걸 받으면 다시 개미 농장에 가져갈 거예요.
0: 맞아, 바로 그거야. 해파가 준 샌드위치를 조금 떼어서 바닥에 놔주자.
1: 개미가 오고 있어요.
5: 저거 봐. 바로 친구를 찾고 있어.
6: 샌드위치를 봤다고 알려주나 보다.
3: 개미들 말로 얘기하나 봐.
1: 그리고 먹을 걸 집으로 가져간다. 우와, 성공이에요.
0: 안녕. 개미들이 돌아왔네. 다 무사히 집으로 왔어.
1: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 샌드위치 먹어봐.
3: 얘들 보니까 나도 샌드위치 먹고 싶다.
4: 그래, 페드로. 먹지 뭐. 점심시간 다 됐잖아. 얘들아, 오늘 개미 농장 구경해보니 어땠어? 즐거웠니?
7: 네!
4: 그럼 햄스터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자.
7: 고맙습니다, 햄스터 선생님!
2: 아이들은 개미 농장이 좋았어요. 개미 농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페퍼랑 친구들이 공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1: 헤드로! 레드컴! 데니! 나도 곰초, 나도 데니!
6: 페퍼!
1: 아이쿠! 이게 뭐지?
3: 처음 봐! 새 놀이터가 생겼나 봐!
1: 얘들아, 저기 가서 놀자! 구내가 왜 이래? 별로 구내 같지 않은데?
5: 미끄럼틀도 이상해. 미끄럼틀 같지가 않아.
1: 그리고 이 놀이터엔 어른만 있어.
6: 무슨 놀이터가 이러냐? 진짜 이상해.
8: 이상할 수밖에. 여긴 그냥 놀이터가 아니라 야외 헬스장이라고 하는 데니까. 오, 안녕, 레베카.
1: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야외 헬스장이 뭐예요?
8: 야외 헬스장이 뭐냐 하면 신선한 바깥 공기 마시면서 동네 어른들이 운동하고 즐기라고 만든 데란다.
1: 즐기는 게 아니고 힘들어 보이는데요?
8: 아니야, 저게 즐기는 거야. 운동을 하면 몸이 얼마나 가뿐하고 좋은데. 좋아, 설명해줄게. 와봐라. 여기 여우 아줌마 보이지? 아줌마는 지금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을 하고 계셔. 힘내요, 힘! 여우 아줌마 할 수 있어요!
1: 근데 왜 소리를 치세요?
8: 난 잘하라고 응원을 한 건데. 하나, 둘, 셋, 넷! 좀더 세게 다리 꾹!
7: 하나, 둘, 셋, 넷! 좀더 세게 다리 꾹!
9: 감사합니다, 여러분.
8: 황소 아저씨가 지금 하는 운동도 건강에 아주 좋단다. 특히 이 운동을 하면 팔이 아주 두껍고 튼튼해지지.
1: 아저씨도 응원해드려요?
8: 좋지.

0: 고맙다 얘들아. 우와.
1: 아빠 안녕.
2: 안녕 대리.
1: 이 운동은 아빠 혀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0: 달리기는 온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3: 저도 몸 튼튼해지고 싶어요.
4: 네 저도요.
5: 내 몸은 안 그래도 튼튼한데.
0: 오호호, 그래도 더 튼튼해지면 좋지.
3: 우리도 이 헬스장 기계 쓰면 튼튼해져요.
0: 아니 이 기계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만 쓰는 거야. 꼭 기계가 있어야 몸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야. 내 다리가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개구리처럼 펄짝펄짝 뛰면 돼.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뛰는 거야. 펄짝.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처럼 소리 내면서 뛰면 더 좋고. 자, 이제 너희도 해봐.
6: 모두 개구리처럼 뛰는 걸 좋아하네요.
0: 아주 잘했어. 이제 내 팔이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꽃게처럼 네 발로 걸으면 돼. 일단 바닥에 이렇게 덜썩 주저앉아. 그런 다음 몸을 쭉 들어올리는 거야. 이 자세로 앞으로 쭉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걸어다니는 거지.
3: 쟤는 무슨 소리 안 내요?
0: 집게발을 움직일 때만 소리가 나지. 따닥콕콕 따닥콕콕
7: 따닥콕콕.
6: 모두 개처럼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군요.
0: 참 잘했어요. 이번엔 난 온몸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자리를 돌면서 뛰면 돼. 응원이 없으니 기운이 안 나네.
8: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달려라.
0: 이제 너희 차례야. 해봐. 열심히 해. 운동을 많이 할수록 더 튼튼해질 테니까. 응원을 해야 힘이 더 날 텐데.
8: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달려라.
0: 야, 그렇지.
3: 오, 토끼 할아버지, 진흙탕은 어때요? 이것도 운동 많이 돼요?
0: 물론이지, 페파. 첨벙첨벙 뛰면 운동이 되지.
3: 와, 신나.
0: 진흙탕에서 뛰면 다리도 팔도 다른 데도 다 튼튼해지지. 개굴.
3: 어른놀이 패처럼 운동도 되는 진흙탕 정말 좋아요. 아무나 다 놀 수 있잖아요.
6: 페퍼는 진흙탕에서 첨벙첨벙 뛰는 게 좋았어요. 진흙탕에서 첨벙첨벙 뛰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아빠, 달려요.
6: 페퍼랑 조지는 오늘 아빠랑
0: 간질간질.
6: 정확히 말하면 페퍼랑 조지, 간지럼 태우는 괴물이 거실에서 놀고 있군요.
0: 잡았다.
3: 조지 뭐해? 얼른 탈출해.
0: 간질간질간질.
3: 행복. 저도요 아빠.
0: 어우 참 뭐야 벌써? 둘 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저것 봐, 이비는 포기 안 하잖아.
9: 오, 런던 마라톤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 나오죠.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돼 있나요?
4: 아니요.
0: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줘야겠군. 좋아, 아빠가 런던 마라톤 나가신다.
3: 아빠가 진짜요?
4: 진짜요?
0: 맞아, 둘 다 기대해. 아빠가 저기 나갈 거니까.
10: 어딜 나가요?
0: 런던 마라톤 나갈 거예요.
10: 정말 멋져요, 여보.
4: 아빠, 예, 아빠.
10: 그럼 훈련도 해야겠네요.
0: 당연히 해야죠. 훈련은 언제부터 하냐면 요 꼬맹이들 간지럼 태우고 나서요. 간질.
6: 페퍼랑 조지가 런던 마라톤에 처음 나가는 아빠의 훈련을 보러 공원에 왔어요.
0: 핫둘, 핫둘, 핫둘.
11: 페퍼 아빠, 누가 바람을 넣기에 달리기를 다 하시나?
0: 바람을 넣은 건 바로 저 같은데요, 어르신. 런던 마라톤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11: 아이, 뭐야, 농담 아니었어?
0: 지금 진지하거든요. 이 기회에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1: 하긴, 런던 마라톤에 나가서 끝까지 뛰려면 그런 힘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행운을 빌어, 마라톤 출발선에서 보자고.
4: 안녕히 가세요.
0: 좋아, 얘들아. 오늘 훈련을 잘 마치려면 뭐가 필요할까?
4: 아이스크림?
0: 아이스크림 좋지.

0: 근데 뭐 다른 건 없니?
1: 어, 있어요. 이 공원 한 바퀴 다 뛰는 거야.
0: 어, 공원이 상당히 크네.
1: 할 수 있어요, 아빠. 전 아빠 믿어요.
0: 알았어. 여기서부터 공원을 한 바퀴 뛰어오면 되지. 아이스크림은 그 다음에 먹자.
1: 네!
0: 뛰기 전에 일단 몸을...
1: 제자리에 응? 준비 땅!
0: 알았어, 갈게.
1: 아빠 왜 멈춰요?
0: 힘들어서. 아빠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잖아.
1: 어, 맞다. 깜빡했다. 우리 아빠 나이는 100살이었지.
0: 뭐? 근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머네.
1: 괜찮아요, 아빠. 한 번에 진흙탕 하나씩 건너가요. 저랑 조지처럼요.
0: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는지 모르겠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내가 배워야겠어. 좋았어. 끝까지 공원 다 돌아보자.
1: 예! 달려, 아빠!
0: 어, 안 다쳤니, 조지?
1: 우리가 해냈다.
0: 맞아, 우리가 해냈어.
1: 아빠,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다. 근데 아빠한테 좀 이상한 냄새나.
0: 아하,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의 냄새란다. 이제 그만 집에 가서 목욕할까, 얘들아?
1: 안돼요, 아이스크림 먼저요.
0: 오, 맞다.
2: 파란 조지는 아빠가 런던 마라톤에 나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1: 아이스크림 3개만 주세요.
2: 오,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전설의 가위빈 키위.
1: 안녕,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C!
0: 비타민C!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2: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기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눈부셔.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0: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키위 맛있다. 새콤달콤해. 꽃다가 너도 키위 좀 먹어봐.
3: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0: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꽃떡이 누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0: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1: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0: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1: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1: 엥!
0: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1: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오!
0: 호떡아,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2: 키위 왔습니다.
3: 키위야, 어서.
4: 누구니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2: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4: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2: 그렇게 달려나와주시니
5: 저도 정말 행복해요.
6: 키위가 짐 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7: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6: 키위야, 반갑다.
1: 여기가 어딘지.
6: 아이고, 이번엔 대왕 키위가 왔.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1: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8: 호떡이?
4: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1: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2: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1: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2: 뭐라고?
1: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3: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2: 내가 잘 안다니.
9: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6: 어떻게?
2: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1: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4: 아니, 호떡이 뭐야?
8: 뭐지?
6: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7: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라고!
10: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7: 살려주세요!
2: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10: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1: 무섭게 생겼다.
2: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키위다.
1: 키위,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10: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2: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10: 싫은데 괴롭힐 건데.
2: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0: 키위님, 부르셨습니까?
2: 비타민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1: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1: 하,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3: 비상, 비상. 호빵이의 행복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1: 행복의

0: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1: 화가 난다! 화가 나!
2: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0: 호빵의 행복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2: 어? 가긴 어디에 가? 전설의 가이밀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티야!
3: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0: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톡판!

0: 트리토판, 네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립토판.
3: 희희의 트립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4: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3: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3: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텐데.
3: 정말? 정말이니? 같이 가!
5: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6: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5: 위산! 위산!
6: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산!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위맨.
3: 키위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위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6: 왔구나. 응?
3: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위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6: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위맨. 아,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3: 네? 키위디가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황금 가위!
5: 아,
3: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3: 어!
2: 이겼다.
3: 어, 졌다.
2: 전설의 가위 맨 키위, 가위 가위 고기 고기 찰라 찰라.
3: 여들 여들 여들 부들 부들 부들. 키위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7: 나 소화 다 됐어요!
6: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7: 아, 예, 알겠습니다!
3: 어,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2: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0: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화 다 됐어요.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4: 가위바위보.
5: 아, 이겼다. 졌다.
6: 뭐지?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6: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맨.
4: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3: 와우, 전설의 가위맨 최고 딱지네.

0: 커플의 비밀. 누나, 이거 봐라.
1: 우와, 우리 호떡이가 키위를 먹네.
0: 나도 이제 키위 먹었으니까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1: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근데 호떡이 너 파인애플은 안 먹지? 그럼 내가 먹을.
0: 어허? 안 먹긴 누가 안 먹어.
1: 우와, 우리 호떡이가 달라졌네. 과일은 입에도 안 대더니. 그래,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나처럼 예뻐지지. 어? 뭐야? 파인애플 어디 갔어?
0: 너무 맛있어.
1: 뭐야, 혼자 다 먹고 욕심쟁이. 왜? 파인애플 맛있다고? 나도 알거든. 파인애플 나도 먹고 싶었는데.
0: 아니 아니, 혀가 혀가 따끔따끔 아파.
1: 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혀 씹은 거 아니야?
0: 안 씹었어. 파인애플이랑 키위를 먹었을 뿐인데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야?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냐고? 왜?
1: 아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야!
0: 오!
1: 오, 여기 있다. 혀세포 딱지. 내가 가서 왜 갑자기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건지 알아보고 올게.
0: 알았어, 누나.
1: 야! 오!
2: 꺼내주세요! 꺼내달라고요!
1: 어? 뭐, 여기는...
2: 오빠, 아, 우리 좀 꺼내줘! 꺼내달라고!
1: 키위, 파인애플! 너희들 왜 거기 있는 거야?
2: 호빵아, 나 억울해. 나보고 위험한 음식이라면서 잡아가뒀어.
3: 나도 정말 억울해!
4: 여기 억울하지 않은 음식이 어딨어! 나도 억울해!
2: 고기, 넌 소화불량제로 잡혀온 거잖아!
4: 아이, 누군 소화불량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줄 알아? 호떡이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 형!
2: 저 형.
1: 누구세요?
5: 나!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온 위험한 음식을 특별 관리 단속하는 다지켜 관리소장이다.
1: 아, 다지켜 관리소장님! 근데 키위랑 파인애플은 왜 여기 잡혀온 거예요?
5: 아, 조금 전 입안 혀 세포님이 쓰러지셨기 때문이지.
1: 네? 아, 그래서 호떡이 혀가 따끔따끔 아팠던 거구나.
5: 혀 세포님이 쓰러진 곳에서 키위와 파인애플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는 건 키위와 파인애플이 범인으로...
2: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전설의 가위맨이라고요. 절 범인 취급하시면...
5: 조용! 범인인지 아닌지 차차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1: 네가 진짜 효세포님을 쓰러뜨렸던 거야?
2: 모르겠어. 내가 입안을 지나가고 난 후에 쓰러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3: 효세포님, 나랑 신나게 춤추고 놀았었는데... 쓰러지실 줄이야.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4: 근데 진짜 춤만 춘 거 맞아?
2: 맞거든?
6: 혀세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3: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1: 팀원장님, 어금니님, 혀세포님이 다치셨다면서요?
7: 혀세포 왔습니다. 혀세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따끔따끔 병이네요. 상처가 오래 가겠는데요?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8: 안녕하십니까, 키위입니다.
9: 입속의 온걸 환영합니다.
3: 어금니가 잘게 씹어주겠소?

0: 천천히만 가볼게요.
1: 그래, 잘 가, 키위!
2: 안녕! 어우, 새콤달콤한 게 또 왔으면 좋겠네요.
3: 안녕하십니까? 파인애플님.

0: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1: 파인애플 잘 가.
0: 샹.
2: 셰프님 왜 이러세요?
3: 나는 씹고 심 원장님은 함께 춤을 추고 셰프님은 맛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4: 이럴 수가.
5: 어머나 어머나, 여기 셰프님 몸에 난 이 상처 혹시 어금니가 씹은 거 아닙니까?
4: 그런 거예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키위랑 파인애플만 씹었다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단 한 번도 혀세포를 치...

0: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어금니의 자랑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왜요?
1: 하긴 이건 어금니님 말씀이 맞아요. 호떡인 큰 빵을 한 입에 넣고 먹어도 절대 혀를 씹은 적이 없으니까요.
2: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3: 자세히 보니 혀세포 님 몸에 생긴 이 상처는 가위로 자른 거네요?
0: 네? 가위로 자른다고요? 아, 저 이 입안에 가위를 든 자를 알고 있습니다.
2: 저도 압니다.
1: 누구?
4: 아밀레이스 원장님?
5: 아밀레이스? 무슨 일이시죠? 어머나, 혀세포님은 왜 여기에?
3: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그 가위로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건가요?
1: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5: 내가 가위를 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가위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만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히게 자른다고요?
3: 잠깐! 방금 들어온 음식이 뭐라고 하셨죠?
0: 그게... 키위랑 파인애플.
5: 키위, 파인애플은 탄수화물이 아니라서 내가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2: 어금니님, 어떻게 된 거죠?
0: 아니, 저는 그냥 그 의사세포님이 가위로 자른 것 같다고 하셔. 아니, 팀 원장님도 같이 의심하셨잖아요.
2: 제가 언제요?
5: 어떻게 이 아밀레이스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몹시 서운합니다.
4: 미안합니다.
1: 그렇다면 누가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걸까요?
5: 나도 아니고 팀 원장님도 아니고 어금니님도 아니라면 범인은 딱 나왔네요. 가위를 가진 또 다른 장.
2: 천사의 가위맨에게도 가위가 있잖아요.
0: 맞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4: 천사의 가위맨 키위.
1: 이럴 수가. 키위한테 가봐야겠어요.
5: 나 진짜 억울해.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다고.
6: 억울하지? 그럼 우리 여기서 탈출할까?
5: 도망치자는 거야?
6: 있지. 아니, 파인애플 너무 빠져. 키위, 난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라는 거 다 알아.
5: 어떻게 알았어?
0: 있지, 나도.
6: 아니, 파인애플 너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키위랑 얘기 중이잖아.
2: 키위, 네가 날 가위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철창 밖으로 빠져나가서 널 꺼내줄게. 아,
5: 정말? 근데 난 진짜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어. 곧 풀려날 거라고. 근데 괜히 탈출했다가.
0: 내가 해줄게.
6: 파인애플, 네가 어떻게
0: 해? 나도 있어, 황금가위. 짠!
6: 아, 눈부셔.
0: 키위, 너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했나? 난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다.
5: 오, 신이시여.
6: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네 저 몰라본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 고개를 들라, 고기여. 오늘 우린 여기서 탈출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2: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가시오. 슈퍼 울트라 초강력 땅뚝땅뚝 매드시오.
7: 좋았어. 가자.
2: 가시죠.
1: 키위, 너야?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범인!
8: 범인은 파인애플이었어.
1: 뭐라고?

0: 가위가 있어?
1: 내 가위보다 훨씬 강력했어. 고기를 한 방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도망쳤어.
0: 헐! 뭐라고?
2: 이 녀석들!
3: 놔! 놓으라고!
2: 놓으세요!
4: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도망을 치다니!
2: 너무 빨리 잡혀버렸네. 괜히 탈출했어!
0: 파인애플!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게 너야?
3: 아니,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혀세포님이 단백질로 돼 있는지 몰랐지.
5: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3: 가볼게요. 슝! 내 가위가 살짝 닿기만 했는데 쓰러지셨어.
5: 혀세포님!
3: 호떡이가 파인애플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제 가위가 좀 세진 상태였거든요.
0: 아, 그랬구나.
4: 파인애플, 너 정말 위험한 과일이구나.
3: 아니에요. 아, 파인애플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불고기를 만들 때 절을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서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익으면 제 가위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우와, 파인애플 최고 딱지가 생겼네.
4: 자, 그럼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키위는 나오고 파인애플 들어가. 고해, 너도 들어가.

0: 다 왔어요.
1: 만나서 반가웠어, 지기. 하는 일 잘해봐, 그거. 앱.
0: 감사합니다.
2: 오셨어요, 아빠?
1: 첼리, 우리 딸. 안녕, 밴디트.
3: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요.
1: 그러게. 요즘 좀 바빠. 일단 지기 먼저 좀 보내고.
0: 또 뵐게요.
1: 잠깐, 뭐지? 왜 벌써 가는 거야? 아직 돈도 안 냈는데.
2: 이미 계산 다 끝났어요, 아빠. 인터넷으로요.
1: 이런, 요즘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
2: 어서요. 저녁 준비할 동안 소녀들이랑 놀아주세요.
1: 그거 좋지. 근데 앱이 대체 뭐니?
4: 플레이반 이야기는 휴대폰. 띠뚜뚜 띠뚜.
1: 안녕, 얘들아.
4: 할아버지!
1: 와, 많이 컸구나.
4: 같이 놀아주세요, 할아버지.
1: 그래, 그럼. 무슨 놀이를 해볼까?
4: 우리 레스토랑 놀이해요.
1: 그래, 레스토랑 잘 알지.
4: 휴대폰이 필요해요.
1: 그런 건 없는데.
4: 정말요? 여기 이거 쓰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게요.
1: 고마워, 빙고.
4: 여기가 사시는 곳이에요.
1: 좋아. 내 집이구나.
4: 아니요, 할아버지 집 아니에요.
1: 그래. 그럼 누구 집이니?
4: 저분들이요. 휴대폰으로 계산하고 잠깐 빌려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 앱을 누르세요. 삑.
1: 앱으로? 그래. 뭔지 나도 알아요. 삑. 쉬운데? 이런.
4: 그거 계산하셔야 해요. 버튼을 누르세요.
1: 삑.
4: 그럼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저녁 시간.

0: 주문이에요. 음식 주문해주세요.
1: 알았다.
2: 여기 새 휴대폰 좀 봐.
0: 오, 멋있다. 그걸로 뭐가 돼?
2: 이건...
1: 안녕들 하시죠?
0: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1: 여기가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0: 맞아요.
2: 근데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안 돼요.
1: 왜 안 돼?
0: 집에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셔야죠.
1: 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휴대폰 쓰란 말이지?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0: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음식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0: 할아버지, 레스토랑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1: 뭐라고?
0: 주문은 앱에서 하세요.
1: 근데 메뉴가 없는데.
0: 앱에 있어요.
1: 어, 그래. 빅. 어, 그래. 어디 보자. 잠깐만. 무슨 음식 파는 레스토랑이지?
0: 무슨 뜻이에요?
1: 중국 음식이야, 이탈리아 음식이야?
0: 뭐든지 다 돼요.
2: 네, 피자 주문도 가능하고 브리토도 돼요.
1: 브리토?
0: 브리토.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어요.
1: 어, 그래. 무엇이든 된다는 거지?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게 더 어렵네. 미안 얘들아. 계산을 해야겠지? 삑.
2: 메뉴 추천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
1: 아니, 내가 알 수 있어. 아, 그래. 삑. 커리맛 소시지 좋아.
0: 커리맛 소시지! 왜? 근데 왜 커리맛 소시지예요?
1: 커리맛 소시지를 좋아하니까.
0: 왜?
1: 무엇이든 다 된다고 했는데.
0: 좋아요. 커리맛 소시지.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한 음식 가지러 왔어요.
2: 할아버지.
0: 음식 가지러 오시면 안 돼요. 빙고가 배달 갈 거란 말이에요.
1: 아, 그래. 알았어. 저기, 수고가 많으세요. 날씨가 좋죠?
0: 배달 기사한테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1: 오, 그래. 미안해. 빅.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0: 네, 맞아요, 할아버지.
1: 그거 다행이네. 이제 좀 먹어볼까? 너무 맛있네. 근데 여기서 혼자 먹어야 하는 거니?
2: 휴대폰에서 TV를 보셔도 좋아요.
0: 네, TV 앱이 있어요.
1: 좋아. 빅.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0: 네.
1: 그래,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앱 누구나 만들 수 있어?
0: 아, 그럼요.
1: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겠지?
0: 네.
1: 그래, 알았다. 이거 좀 빌렸어야겠네. 소시지 다 먹었고, 후식도 좀 먹어볼까? 삑. 파블로바.
0: 삑. 오, 파블로바 주문이 막 들어왔어.
1: 여기 간다.
0: 거의 다 됐어, 배달기사님. 준비해. 삑, 삑. 좋아요. 이건 여기에 넣을게요.
3: 아빠가!
0: 뭐?
3: 도망에 아빠가 있어!
0: 아, 빨리 가네! 빨리 가네!
3: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2: 좀 꺼내줘요!
1: 여기! 내가 악어 앱을 만들었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악어 사냥꾼이 문 앞에 나타날 거야!
0: 저희가 지금 필요해요!
2: 앱 다운 받아줘!
0: 어떤 그림이에요, 할아버지?
1: 작은 악어 머리 그림이야! 아주 귀엽게 생긴!
0: 알겠어요?
1: 오, 손님이네.
0: 도와줘!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죠, 그죠?
0: 혹시 앱에 있는 악어 사냥꾼이세요?
1: 네, 맞아요.
2: 여기 악어 잡아줄 수 있어요?
1: 물론이죠.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집안에 악어가 돌아다니게 두면 안 되죠.
2: 이제 뭐예요?
1: 당신이 악어 입을 꽉 잡아요.
0: 저요? 그럼 사냥꾼은요?
1: 저는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려요.
0: 좋아요, 꽉 잡아, 빙고. 잡았어!
1: 등 위에 올라타요.
0: 좋았어,
1: 이제 어떻게 하죠?
0: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악어 사냥꾼이시잖아요.
1: 앱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2: 할아버지.
1: 아, 그래, 그래. 혹시 애완동물이 없는 집이 어딜까? 머리를 조심해, 머리를.
4: 따라라라라라라.
1: 아, 저리 떨어져.
4: 만세.
1: 야, 너 녀석아.
0: 15개짜리에.
1: 어, 고마워, 여러분.
5: 저녁 준비됐어요.
2: 와, 저녁이다.
5: 커리맛 소시지야.
2: 와!
1: 맛있는 거.
5: 가세요.
1: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보다 아이들이 많이 컸네.
5: 네.
1: 그래도 아직 애들은 애들이야.
6: 여보, 당신 차례야.
5: 나도 알거든.
6: 잘해봐.

0: 왜 항상 내가 지는 거야?
1: 게임은 머리를 굴려야 돼.
2: 엄마, 냉장고에 있는 파블로바 케이크 먹어도 돼요?
0: 안 돼.
2: 빙고 배고파요.
0: 그럼 완두콩을 먹으면 돼요.
2: 완두 뭐라고요?
0: 완두콩이야.
3: 회전 초밥집에서 먹는 거야. 쏙! 엄청 맛있어?
2: 괜찮아. 빙고는 완두콩 별로 안 먹고 싶어.
0: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그럼 배고픈 거 아닌데.
3: 빙고 생각났어. 우리 카페놀이 하는 건 어때?
2: 아니, 빙고 그냥 파블로바 먹을래.
3: 그럼 카페놀이를 같이 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2: 오, 알았어.
0: 가보는 게 좋겠어.
1: 갑니다.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파블로바 케이크.
3: 메뉴판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돼요.
2: 파블로바 주세요.
3: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왜 그러세요?
4: 봉주!
3: 어?
4: 봉주!
2: 아빠가 셰프 하시고 싶나 봐.
3: 안 돼요, 아빠. 아빠가 셰프 안 하셔도 돼요. 마당으로 돌아가셔서 엄마랑 게임 계속 하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셰프 하세요.
4: 멋있어!
3: 파블로바 한 조각 준비해 주실래요?
4: 파블로바?
3: 네, 파블로바. 냉장고에 사요.
4: 파블로바?
3: 아니, 그건 다 사기고 냉장고 안에. 보세요.
4: 아하, 파블로바.
3: 네, 파블로바. 손님에게 가져다 주세요.
4: 봉주. 봉주, 봉주.
3: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파블로바 곧 나올 거예요. 새로운 셰프가 준비 중이에요.
4: 봉주, 파블로바.
2: 잠깐,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3: 네,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4: 제가 여기 셰프입니다.
3: 이건 완두콩이잖아요.
4: 아위?
3: 완두콩이라고요.
4: 어디 있다는 거예요?
3: 여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파블로바.
4: 아, 이거로군요, 파블로바.
3: 네.
4: 완두콩.
3: 네, 그건 완두콩. 완두콩은 필요 없어요. 우린 파블로바가 필요해요.
4: 알았어요.
3: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왔거든요.
2: 히히, 괜찮습니다.
4: 여기 왔습니다, 파블로바.
3: 파블로바 어딨어요?
4: 여기 보세요, 파블로바.
2: 진짜 이거예요?
3: 너무 작잖아요.
4: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3: 돌아가셔서 이만큼 큰 걸로 가져다 주세요. 이거, 이만큼 큰 거.
4: 봉주.
3: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히히, 괜찮아요.
4: 봉주, 파블로바. 확인해보세요.
3: 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됐어요.
4: 봉주.
2: 감사합니다.
3: 아! 뭐 하시는 거예요?
4: 울랄라, 케첩.
3: 파블로바에 케첩 뿌려먹는 거 아니에요.
4: 울랄라, 울랄랄랄랄라.
3: 그만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4: 봉주.
3: 가세요.
4: 봉주, 봉주, 울랄라. 봉주!
3: 셰프가 왜 저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손님이 파블로바 못 먹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2: 히히히, 말하는 건 재밌어요.
3: 다른 곳에서 재밌게 말하면 돼요. 여긴 카페라서 안 돼요. 그럼 다시 파블로바 준비해 드릴게요.
2: 봉주르. 저기 언니.
4: 어? 오랄랄랄랄라.
3: 잠깐, 바로 옆에 카페를 차리시면 어떡해요?
4: 봉주.
3: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메뉴를 좀 보고 싶어서요.
3: 금방 오세요. 파블로바가 준비됐어요.
4: 오르바.
2: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4: 메뉴 보이시오라.
3: 메뉴는 뭐가 있어요?
2: 완두콩 하나만 보이는데요.
3: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파블로바가 없잖아요.
4: 오호, 오호, 아하.
2: 다른 재료들을 올려서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4: 봉주.
2: 근데 사실은요, 파블로바를 정말 먹고 싶어요.
4: 울랄라.
2: 원하신다면 완두콩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4: 그거 좋죠.
2: 하지만 파블로바랑 완두콩 중에서 뭐 먹을지는 빙고가 정할래요. 빙고는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4: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3: 카페 메뉴 대결이네요. 능선이 설탕가루.

0: 봉주르.
1: 도와드릴까요?
0: 와, 엄청 좋죠.
1: 쪽!
0: 만세!
1: 완성!
0: 봉주르.

0: 있어요. 파블로바.
1: 라꼬라라라 룰라라.
0: 이제 먹어도 되겠죠?
2: 봉슈. 올라라 모르고.
3: 감사합니다.
4: 아빠가 방금 코딱지라고 한 거 알아?
3: 네?
2: 예.
3: 아빠, 너무해요.
0: 아빠가 주셨어요.
4: 알아요. 아빠가 결정하신 거니까 엄마도 괜찮아.
2: 오, 올라라.
3: 올라라. 올라라 할 수 있어요.
0: 엄마 여기 이거 보세요.
4: 우와. 아주 잘했어. 어서 와. 아빠 찾으러 가보자. 아빠 차례니까.
0: 좋아요, 엄마.
3: 아빠 안녕.
4: 둘 다 잘 다녀와.
3: 아.

0: 안녕하세요. 여기 타투 가게죠?
1: 네.
0: 좋네요. 타투를 그리고 싶은데 아시죠? 멋있게 하고 싶어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남자로 보일 수 있게요. 가능하겠죠?
1: 당연하죠. 자리에 앉으세요.
0: 등 위에 그려주세요. 힘이 세 보이려면 등에다 해야겠죠?
1: 네, 맞아요.
0: 타투는 어떤 걸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좀 무섭게 보이는 걸로 부탁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해골에 칼이 있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칼 같은 거. 해골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냥 멋지게 코브라 뱀이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오토바이. 뭔가 불타오르는 하는 게 좋아요.
1: 알았어요.
0: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타투를 봤을 때 바로 우와 저 사람 무서워 보인다 라고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특공대원처럼 멋지게 보여야 해요. 아우 아우 아파요. 아파. 아우. 이제 다 돼가는 거죠?
1: 네. 끝났어요.
0: 아 드디어 끝났군요. 요청한 대로 엄청 무섭고 남자답죠?
1: 그럼요.
0: 좋아요. 고마워요.
1: 뭘요?
0: 어떤지 한번 볼게요.
1: 안녕.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

0: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암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2: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0: 줄까?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1: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0: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2: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0: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3: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0: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3: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0: 뭐?
1: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0: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3: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2: 인력!
1: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2: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1: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와, 루루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3: 좋아.
1: 아니, 왜 이러지? 가서 확인해보자.
4: 알았어.
1: 학부가 떠오르고 있어.
4: 뭐야, 커버.
1: 안전하게 대피해! 기가 들다 변신!
4: 허키봇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6: 레이봇 변신 완료!
7: 스케이봇 변신 완료!
8: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야! 우와!
1: 어? 얘들아, 저기 봐!
4: 우와, 학교가 하늘에 떠 있어!
2: 우와, 대단해!
1: 멋지다!
0: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더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8: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1: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9: 출동 준비 완료!

0: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떻게?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래?
0: 뭐 하는 거야?
1: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0: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1: 뭐? 야! 내 발명품을...
0: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2: 어? 뭐야?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0: 저 아래 좀 봐! 어? 자석의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3: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0: 당겨.
4: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1: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0: 그럼 이번엔 집짓기 수업을 해볼까?
1: 나의 천재적인
0: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1: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0: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 빌더 도울 준비 됐어?
5: 출동 준비 완료!
0: 그럼 기가 빌더 출동!
3: 땅파는 내가 또 전문이지.
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몸집은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념이다 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0: 마음이 써줬다니 정말 다행이야.
1: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2: 내 반려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1: 도서관을 부탁해.
3: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4: 안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3: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0: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5: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1: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6: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1: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6: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불어!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0: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비가 이모 완수!
1: 책 배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구와 주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밀더 변신!
2: 토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티봇 변신 완료!
7: 레이봇 변신 완료!
5: 멈춰! 지금 사설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7: 사설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안 돼! 난 아직 이 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7: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0: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제거하라.
1: 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2: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이러다가 잡히겠어.
1: 허킹!

0: 좋았어!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서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건이잖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새벽의 추격전.
1: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2: 두목님!
1: 응? 왜?
2: 그냥 눈이 떠졌어요.
3: 귀여워.
4: 저게 뭐가 귀여워?
3: 안녕하세요.
1: 응? 아, 네.
3: 변장 정말 멋져요.
1: 변장?
3: 혹시 같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1: 뭔 사진?
3: 제발요.
1: 아, 그래요?
3: 잘 찍어야 해.
4: 어,
3: 너희도 이리 와.
4: 하나, 둘, 셋.
3: 김치. 고맙습니다.
4: 자.
3: 고마워. 어디 보자. 어우, 예뻐.
4: 취향도 독특하다. 그냥 살찐 길냥이 같던데.
1: 뭐야? 릴리비야?
3: 왜 그래?
4: 뭐지? 조금 따끔했는데?
3: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1: 조금 따끔하다고? 그럴 리가.
5: 선계 반응이 이 근처는 아닌데.
6: 어? 벌써 일어난 거야?
7: 아니야.
1: 릴리야! 릴리야! 이걸 누가 맞냐고! 거참, 갑자기 힘이 약해진 거냥? 좋아. 릴리! 그렇지!
2: 움직인다!
1: 그렇다면, 으라차차! 좋아!
2: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1: 아유, 정말! 힘이 더 솟는 것 같은데?

0: 너도?
1: 맞아.
0: 남쪽이야.

0: 마법 기운이 사라졌어.
1: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아.
2: 어.
1: 난 이쪽을 살펴볼게.
2: 그래.

0: 어서 오세요.
1: 와, 우리 간식은 못 봤어.
0: 저기요. 그거 계산하시고 드셔야 돼요.
1: 그냥 막 가져오면 어떡해. 밀밀이. 북쪽이야. 주먹, 저기.

0: 뭐냐? 환냥?
1: 좀떠덕이냐?
0: 웬 시비냐?
2: 숨어.
3: 왜? 또 전기라도 쏴보시게?
0: 전기가 우승냥? 릴리리야?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어? 저쪽이다! 아자자자자! 아자자! 어? 찾았다!

0: 말이오. 뭐냐?
1: 우라차차!
0: 난
1: 잡았다.
2: 두목이.
3: 안 되겠다. 나오심 특공대 출동.
1: 어야,
4: 쟤는 뭐 하는 거야?
1: 참나.
3: 두목을 놔줘.
1: 녀석들.
3: 이때다 릴리비요.
1: 어?
3: 아차! 아, 릴리비요.
1: 어?
3: 으라차차.
1: 그래 봤자야.
3: 아차, 나오심. 가자. 좋았어.
5: 뭐 하는 거야?
2: 멈춰.
3: 출발.
1: 아, 쫓아가자. 골레리오.
2: 골레리오.
3: 잘 있어라.
1: 이쪽으로 가자. 가자.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그래.
2: 조윤호.
6: 어?
2: 안녕.
6: 안녕.
2: 해치는 어디 갔어?
6: 새벽에 나갔어.
2: 어? 뭐가 나갔다고?
6: 어? 아니야.
1: 어? 저기 온다. 골레리오.
2: 골레리오.
3: 나차차.

0: 못 갔네.
1: 그만 포기해.
0: 참.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할까?
2: 넌 축구 별로라니까.
3: 어?
4: 얘들아, 잠깐만. 어? 어?
0: 니네 집에서 뛰어나간 고양이 같아.
4: 우와! 여기서 또 만나다니. 반가워. 날 더 쫓으면 얘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3: 어?
0: 삐요삐요.
4: 뭐냐?
0: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4: 응? 얘들 어디 간 거냐?
0: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4: 뭐야?
0: 네 걱정을 해야지.
4: 아, 깜짝이야! 넌 또 뭐야?
2: 도박! 저기!
4: 또 뭐냐?
1: 바람이요!
4: 네?
1: 울트라 박치기!
0: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 그 정도는 아니야.
4: 좋았어. 정말 해보자는 거지?
1: 얼레리요!
4: 또 뭐냐?
0: 꿀레리요!
4: 응? 응? 와!
0: 도망!
2: 괜찮아요.
4: 이 정도는 괜찮아. 응?
0: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건...
4: 야! 만지지 마!
1: 어? 피해!
5: 사라졌잖아.
1: 도망쳤어.
0: 여기 있었구나? 미아야.
6: 너희만 도망가면 어떡해.
2: 미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0: 빨리 학교 가자.
2: 응? 아, 숙제는 했어?
0: 당연하지.
2: 난 아직 못 했는데.
4: 아이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1: 이제 색칠만 하면 완성이야. 이 집 진짜 멋지다.
2: 얘들아, 이제 자야지.
3: 네! 벌써요? 이제 거의 다 만들었는데.
4: 조금만 더 있다가 자면 안 돼.
2: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자고 내일 다시 만들자.
5: 네.
2: 잘 자렴, 꽁지야.
0: 엄마, 근데 저 잠이 안 와요.
2: 그래? 그러면 저기 별들을 한번 세어봐. 금방 잠이 올 거야.
0: 별이요? 알겠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어? 파란색 아기별이 어디 갔지? 파란색 아기별이 없잖아. 형, 누나, 아기별이 사라졌어.
4: 아, 무슨 일이야, 뿡지야.
3: 아기별이 사라졌어.

0: 나고.
1: 응, 숲에선 항상 밤하늘에 파란색 아기별이 떠있었거든. 혹시 아기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0: 그러게.
2: 아, 그래! 우리가 아기별을 직접 만나러 가자.
3: 어떡해? 어? 아기별은 하늘 위에 살잖아.
2: 그야, 로켓을 타고 슝 날아가면 되지. 이걸로 멋진 로켓을 만드는 거야.
4: 이야, 좋아!
5: 로켓 완성!
1: 이제 아기별을 만나러 가자.
5: 셋, 둘, 하나, 로켓 발사! 야!
1: 와!
6: 얘들아! 안 자고 대체 뭐 하는 거니?
2: 꽁지가 아기별이 안 보인다고 걱정해서요.
1: 네, 그래서 아기별을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6: 뭐? 그래도 이렇게 밤늦게 나오면 안 되지.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들어가자.
1: 그렇지만...
6: 어?
1: 아기별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거면 어떡해요?
6: 아, 우리 꽁지가 아기별이 많이 걱정되는구나.
1: 네.
6: 그러면 엄마랑 같이 아기별이 어딨는지 찾아볼까?
5: 야호!
4: 예! 네!
6: 별을 잘 보기 위해선 우선 어두운 곳을 찾아야 해.
3: 지금은 밤이라 다 어두운데요?
6: 밤이긴 하지만 마을에는 아직 여기저기 불빛이 있거든.
1: 아, 그러고 보니까 불빛이 많네요.
6: 그렇지? 불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가면 별이 더 잘 보일 거야. 우리 아기별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5: 네, 좋아요.
2: 여기는 어두컴컴해.
3: 하늘도 안 보여.
2: 불이 켜졌어.
1: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요.
6: 그래, 조심해서 따라와 얘들아. 얘들아, 여기는 어때?
3: 우리가 살던 숲처럼 어두컴컴하고 조용해요.
1: 여기선 아기별이 보이겠지?
2: 별이 진짜 잘 보여요.
1: 반짝반짝 엄청 예뻐요.
0: 엄마, 그런데 여기서도 파란색 아기별은 안 보여요.
6: 그래? 이상하네.
1: 아기별한테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면 어떡해요?
3: 저기 좀 봐. 파란색 별이야.
1: 아기별이다! 아기별이 움직이잖아!
2: 우리 빨리 아기별 따러 가요!
6: 어서 차로 가자!

0: 빨리요.
1: 엄마 난 믿어.
2: 우와, 진짜 가까이 왔어요.
1: 엄마만 믿으라고 했지?
3: 영광 최고!

0: 별이라고.
1: 꽁지야, 다음엔 꼭 아기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 자고 내일 또 아기별 찾으러 올까?
0: 아기별이라고?
2: 너희들 혹시 별 좋아하니?
0: 네. 파란색 아기별을 찾고 있는데 저게 아기별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2: 서쪽 하늘에서 파란빛을 내는 작은 별 말이지?
0: 네, 맞아요.
2: 그거라면 나도 아주 좋아하는 별이야.
0: 그럼 혹시 어디 가면 아기별을 볼 수 있는지 아세요?
2: 물론이지. 아기별뿐만 아니라 어여쁜 달님, 멋진 토성, 신비로운 목성까지 전부. 바로 여기에서 보면 돼. 다들 빨리 들어와. 별들이 얼마나 예쁘다고. 천문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천문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2: 천문대는 말이지, 바로바로 신비로운 빛으로 이 우주를 밝히고 있는 밤하늘의 별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나는 이 천문대에서 아름다운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왕브리세 박사지. 감탄하긴 일러. 아직 천문대에 반밖에 안 보여줬다고. 다들 따라와. 이건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이란 거야. 천문대 천장이 열렸어. 이걸로 보면 저 멀리 있는 작은 별도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볼 수 있어.
0: 엄마, 이제 아기별을 볼 수 있겠어요.
4: 그러게.
2: 자, 여기에 한번 눈을 대볼래?
3: 네. 우와, 이렇게 커다란 달님은 처음 봐요.
2: 처음이지?
0: 박사님, 아기별은 어디 있어요?
2: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자, 한번 볼래?
0: 우와, 아기별이다. 거기 있었구나.

0: 아름답고 신비한 별들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천문대에 놀러와.
1: 네, 박사님.
2: 아기별 만나러 꼭 다시 올 거예요.
3: 맞아, 우리 또 오자.
2: 나는 맨날 올 거야.
4: 뭐?
2: 박사님,
1: 안녕히 계세요.
2: 안녕, 아기별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꺼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도라는 글자를 비리려 썼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는 더 말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이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도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체는 대개 모자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릇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릇 정도로 봅니다. 물이든 음식이든 담겨야 비로소 제 쓸모를 했다고 여기지요.

비어 있음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면 동안일 뿐 그 자체로는 쓸모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충 이용지 혹불영 연애 사만물 지정 돌은 비어 있으나 그 작용은 다 하지 않을 듯하다. 깊으면서도 만물의 근원처럼 보인다. 저는 돈은 비어 있어도 그 쓰임은 끝없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풀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장간에서 바람을 넣는 그 기구 말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발로 밟을 때마다 바람이 나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오고 아무리 써도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도가 그러합니다. 비어있기에 쓰임이 있고 써도 써도 그 쓰임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 깊다고 하면서도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도 그렇습니다. 천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풀무나 피리 같지 않은가. 비어있으나 다 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나온다. 하늘과 땅 사이도 비어있기에 만물이 나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절이 오고 가고 해가 뜨고 지며 바람이 일고 비가 내립니다. 그 많은 것을 내놓고도 천지 사이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어 다음 것이 또 나옵니다. 비어 있음은 텅 빈 채 멎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드나듦이 끊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도가 비어 있고 천지 사이도 비어 있다 하여 사람도 그러하겠습니까? 사람은 비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곳간이 비면 겨울을 걱정하고 손이 비면 무엇이든 취려듭니다. 하루가 비면 헛되이 보냈다 생각하고 말이 끊기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하여 쌓아두고 채워두는 편이 낫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우고 나면 정말 나아지는 걸까요? 오색 영인 몸맹, 오음 영인 이롱, 오미 영인 구상, 칩인 전력 영인 신발광, 만득치화 영인 행방. 다섯 가지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버리게 한다. 말 달리기와 사냥하기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화려한 빛깔을 보고 나면 옅은 빛깔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나면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진한 맛에 길들어버린 입은 담백한 맛을 알지 못합니다. 오색과 오음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오미로 인해 입을 버리게 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냥과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말을 달려 짐승을 쫓는 동안 마음은 온통 거기에 쏠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얻기 어려운

괴물도 그러합니다. 글 하나를 얻으려다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니 할 일을 그르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안에 들어차면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어찌 해로우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자꾸 바뀝니다. 치, 성인, 위복, 불위목, 고, 거피취차.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으니 저것을 버리고 이것, 즉 배를 취한다. 사람의 배는 산의 진미든 미음이든 가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든 몸을 기를 뿐입니다. 그리고 차면 그만입니다. 더 넣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릅니다. 좋은 것만 찾고 성에 차지 않는 것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고 나면 그보다 나은 것을 찾으니 눈에는 비움이 없습니다. 배는 차고 비기를 되풀이하지만 눈은 한번 차고 나면 빌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눈보다 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앞서 본 풀무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속을 무언가로 채워두면 아무리 밟아도 바람 한 줄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안이 차고 나면 드는 것도 나눈 것도 없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여태 한 말들이 모든 것을 가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드리기를 그치면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마음까지 저절로 헐거워집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면 무언가 드나드는 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제야 여태 보지 못하고 지나치던 것이 눈에 들게 됩니다. 치허극, 수정도, 만물병작, 오이관복, 부물운음, 각복규기근, 비어있음에 크게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켜라. 만물이 모두 일어날 때 나는 그 되돌아감을 본다. 무릇 만물은 무성하나 점화가 제 뿌리로 되돌아간다. 만물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남 속에 깃든 되돌아감은 종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 되돌아감이 보이려면 비어있음의 극치에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키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들이지 않고 이미 든 것도 억지로 걷어내려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풀이 돋아나고 온 세상이 다투어 피어납니다. 안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까지만 보입니다. 무성한 것에 눈을 빼앗기면 떨어진 잎은 그저 시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돋는 것과 지는 것을 따로 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어난 꽃에서 시들 때를 보고 앙상한 나무에서 다시 싹틀 때를 보는 것. 되돌아감을 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앞서 저는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드리기를 멈추고 고요히 둘 때
그제야 그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타원삭공,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하게 되니 빈속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비어있음을 두고 이만큼 말하였으니 저부터 이 말에 걸립니다. 말하지 않고는 전할 길이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만 이 말들로 도리어 여러분의 안을 채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말을 새로 드리기보다 그 빈속에 무엇이 드나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학교에 온 로라 소장. 전 그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요.
1: 나도 검은 다이노스터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0: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카르노타우루스가 데모스의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2: 데모스?
0: 다른 차원에서 나랑 싸웠던 악당이야. 검은 다이노스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1: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이노스터는 모두 10대들이니까 그 검은 다이노스터도 너희 중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커. 내가 직접 너희 학교에 가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 오, 마침 내일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루시오의 보호자로 학교에 오시면 어때요? 이모라고 하면 되겠네요.
1: 내가?
0: 소장님이?

0: 아주 잘했다, 에단. 역시 예상대로 넌 최강의 다이노스터가 되기 완벽한 녀석이구나.
1: 공룡을 공격하고 루시오까지 공격하다니,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0: 정 싫으면 방법은 간단해. 가지님을 포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 네 형을 영원히 구할 수 없겠지.
2: 에단, 어디 아프니?
1: 아니에요, 엄마.
2: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내일 상담은 다음으로 미룰까?
1: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쉬면 돼요.
2: 그래. 좀 쉬렴.
0: 이제 선택해, 에단. 네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형을 버릴 셈이야?
1: 어떡하지?
3: 소장님! 아니, 이모! 여기에요!
4: 안녕, 루시오? 난 사실 조카가 없어서 이모라고 불리니까 기분이 이상하구나.
3: 그래도 익숙해지셔야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니까요.
4: 그렇기는 하지만...
3: 이모! 어서 들어가요!
4: 그래... 오!
3: 제가 학교를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로비예요. 저쪽에는 사물함이 있고, 이 복도는 제가 아침에 닦은 거예요. 전에 지각한 벌로요.
4: 그럼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해보자꾸나. 대비의 레벨이 많이 올랐네. 오즈도 꽤 높아졌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학생은 안 보여.
5: 루시오?
3: 선생님?
5: 루시오의 이모님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루시오에 대해 말씀드릴 게 많거든요.
4: 그래요?
5: 교무실에 가서 얘기 나누시죠.
4: 할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3: 선생님!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5: 주인공이 빠지면 곤란하지?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로 활약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학교 생활에도 충실해도 이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세요.
6: 좋아.
7: 이쪽으로 나한테 패스해!
6: 좋아.
7: 이게 뭐지?
4: 루시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내 조카였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3: 에단! 너도 선생님이랑 상담 있구나?
1: 루시오.
8: 로라 소장님? 오랜만이네요. 에릭 어머님.
3: 이모, 에단 엄마는 어떻게 아세요?
8: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요.
4: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 온 거예요. 네가 에단이구나. 에릭 동생 맞지?
1: 맞아요.
3: 학교에 몬스터 다이너가 나타났다고?
4: 루시오, 어서 가봐.
3: 에단, 나중에 보자.
7: 킬로 해머 블레스트!
3: 데비, 괜찮아?
7: 늦었네. 이 녀석은 나한테 맡겨. 킬로 해머 하리스! 진정해.
3: 다이노 슈트 변신! 데비, 어떻게 좀 해봐!
1: 한심하긴.
3: 내가 복수해줄게, 루시오!
9: 좋더라, 썬더포크!
3: 핫! 나도 질 수 없지!
9: 넌 늦었잖아. 저 녀석들만 활약하게 둘 순 없어. 무슨 짓이야? 난 다이노스터라고.
1: 미안. 근데 나도 다이노스터야.
9: 너한테도 퀀텀 다이노가 있었다고?
0: 다이노 슈트 변신!
9: 말도 안 돼. 검은 다이노스터?
1: 미안하지만 방금 본 건 잊어줘야겠어.
9: 지금 뭐 하는 거야? 선배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메야메야 성 스트라이크! 이건 놔!
1: 전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9: 정신 차려. 가까이 오지 마.
1: 소용없어. 퀀텀 다이노.

0: 내려! 테라 에로 발사! 테라!
1: 데비 괜찮아?
2: 별거 아니야.
1: 스테고 테라 쉔! 지금이야 데비!
2: 안킬로 해머 블레스트!
0: 부테라 윙! 발사!
3: 점프를 도와줘, 제이민!
0: 좋아!
3: 넵터!

0: 임무 완료! 그래, 알아. 착하지?
1: 와, 다이노스토! 멋있다!
2: 저기 보이죠? 제가 우리 아들이에요!
3: 벨비!
1: 다이노스토!
3: 잘했다, 다이노스토.
0: 엄마!
4: 엄마!
0: 소장님! 아니, 이모!
2: 다이노스터 우승!
5: 네 아빠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어?
6: 저건... 다이노스터? 넌 누구지? 처음 보는 다이노스터 같은데?
7: 반갑다, 제이민. 그때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노들이 도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6: 스티븐! 괜찮아?
8: 저 검은 다이노스터...
6: 스티븐을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사라졌잖아.

0: 베노스토가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1: 빼앗긴 후테라. 안 좋은 소식이 있단다. 스티븐의 워치에서 퀀텀 다이노가 완전히 사라졌어. 제이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검은 다이노스터야.
2: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그럼 스티븐은 앞으로...
1: 맞아. 스티븐은 이제 다이노스터가 될 수 없어.
4: 그 검은 다이노스터가 변신하기 전에 분명히 얼굴을 봤고 누군지도 알았는데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5: 스티븐, 너무 무리하지 마.
4: 그치만
2: 우리가 그 녀석을 잡을게.
1: 스티븐은 쉬어야 하니까 남은 얘긴 나가서 하자꾸나.
3: 푹 쉬고 있어, 스티븐.
4: 아니, 잠깐만! 나 빼고 작전 수행하면 안 돼!
1: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구나. 들어본 적조차 없어. 다이노스터가 동료의 힘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니. 현재 최우선 임무는 검은 다이노스터의 정체와 목적을 밝혀내는 거야.
2: 전 좀 무서워요. 저도 스티븐처럼 퀀텀 다이노를 빼앗기면 어떡하죠?
1: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그 녀석과 마주쳐도 혼자 맞서선 안 돼. 동료들에게 알리고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6: 오! 드디어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난다! 그럼 제가 리더할게요.
2: 뭐? 네가 리더면 난 빠질래.
1: 이번 임무를 잘 완수하면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를 얻게 될 거야.
2: 우와! 정말요? 그럼 저 할게요!
6: 아, 방금 빠진다고 했잖아.
2: 그만해! 지금 장난칠 때야?
0: 검은 다이노스터라. 내가 뭘 한 거지?
7: 퀀텀 에너지가 느껴지는군. 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다음엔 누구의 퀀텀 다이노를 빼앗을 계획이지?
0: 싫어! 난 더 이상 빼앗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꿈꾸던 최강 다이노스터가 아니라고!
7: 한심하긴. 에단, 네 형을 이런 꼴로 만든 게 누군지 생각해봐.
0: 제이민... 맞아! 형이 저렇게 된 건 그 녀석 때문이야!
7: 그렇지, 바로 그거야.
2: 루시오, 내 완벽한 작전 볼래?
6: 못 알아보겠는데? 이건 개미를 그린 건가?
2: 검은 다이노스터잖아. 잘 봐, 루시오. 이 녀석은 공룡이 있는 곳마다 찾아와. 그러니까 공룡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가 몰래 다가가서 뚜둥! 뒤에서 기습하는 거야.
6: 우와!
2: 그런 다음 짜잔! 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줘서 녀석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지. 빛나는 퀀텀 미라클!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내 이름은
6: 멋진 제가... 작전이야! 노래하는 것만 빼면.
2: 노래를 빼면 안 되지. 그게 핵심이라고.
6: 알았어. 그럼 지금 시내로 가서 잠복하자.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데이비!
8: 고마워.
2: 그 검은 다이노스터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8: 맞아. 난 그 녀석을 잡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아빠를 구할 거야.
5: 아무리 봐도 빈틈이 안 보이네. 하,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엄마!
8: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지! 휴대폰은 압수야!
5: 엄마! 돌려주세요! 다이노스터 임무 중이라고요!

0: 와, 대단해! 로빈 후드도 너만큼은 못 쏠 거야!
1: 집중하는 중이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2: 그때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노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지.
0: 이젠 방해 안 할게.
1: 아니야, 네 잘못이... 어? 거기 누구야?
0: 스티븐의 퀀텀 다이노잖아? 메아사우루스야?
1: 뭐?
0: 야, 내 활!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하! 거기서! 내가 놓칠 것 같아?
1: 녀석의 은신체인가?
0: 예감이 안 좋아, 제이민. 여기서 나가자. 검은 다이노스터가 나타날 거야.
1: 아니, 그 녀석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 여기 있는 거 알아? 이제 나오시지!

0: 제법인데, 검은 다이노스터! 이제야 찾아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1: 잘 됐네. 나도 널 기다렸거든. 소테라 스카이폴!
0: 겨우 이게 다야?
1: 아니, 이제 시작이야!
0: 그날처럼 도망쳐봐. 그게 너다우니까.
1: 시끄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풀테라 썬더 브레이크!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0: 겁쟁이 녀석,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됐구나.
1: 누가 도망쳤다는 거야?
0: 끝까지 부인하겠다. 좋아. 이제 끝내주지.
1: 제타 프로스트 윙, 출격! 날아! 지금이야! 풀테라 스카이폴!
2: 제이민! 괜찮아?
0: 그래, 다 끝났어.
3: 이게 무슨...
1: 말도 안 돼! 그만해, 당장 멈춰!
2: 이대로 가다간 추락하겠어!
1: 날개가 움직이질 않아!
0: 그때도 이렇게 도망쳤지!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1: 뭐?
0: 네 영웅 놀이는 이제 끝이다! 섀도우 클로우!
2: 제이민, 정신 차려!
0: 무력한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군.
2: 몰라서? 가만 안 둬?
0: 소용없어. 퀀텀 다이노, 흡수!
2: 안 돼! 하지 마!
1: 푸트라!

0: 뭐야? 저건 내 날개잖아. 새로운 힘이라. 근사군.
1: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다. 아주 좋아. 최강의 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0: 돌려줘! 다이너스터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럼 난...
2: 됐고, 네 덕분에 얻은 새로운 힘을 보여주지. 나와라, 케라노스 리스트!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0: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0: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Oh, hi! Today, we're gonna learn about jobs!
3: There are all kinds of jobs, even here on Sesame Street.
2: That's right. Oh, Alan's job is making food and helping customers at Hooper's store.
3: Yeah, and Nina's job is fixing bikes at the bike shop.
2: Oh, you know, Big Bird, Elmo has a job, too.
3: Really? What's your job, Elmo?
2: Oh, Elmo's job is to say, let's go find out about all the different kinds of jobs today on Sesame Street.
3: You're really good at your job, Elmo.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하나의 새로운 조수.
1: 화창한 낮, 하나가 열심히 정비하고 있네요. 자,
0: 점검 무섭단 말이에요.
2: 아유, 봉봉. 무서워도 정기 점검은 받아야지.
3: 봉봉.
4: 기다리고 있어.
3: 자, 끝났어. 이제 리프트 내릴 준비를 해야 돼.
0: 하나 누나.
3: 괜찮아, 괜찮아.
5: 정기 점검 기간이라 하나가 많이 바쁘구나.
0: 이럴 때 하나 누나도 조수가 있으면 편할 텐데.
5: 뭐?
0: 마술사 조이한테 조수가 있는 것처럼요.
6: 짜잔!
5: 바로 그거야.
0: 어?
5: 고마워, 타요.
0: 시트!
3: 정리 끝.
0: 하나 누나!
3: 어?
0: 창고에 부품 상자 다 갖다 놨어요.
3: 고마워.
5: 하나야!
3: 시트, 무슨 일이야?
5: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3: 나한테?
5: 자.
3: 자. 이게 뭐야?
5: 정비를 도와주는 AI 로봇이야.
3: 정비를 도와준다고?
5: 어.
0: 얼른 작동시켜봐요, 하나 누나.
3: 그럼 어디?
7: 안녕하세요. AI 정비 로봇입니다.
3: 우와!
7: 2층 버스. 고장 없음.
0: 이렇게 빨리 알아내다니 완전 신기하다.
7: 도마 버스. 뒤쪽에 알 수 없는 물체 발견.
0: 뭐지?
3: 자석이잖아. 이것 때문이었어.

0: 붙었나봐요.
1: 이 로봇 대단한데? 고마워, 시트.
2: 다음날 아침, 꼬마 버스들이 정비를 받고 있네요.
0: 끝났어, 가니? 어? 그런데 이 로봇은 뭐예요? 이 로봇 되게 신기하다. 하나 누나, 얼른 보여줘요.
1: 그래. 자, 봐.
3: 안녕하세요. AI 정비 로봇입니다.
4: 우와! 뭐 하는 거야?
3: 엔진 세척 필요.
4: 뭐? 무슨 소리야? 이게 이상해요. 저 진짜 괜찮은데? 엔진 세척은 안 해도 된다.
0: 럭키, 엔진 세척해야 되는 것도 다 들통났네. 어떻게 알았지?
5: 정리해주세요.
1: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3: 제게 맡겨주세요. 고장 발견.
1: 좋았어.
0: 조금만 더.
3: 제게 맡겨주세요.
1: 고마워.
0: 저 요새 기운이 좀 없는데 어떤가요?
1: 별 이상은 없어. 다 정상인데? 어?
3: 엔진 오일 문제 발견.
1: 엔진 오일? 어디? 이건 엔진 오일을 새고 있었네.
0: 우와, AI 로봇이 알아냈어.
6: 대단해.
1: 내가 얼른 고쳐줄게.
3: 정비 완료.
0: 와,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1: 다행이다.
7: 고마워요, 하나 누나.
1: 잘 가. 자, 다음.
8: 드디어 우리 차례네.
9: 자, 그럼.
8: 뭐야, 내가 아폈잖아. 같이 왔으면서 그런 게 어딨어.
1: 아이, 그만, 그만. 동시에 봐줄 테니까 스피드는 나한테 오고 샤이는 로봇한테 가.
8: 정말이야? 야호! 나도 로봇한테 정비받고 싶었는데.
1: 뭐? 자, 다 됐어. 아주 튼튼한걸.
9: 당연하죠.
8: 뭐야, 이거 왜 이래요?
3: 점화 플러그 교체 필요.
1: 점화 플러그라고? 어디? 부품이 다 떨어졌잖아. 지금 주문하면 내일이나 받을 수 있을 텐데.
8: 네?
1: 어쩔 수 없네. 내일 다시 와야겠는걸?
8: 안 돼요. 내일 아침에 같이 달리기 경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10: 오늘 점검 받을 방법은 정말 없어요.
1: 내가 직접 가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
9: 그럼 누나가 빨리 다녀와 주시면 안 돼요?
1: 그렇지만 그 사이에 누가 오면.
0: 로봇이 있잖아요.
10: 맞아요, 맞아. 아까 보니까 로봇이 다 해도 되겠던데요?
1: 뭐? 그럼 내가 지금 빨리 갔다 올게.
10: 우와, 정말 고마워요.

0: 꼬마보스 타이어.
1: 간다 누나. 얘들아, 하나 누나는?
2: 지금 하나 누나 없는데.
1: 뭐?
0: 잠시 부품을 가지러 갔거든. 방향 지시등 수리와 타이어 교체 필요.
1: 이 로봇은 뭐야?
0: 오늘부터 하나 누나 조수가 된 AI 전기 로봇이야. 타이어 교체. 정리 완료.
3: 우와, 고마워.
0: 정말 빠르다.
1: 그럼 나도 가볼게.
4: 잘가.
0: 혼자서 정리를 다 했어.
2: 하나 누나가 들으면 깜짝 놀라겠는걸.

0: 아이 그래서 하나 누나는 언제 오는 거야?
1: 빨리 정비바다에 연습도 하는데.
0: 어? 아, 뭐야? 안 돼. 하나 누나 올 때까지 타이어 주고받기. 그래? 자, 잠깐만아. 내 솜씨 어때? 내 실력을 보여주지. 또 간다. 받아라. 야요. 어떠냐? 로봇이 켜졌다.
2: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보여.
3: 재장착 필요.
0: 뭐야?
3: 제거 완료.
0: 뭐 하는 거야? 내 소중한 민이라고 다시 장착해.
3: 장착 완료.
0: 이걸 왜 여기다 붙여? 스피드, 너 되게 웃긴다. 오지 마.
3: 전체 수리 필요. 전체 수리. 전체 수리.
0: 전체 수리라는 무슨 소리야?
3: 전체 수리. 전체 수리. 전체 수리.
0: 도와줘. 스피드. 전체 수리 뭐야? 전체 수리 오지 마.
3: 전체 수리. 전체 수리. 전체 수리. 전체 수리. 전체 수리.
0: 그만 쫓아와.
4: 안전하게 배터리도 빼자. 근데 로봇이 왜 이러니?
5: 뭐 있냐?
4: 자, 정리도 끝났고.
0: 하나 누나, 죄송해요.
1: 어?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놀다가 그만.
6: 이제 로봇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아무래도 수리센터에 보내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못 쓰겠는걸?
6: 그럼 하나 누나 또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4: 에이, 걱정 마. 나 혼자도 끄떡 없다고. 자, 샤인. 그럼 이제 리프트로 올라와.
1: 네? 리프트로요?
4: 부품 가져왔으니까 얼른. 샤인 다 고치면 스피디의 윙도 봐줄게.
0: 정말요? 우와, 역시 하나 누나가 최고라니까.
4: 아까는 나 없이 로봇만 있어도 된다더니. 로봇한테 정비를 맡길까?
0: 안 돼요, 안 돼! 전 하나 누나가 훨씬 더 좋아요.
7: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가 와서 다행이에요. 역시 정비소엔 하나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6: 우리 아빠가 악당.
7: 화창한 아침, 저기 유치원 버스 킨더가 보이네요.
8: 안녕 킨더.
6: 안녕.
9: 가요 나비 안녕.
6: 다 같이 어디 가는 거야?
10: 가디언엑스 촬영장에 견학가는 중이야.
6: 가디언엑스?
11: 지훈이 아빠가 특별히 초대해 주셨거든.
6: 지훈이 아빠가 가디언엑스에 나오는 영화 배우래.
12: 지훈이랑 좋겠다.
6: 우와, 나도 가디언엑스 좋아하는데.
13: 지훈아, 우리도 같이 구경 가면 안 될까?
14: 너희들도 같이 가자.
6: 정말?
7: 친구들이 가디언엑스 촬영장에 도착했어요. 우와.
6: 도착했습니다.
11: 자, 조심해서 내리세요.
6: 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안녕.
1: 도망 멋지다. 팬이에요. 저도 강연해주도록 강해지고 싶어요. 저기요.
0: 모두 멋진데.
2: 가디언엑스, 우리 아빠는 어딨어요?
0: 아, 네가 지훈이구나. 아빠는 지금 연습 중이셔.
1: 지훈이네 아빠는 가디언엑스랑도 친한가 봐.
3: 진짜 부럽다.
0: 그럼 재밌게 구경하렴.
1: 가디언엑스!
4: 지훈아, 그런데 너희 아빠 무슨 역할이야?
1: 우리 아빠는... 뭐였더라?
5: 자, 이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6: 자,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7: 네! 영화 촬영이 시작됐어요.
8: 빅베어, 붙잡아간 사람들을 당장 풀어줘! 어디 직접 데려가 보시지. 가디언 X도 별것 아니군.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빅베어. 파이어버드, 트럭 뒤로 바짝 붙어.
9: 알았어. 어림없이.
1: 어떡해.
9: 이날만을 기다렸다. 잘 가라, 가디언 X.
1: 안 돼!
10: 실감나는 연기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11: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4: 직접 보니까 더 재밌어.
3: 맞아, 꼭 진짜 같아. 가디언 X가 무사히 할 텐데.
1: 빅베어만 없었으면.
4: 맞아.
1: 지훈아, 근데 너네 아빠 언제 나와?
2: 원래 멋진 역할은 맨 나중에 나오잖아.
1: 빅베어잖아.
4: 나쁜 악당.
1: 가디언 X를 괴롭히지 마요.
0: 왔구나. 저기.
3: 지훈이가 어디 가는 거지?
4: 따라가 보자.
10: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연기는 봤니? 네가 온다고 해서
1: 왜 아빠가 빅베어예요? 왜 아빠가 하필 악당이냐고요?
10: 그건
4: 지훈아.
1: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빠 미워.
4: 아빠.
10: 지훈아, 그건
5: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1: 지훈아. 다요. 아니,
3: 지훈이네 아빠가 빅베어였다니.
4: 나는 빅베어도 멋있더라고.
3: 힘도 세고 발톱도
4: 뾰족하더라.
3: 맞아.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1: 안 돼. 친구들한텐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6: 지훈아, 여기 있었구나.
1: 선생님.
6: 가자, 친구들이랑 구경해야지.
1: 네. 집에 꼭 지켜.
4: 알겠어.
5: 자, 카메라는 이쪽이요.
4: 우와.
5: 마이크 좋습니다.
12: 진짜 크다. 이번엔 컨테이너 위에서 찍나 봐.
4: 꼼짝 말아 빅베어. 바이오넥스 빔.
1: 내가 왜 빅베어야. 빅베어 싫어.
4: 나도 빅베어는 싫거든.
13: 얘들아, 혹시 너희 중에 연기해본 친구 있니?
7: 무슨 일이시죠?
13: 오늘 오기로 한 아역 배우가 갑자기 못 오게 돼서요. 출연을 부탁해도 될까요?
7: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13: 짧은 장면이라 금방 끝날 거예요.
12: 그럼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1: 정말 바이오넥스가?
13: 물론이지. 이 슬픔에 찬 표정과 눈빛 아주 딱이야. 네가 한번 해보겠니?
1: 제가요?
12: 맞다. 지훈이 아빠 영화 배우예요.
1: 이 영화에도 나온댔어요. 맞지?
13: 그래? 아, 그럼 혹시 네가 빅...
1: 할게요. 제가 할게요.
13: 그래? 잘 됐다. 자, 그럼 이쪽으로.
12: 괜찮을까?
5: 카메라 준비됐죠?
7: 다시 촬영이 시작됐어요.
13: 아까 설명한 대로만 해주면 돼. 할 수 있겠지?
1: 네.
5: 빅베어도 준비 끝났습니다.
13: 오케이. 촬영 들어갑니다.
14: 자, 레디 액션! 이 가면을 쓰고 위대한 빅베어의 부하가 되어라.
15: 어서.
1: 살려주세요.
14: 어서 나의 부하가 되어라. 당장 아이를 풀어줘. 가디언엑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그럴 순 없다.
13: 오케이.
16: 수고했어. 아, 잠시만. 금방 열어줄게.
1: 아, 저기!
14: 위험해!
13: 걱정마, 아빠가 금방 구해줄게.
1: 아빠!
13: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에요.
1: 아빠! 많이 다쳤어요?
10: 아니야. 많이 놀랐지?
1: 지훈아! 괜찮아? 우리 아빠가 구해줘서 하나도 안 다쳤어.
12: 지훈아, 너희 아빠 엄청 멋지더라.
1: 그럼... 우리 아빠는 힘센 빅베어잖아.
12: 맞아, 빅베어. 진짜 멋있었어요.
1: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10: 지훈아.
1: 아빠.
12: 잘됐다. 빅베어, 저랑 사진 찍어요.
1: 저도요.
10: 그럼 다 같이 찍을까?
7: 모두 빅베어를 좋아하게 됐네요. 지훈이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이랍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로 콩지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뜨는 걸 보겠습니다.
1: 소리가 나니까 찍어야 되는데. 구름이 많아가지고.
2: 해가 떠라.
3: 와. 와, 와. 이래도 성공이냐?
2: 버킷리스트 생각해보자.
4: 다 같이 사진 찍어서 구경 만들기 해보는 거.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정인 씨.
5: 저요?
2: 네.
6: 혹시 뭐 원해요? 누나 하라는 대로 할게.
2: 멋진 척을 해줬으면 좋겠어.
6: 단체로 멋진 척?
2: 어.
3: 아, 그거. 근데 우리 원주인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6: 어려워.
2: 붙어서. 저런 느낌인
6: 지금 거잖아. 지금 저 화면 속에 모델님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2: 그러니까 저런 느낌을 얘들아 설명 좀 해줘봐.
7: 그러면 지금 언니가 보는 시야야. 이렇게 흔들리는 시야.
2: 흔들려. 흔들려.
7: 흔들리는 시야야.
8: 우리가 힘들어야 돼?
7: 아니.
6: 카메라를 해주시면.
8: 아, 그렇지.
2: 제가 이렇게 흔들 거예요. 정희 씨 외에는 선글라스 다 한번 껴주실까요?
6: 껴볼까요?
2: 어, 껴보세요. 오, 멋있네.
8: 아, 보여?
2: 어. 테스트 한 번만 가겠습니다. 네.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6: 오케이. 카메라 위치를 저희 누나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 네, 이쪽에 있고요.
7: 재웅이는 뭐 불편한 거 있나? 재웅이 다 들려?
8: 응, 들리는데 눈도 안 보여요, 지금.
7: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9: 조금 서로 바라보는 쪽으로 가실까요?
2: 아, 서로 바라보는,
7: 바라보는 쪽.
2: 우리 약간 시선을 조금씩 돌려서 이렇게 마주보는 느낌도 한번 주시고.
5: 마주보래.
8: 마주보고.
9: 좋아요.
2: 좋아요. 네,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네, 한번 더 갈게요. 갑니다, 둘. 우리 조금씩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뭐 선글라스 이렇게 잡아주셔도 네.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6: 지금 머리 크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정해 주시는 거죠? 아, 저, 아, 이거, 아, 네.
7: 근데 언니도 웃는 게 예쁘다.
6: 누나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8: 아, 안 보여.
7: 재웅이가 확실히 막내라가지고 잘하네.
6: 야, 너 왜 잘하냐? 아, 어처구니 없네.
10: 아, 우리 이제 드디어 재능을 되게 발견했나?
6: 아유.
11: 자꾸 뭐 멋있는 척하고, 뭐 예쁜 척하고. 그니까 이제 하수라는 거죠. 저처럼 보세요.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2: 오른발을 좀 더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볼까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가셔도 돼서 뒤에 이렇게 짚어주셔도 되시고,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이거. 네, 우리 여기서 우리 손을 뭐 허벅지에도 한번 살짝 올려도 주시고.
5: 아, 잘생겼다.
6: 안 보이잖아.
5: 어떻게 알았지?
6: 뭔가.
5: 아이고, 잘한다.
8: 아니,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 포즈인데, 이건.
7: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8: 나오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6: 나 내 다리에 꽃을 누가 꽂을, 아, 네.
5: 다리에 꽃이.
7: 꽃이 이렇게 있어.
6: 저 오늘 바로 SNS 프사 한번 바꿔볼게요.
2: 아, 네.
12: 제 다리를 예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꽃을 연결해볼 생각을 평생 못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8: 누구나 예뻐요.
6: 아, 짱이다. 아니, 감사해요.
2: 이런
6: 개인. 누구 아이디어예요?
2: 접니다.
6: 세상에.

0: 부장님, 아, 네, 더 잘 드실 거예요.
1: 감사합니다. 아, 네. 좀 더 꾸러기처럼 웃어주셔도 되고. 아, 좋아요.
2: 부장님.
3: 근데 우리
1: 이거 어떻게 포즈로 하지? 사실 이렇게 얹어주 자연스럽게.
0: 아니, 세상에. 와. 저희 이거 지금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지금. 오이, 실장님. 김나연!
1: 나연님 한번 볼까요?
4: 저요?
0: 더 있어요?
4: 아, 이거 만져야 되는데?
0: 야, 너무 재밌다.
4: 진짜 예쁘다. 이걸로 뭘 하면 돼요? 클린업을 하면 될까요?
1: 표정도 좋으신데요? 좋은데요. 우리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힘내다.
0: 이렇게 3대 2대.
1: 기다려주세요.
5: 바벨에다가 꽃을 달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1: 아니 근데 바디 프로필만 찍어봐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거밖에 지금 모르시는데. 이렇게 잠시만요. 좋아요?
5: 아 이거 제대로 붙이잖아. 이게 나는 건데?
1: 귀여워.
0: 안 눌러.
1: 우리 발도 이렇게 살짝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
0: 이쁘다. 네. 김나연 이쁘다.
1: 맞나?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주셔도 되고.
0: 나연아, 실물보다 사진이 낫다, 야.
4: 난 실물이 예쁘지.
0: 아니야, 너 사진이야. 너 100% 사진이야.
4: 난 실물이지.
0: 아니야, 나 복수 이런.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1: 좋아요.
0: 아니야.
6: 네네. 이쪽 바로 정면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는 선글라스가 있어서
5: 네. 이거를 끼고
6: 이 상태로 처음에는 그냥 담백하게 카메라 보시면 돼요.
1: 지금 선글라스 끼셔가지고
5: 근데 이게 낀 게 더 잘 보여요.
1: 그래요?
5: 이거냐?
6: 이거는 이 손가락에 꽃을 끼신 다음에 눈을 가리는 느낌이에요.
0: 와, 박정인, 요다가, 아니. 요정 같다.
1: 우리 처음에 전신으로 갈 거라서요. 한 손에 이렇게 주머니 넣어서도 좋을 것 같아요.
5: 한 손은 주머니.
1: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5: 어디 있어요?
1: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앞에 그냥 딱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저 잘 보고 계세요? 네, 좋아요. 그대로.
6: 이제 손가락에 낀 꽃으로 가리는 느낌.
1: 이렇게 껴서
0: 반지처럼. 우리 저번 주 촬영은 캠핑 가서 나무하고 이랬는데 아 오늘 아주 네 이 예쁜 스튜디오에서
5: 얘들아 누나 꽃눈 됐어.
7: 오 누나 그 기회인 거 대표로 감독해.
1: 한 번 더. 우리 거기서 네 그대로 계실게요.
5: 오, 엄청 예쁘네, 안경이. 너무 예뻐요. 오, 얘들아, 나 청소한 거 봐.
4: 언니,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8: 그 장애라는 게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장애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꽃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내 눈이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런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4: 아이 마벨이구만. 마벨이야 마벨.
1: 우리 여기서 한번 약간 이렇게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줘보실까요?
0: 잘생겼다. 한교동 닮았다. 한교동.
9: 잘생겼다고? 나 처음 들어본데.
0: 아 맞아. 오늘 많이 해줄게 형이.
9: 이렇게요?
4: 멋있다.
1: 좋은데요?
9: 아, 저 한번 조커 해봤습니다.
1: 네, 좋아요. 오, 굿. 살짝 이렇게 다시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주실까요? 좋아요.
0: 멋있다.
1: 좋다. 밑에 부분에서는 사주시고.
9: 구대표, 뭐, 똑바로, 뭐, 측면 사진, 뭐, 국가대표 유니폼. 요번엔 사고 있고 찍어봤으니까. 좀 기대될 수밖에 없죠.
5: 여기 너무 예쁘다.
1: 여기 또
3: 어디야?
0: 오, 뭐야?
3: 우와. 아니, 옷상 왜 이렇게 예뻐요? 와, 미쳤다.
0: 아니, 색깔 이게 뭐예요?
3: 네.
10: 갑자기 흉내랑
3: 안 잘라서 나라가 닿는 거 아니에요?
5: 뒤에도 세트 정이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0: 뒤에 제 차 있습니다.
3: 뭐?
0: 누나, 저 좀 밀어줘.
3: 뭔데?
0: 아, 내 차 좀 밀어줘.
3: 뭔데, 뭔데?
0: 네, 네.
5: 네.
0: 어,
5: 부럽다.
3: 아,
0: 네.
5: 이거 받아드릴까요?
0: 자. 여기 왔는데, 복지용품점에 와서 제가 말을 다 해놔서 지금 빼놓으셨네요. 저거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챙겨가지고 가볼게요. 네, 깨끗이 쓰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요즘 그 MG샷 요거 많잖아. 그렇게 다리를 모으는 거야.
3: 어머니 앉으세요.
0: 그래서 다리를 모아서 레그샷을 찍는 거죠. 뭔지 알죠?
3: 네. 이렇게 삥 둘러서 한번 서보실까요?
5: 근데 우리만의 다리를 찍는 거니까.
0: 맞아.
5: 오빠는 허공에 떠도 되는 다리인 거지.
0: 그럼 나 위에 넣는다?
5: 그치?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10: 아니면 지팡이까지 있으면.
5: 지팡이까지 같이 있어도 되고.
3: 내 다리.
5: 언니는 약간 삐딱하게 있어도 되고, 언니 편한 대로.
10: 네.
3: 손으로 가볼까요?
5: 아, 손으로 할까요? 네. 그럼 우리 합이 8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0: 네, 저희 손이 7개예요.
3: 대영 씨랑 홍 씨 손을 좀 더 제 쪽으로 밀어주시게.
0: 네. 저희 근데 나윤이가 사실 양말 하나 벗고 발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할 수 있어요.
3: 이렇게 한번 확인하나요?
0: 아, 네. 나윤이가 그거 돼요.
10: 아, 제가 이거 준비해
3: 준비하자.
5: 오늘 잘한다.
9: MG. 요새 어떻게 찢냐. 그래서 스트로프에다가 보면 지금 겨울이 난데 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로프을 대처해서 밑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마치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핸드폰 놓고 아까 위에서 찢는 샷 요새 많이 찍거든요. 여름이라면 모래, 겨울에는 눈입니다.
5: 야, 하트 이렇게 크기만 하면 어떡해?
0: 아, 해.
5: 맞아? 이거 맞아?
3: 아니.
5: 재홍이 근데 어떡해?
3: 옷 어떡할 거야?
5: 그러니까 옷 어떡해?
3: 근데 이거
5: 털어.
3: 너무 크지 않아요?
11: 좀 많이 크긴 합니다.
3: 아, 그래? 네. 너무 크죠?
5: 얘들아, 이렇게. 맞죠?
9: 와서.
3: 재홍이가 너무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조그만하게 하트를 만들었죠. 그 하트를 만들고 나서, 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다.
5: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3: 네, 있어요.
5: 아, 많이 커요?
3: 네. 재홍아, 너가 만든 거
0: 큰 것도 있어요.
5: 이거 진짜
3: 큰 거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잘못 만든 거 같아요.
5: 두 개 합쳐보실 수 있을까요? 두개 합쳐서도 한번.
0: 이런 아이디어.
3: 아, 그렇게?
0: 아, 이런 아이디어를.
3: 요렇게?
5: 네, 이렇게 하나 가볼게요.
0: 아, 이렇게 할까?
5: 예. 네.
10: 저희 근데 신호를 좀 주시면.
0: 와. 야, MG야, 니네 이렇게 힘들게 노니?
5: 아, 한 번만 더. 약간, 이 손을. 이런 식으로 약간 보는 느낌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갑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하트처럼 보여요?
3: 재훈 것도 필요했고, 제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린 팀이다. We are the one team.
9: 예, 하나가 하나를 합쳐야 완전히 된다라는 한 팀?
0: 아, 올라가?
10: 여기 앞에 63.
3: 롯데타워.
9: 맞아? 맞지? 내가 잘못 말하면
5: 63 빌딩이네.
0: 아니, 얘 63 빌딩이래요. 이게 서울 시민 여러분 63 빌딩이래요.
10: 아, 뭐 어떻게 첨놈이야. 형 때문에.
0: 형 때문에. 아니, 얘 맨날 자기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맨날 뻐기더니 진짜.
3: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물로 하더라고.
0: 아.
3: 진짜 고수들은 물로 하더라고.
0: 오, 올라온다. 아이고, 올라온다.
10: 지금 더 얼어 죽을 셈이에요?
3: 근데 이게 약간 강물처럼 되더라고.
0: 난 여기 왜 물들이 이렇게 있나 했어, 바닥에.
3: 아.
10: 저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프하는 겁니다.
3: 아, 좋은데요?
10: 다 같이 물 튀는 걸로.
3: 뒤로 두 걸음 더 가실게요.
10: 하나, 둘.
3: 이제 지팡이 조심하시고. 네 지팡이?
0: 누나 옆에 있어.
3: 아, 있어? 치워야지.
5: 하나, 둘, 셋.
3: 아, 너무 안 맞는다.
12: 하나, 둘.

0: 어, 잠깐만요.
1: 왜요? 누가 빨라야 돼요?
2: 다현 씨가 조금 빨라야 될 것 같아요.
3: 느려요? 아. 아니, 얘 이 셋이 느린 거라고.
1: 야, 세상에 발 맞춰.
4: 네,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3: 너무 느리나?
1: 너 뭐하냐? 진짜. 아니, 뭐해? 놀리냐?
3: 아니,
1: 아이고, 너 진짜.
3: 추우니까. 추우니까 땀내라고. 원 모어 타임.
4: 자, 마지막, 마지막.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으아!
1: 됐다.
3: 아니, 진짜 오빠 왔다.
4: 오, 됐어요, 됐어요.
1: 오빠가 뛰면 여기 출연을 못해. 우와. 아, 우와.

0: 재밌었던 추억이었습니다.
1: 이렇게 장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나 수월하게 잘 찍었다.
2: 너무 멋진 스튜디오에서 아, 또 이제 작가님들이 같이 도와주셨어요. 꽃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장애를 또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것도 아,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3: 달력을 하나씩 옆으로 가는 거 아니야?
4: 아, 옆으로? 아, 사진으로?
5: 누가 찍은 사진인가?
3: 수작업.
4: 여기 소품 제작소가 있네.
3: 아, 여기야?
5: 진짜 여기.
3: 가보자.
4: 가보자?
3: 언니 여기 좀 높게 가볼까? 가야 돼.
4: 일로 가자. 어서 오십시오로 가자.
3: 뭐야?
2: 마모 같은 거야.
3: 아니, 나 이거 미용사 때 트레이 이걸로 만들었다, 원목 트레이.
4: 점심 제대로 못 먹었어서 내가 연근 좀 뽑아왔어. 연근 좀 이거 좀.
3: 오빠, 어디 체하지 않았어?
4: 아, 체하.
5: 너 이거 이제 이거 체했지.
4: 할 것 같아. 아,
2: 그래. 우와, 이거 진짜 수공으로 만든 건가 봐.
4: 오, 누구 나오셔? 아,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완전 해치지 않습니다.
3: 해치지 않습니다.
4: 아니, 안 보여서 해칠 수도 있어요.
3: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6: 아, 여기는 원목으로 가구를 만드는 목공방입니다.
3: 아, 진짜요? 네. 의자가 있었어.
6: 네네.
4: 그럼 저희도 오늘 좀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6: 달력이나 뭐 포스터를 거치하는 지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까요?
3: 아, 진짜? 네네. 네.
4: 아, 우와! 오,
3: 여기다!
4: 아, 이런 느낌.
3: 헉?
4: 뭐야,
3: 그래,
4: 세상을 비집고?
3: 세상을 비집고. 네.
2: 저 만져봐.
3: 여기 네. 만져봐봐. 여기 세상을 비집고.
2: 아, 써있구나. 우와. 아니, 이거는. 아니, 이게 달력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8: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진도 액자 프레임 이런 거. 그래서 달력걸이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1: 약간의 그건 있었어요. 무섭다. 이거 괜히 다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세비고 식구들은 다 도와줘서 할 수 있겠다. 반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제가 알기로는 꽤 어려운 작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4: 근데 이게
3: 하고.
4: 저 진짜 뭣도 몰라서 그런데 뭐가 어려워? 그냥 나무 두 개 그냥 막대기. 에?
3: 아니야, 오빠. 오빠 만져봐.
4: 나무 막대기 그냥 두 개 그냥.
5: 달력거리가 딱 보자마자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네모 네 개만 만들어서 그거 자석으로 붙이면 될 것 같은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할 만하다.
3: 진짜 나무는 거칠잖아. 이거 다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4: 아니, 이거 사포질을 하고 거기에 니스칠 좀 하면.
9: 저는 사포 전문입니다. 우리나라
4: 아, 맞네.
9: 따가냐, 저는.
4: 맞아요.
9: 3방, 2,000방.
4: 그 두 분 죄송한데 사포 잘 배우셨어요. 여기 지금 사포
10: 혹시 맞나요? 300방, 150방.
2: 많이
10: 2,000방. 저희 볼링고도 까가냐.
4: 저희도 사포 있어요.
3: 여기, 여기.
11: 사실 제가 볼링 선수로서는 제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기계가. 비록 목공이랑 저랑 다르지만 그런 방법에 대한 게는 좀 저한테 많이 익숙해서.
2: 근데 이거 길이 맞추는 게 저는 막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잘 안 보여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6: 그 기계 장비들을 세팅을 미리 해놓고 작업을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2: 아, 그래요? 손 안 다치겠죠?
6: 네네네.
2: 저 이 한 손도 다치면 안 됩니다.
6: 네네네.

0: 근데 난 처음이야.
1: 어, 맞아.
0: 나보다 발음이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1: 선생님, 저 여기 속보가 있습니다. 제 청각장애인 친구가 자기보다 말 느린 사람 처음 본다고.
0: 내가 발음이 천천히 얘기해주니까. 아, 나 살면서 나 제일 마음이 있던 사람.
1: 야, 문아. 저희 장애인 수강생 4명 오늘 맞게 하게 되셨는데, 네. 전에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까요?
2: 아니요, 없었어요.
3: 네. 해외에서는
2: 맞아, 맞아. 뭐
3: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4: 어떤 장애예요?
3: 다리 한쪽이 없으셨는데 그 평소에 하던 그 목공 스킬로 그 한쪽 다리의 위쪽을 만드셔가지고 뛰어다니시는
1: DIY 하셨네 아예. 어, 내 다리 내가 만든다.
2: 어, 그럼 나도 내 지팡이를 만들어볼까?
3: 그것도 괜찮다. 지팡이는 많이 만들어요.
2: 한손 도마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 저희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1: 사실 저는 거기에 독창성을 부여해보고 싶어요.
2: 안 돼요. 안 돼요.
1: 절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4: 개인 시간.
1: 절대 안 돼요, 여러분.
5: 하지 말라는데.
1: 네, 그래. 순간 안 나가요.
3: 지금 여기 있는 수압대패라는 기계고요. 열어보면은.
4: 뭐야?
6: 오, 무서워. 아,
3: 여기가 다.
1: 톱이 있어.
4: 거의 분쇄기 같은 느낌인데?
3: 맞아요. 아,
4: 칼날이 어디예요?
3: 여기 이거 네모 하나하나가.
2: 아, 이거예요?
6: 누나 좀 위험하게 하네. 아.
0: 근데 이거를 하면서 뭐 다쳐본 경험도 많지 않았을까요?
3: 그 실제로 목공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계로 많이 다치기도 하고.
1: 얼마나 다치세요?
3: 손가락을 많이 다치게 했네요.
1: 절단?
3: 그쵸.
2: 그 절단이겠지.
4: 멍이겠어? 칼인데 멍이겠냐고. 아니,
3: 안전 밀대를 사용하면은 훨씬 그 톱날이랑 거리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공해볼게요.
1: 네. 오,

0: 이 목공예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한다 만다가 아예 잊질 않는 일이었는데, 하고 나왔다는 거? 또 한번 세상을 좀 뒤집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되게 크고 좋았던 것 같아요.
1: 고정 없이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든요. 네. 홍윤 오빠 약간 방해하는 느낌? 홍윤 오빠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0: 야, 정인이 못 만났네. 정인이가 다 하면 되겠네.
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넓어지고.
1: 네.
2: 약간 돗닦는 그런 느낌이야.
3: 근데 이거 스폰은 몇 팔이에요?
1: 스폰 없어도 고정해서 할 수 있어요.
2: 근데 오히려 이게 편해요.
1: 진짜.
2: 잡고 하는 것보다.
1: 어,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2: 아, 대패 밀듯이.
1: 네.
2: 오, 오. 나연아, 이거는 어디 운동이니?
1: 이거 밀면 어깨 운동, 땡기면 등 운동.
0: 구두 닦는 것 같다.
2: 사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더 해야 돼요?
4: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근데 여기 모서리 만져보시면은 날카롭죠?
2: 네.
4: 모서리도, 모서리도 아~ 이렇게 사포 하다 보면은.
2: 네네네. 좀 부드러워.
4: 약간 그 날카로운 거는 조금 사라지고.
2: 오, 그렇네요.
4: 네.
2: 아, 사포 많이 평소하셔가지고.
5: 네, 불린 것 때문에.
2: 아.
5: 네, 물로 하면 더 빨리 덥긴 한데. 잘 안 좋아지니까.

0: 재용이가 잘하는 것 같아.
1: 맞아요. 재성이 맞습니다. 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요.
0: 이 되게 거친 게 부드러워지고 날 섰던 게 부드러워지고 완만해지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마법이 펼쳐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2: 이건 세상에 이런 달력이 어디 있어요. 너무 기대되죠.
3: 달력을 만든다고 해서 일단은 뭔가 하나 우리 또 새로운 추억이 진짜 딱 이게 물건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4: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그 만들어놓은 달력 맞나요? 오, 진짜 이 물 이렇게 됐네. 잘해주셨다.

0: 만져보면 세상의 비집고라고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지고. 아, 위에를 먼저 하고 아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나연이 한 손으로 어떻게 했지? 발로 했겠는데? 짜잔. 자, 또 제가 어제 이렇게 핀을 꽂아놨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자, 우리 2026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 이제 죽기 전까지는 평생 못 잊을 추억.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계속 달러 평생 달아놓겠습니다.
2: 아, 태비고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거를 보내. 이게 무슨 조합이지?
3: 얘들아, 어색하지 말라고. 언니 노래방에,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2: 지금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다 무너지겠어, 형이.
4: MG 힘들다. MG 힘들어.
2: 오, 저기 봐봐.
3: 조금 커졌다.
2: 아니, 뭐, 아니 들지도 않은데 뭘 하나 이거.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꽃섬으로 가는 길.
1: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

0: 눈꽃섬이 위험한 것 같아. 제발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1: 빨리 가자, 빨리빨리.

0: 느려줘. 빨리 가자. 빨리.
1: 저기 봐. 쓰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
2: 저기 봐. 물고기들도 쓰레기 때문에 아파.

0: 천천히 가보자. 길이 막혔어.
1: 에휴, 저 쓰레기들. 대체 누가 계속 버리는 거야?
2: 다른 쪽으로 돌아갈까?
3: 아픈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잖아.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자.
0: 지금 눈꽃섬이 위험해. 빨리 가야 한다고.
2: 맞아. 가야 할 것 같은데, 호프?
1: 아니, 그럼 뭐 빨리 치우고 가면 되지.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마법을 쓰자.
0: 아니, 지금 눈꽃섬이...
1: 자, 이 하프가 나가신다. 흐이야. 어떤 마법이 나오려나? 딴딴딴딴딴딴. 하프!
4: 우와!
1: 성공!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재미. 이 하프님이 바다를 깨끗이 만드셨도다.
3: 이 호프님도 함께 했도다. 하하하.
2: 하, 이제 눈꽃 젤리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어.
1: 아직 네 개나 더 남았네.
0: 이것 봐. 블루진지의 힘이 다시 생겼어.
3: 우와, 바다색이 돌아오고 있어.
2: 그래, 미로동굴에서 두 번째 문자.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푼 거야.
1: 뭐야? 또 열쇠가 생겼다고?
2: 하프가 용기 내어 한 작은 행동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거기 쓰여있는 문자에 맞는 행동을 할 때마다 블루진주의 힘이 되돌아오는 것 같아.
1: 블루진주 힘도 되찾았겠다. 눈꽃섬으로 출발!
3: 잠깐! 가기 전에 작아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가자.
1: 안 와.

진주는 내 거야. 크라크라. 크라.

0: 빨리 가자.
1: 굴라야, 굴라가 또 괴물로 변했어.

0: 펌프도 변했어. 포도와 민트도.
1: 뭐야, 전부 다 괴물들한테 당한 거야?
0: 어떡해, 전부 다. 저기, 병원 좀 봐. 나나랑 나나님이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1: 병원으로 가보자.
2: 없을까?
0: 너무 많아.
1: 그냥 나의 꼬리치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저거야. 괴물처럼 변장하자.

0: 아니야, 아니야, 안 될 거야. 나 못해.
1: 저게 통할까?
2: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라, 그라. 큰일 날 뻔했네.
3: 그라.

0: 이제 마법의 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1: 붕어빵 아까워.
0: 뭐야? 하프, 어떻게 보호막을 뚫고 들어왔어? 너희들 괴물들처럼 변장하고 온 거니?
2: 네, 랄라님.
3: 랄라님.
0: 그래, 얘들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2: 보고 싶었어, 얘들아.
1: 랄라님, 우리가 블루진주를 찾아왔어요.
0: 그래, 너희들이 해낼 줄 알았어.
2: 랄라님, 블루진주 여기 있어요.
0: 없는데?
2: 네? 없다고요?
1: 없는데?
2: 어라, 어디 갔지?
4: 윙크, 어떻게 된 거야? 블루진주는 어디로 간 거야?
2: 분명 가지고 온 것 같은데.
1: 그럼 어디에 있는 건데?
2: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5: 윙크,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봐.
2: 그래, 혹시 어디에 두고 온 건 아닌지 천천히 생각해봐. 아까 길에서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1: 으이구, 칠칠치 못하기는.
0: 얘들아, 괜찮아?

0: 찾으러 가면 되지.
1: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보자.

0: 어? 괴물들이 다 어디 갔지?
1: 해봤으니까 내 마음을 몰라.
2: 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3: 어? 어, 문어 같은데?
0: 나도 분명히 봤어. 바다 밑으로 뭔가 사라졌어.
1: 어디? 어디? 뭘 봤다는 거야? 나도 좀 보자.
0: 지금은 사라졌다니까.
1: 궁금한데 뭔지 나와라 얼른.
0: 푸른 빛이야?
2: 저기 있었네.
0: 빨리 가보자.
1: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다시 찾았어.
2: 다행이야.
0: 빨리 가지고 가자.
1: 저게 뭐야? 윙크 받아.
0: 얘들아! 얘들아, 서둘러! 등대섬으로

0: 선생님, 저 문어는 뭐예요?
1: 마법 오븐이 만들어낸 문어 괴물이야.
2: 마법 오븐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3: 오븐 모자를 쓴 문어 괴물이라니.
0: 문어 괴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1: 확실하진 않지만 그건 말이야. 얘들아! 얘들아, 블루진주의 힘이 눈꽃섬을 구해낼 수 있어.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 힘으로 너희가 문어 괴물을 막아야 해.
2: 무슨 말이에요, 랄라님?
4: 저 문어 괴물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1: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야 해. 그러니까 어서 가! 서준아, 시간이 별로 없어.
5: 랄라님과 함께 가요.
1: 지금 저 녀석을 막지 못하면 눈꽃섬을 살릴 기회는 없어.
4: 랄라님,
0: 랄라님, 마법 젤리로 저 녀석을 물리치면 되잖아요.
6: 안 되네. 다시 해야 해. 호프, 네가 해봐.

성공이야!

0: 얘들아, 블루진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야 해. 어서 가.
1: 우리가 눈꽃 섬을 꼭 되찾을게.

빨리 비밀의 소재로 피하자.

0: 문어 녀석, 내가 문어 다리를 다 묶어놓겠어.
1: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
0: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자.
2: 해볼까?
1: 아니, 내 말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하자.
0: 지금 생각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빨리 나가자. 마법 젤리 남아있지?
2: 마법 젤리? 두 개 남았네.
0: 두 개면 충분해.
1: 아까 마법이 안 먹히는 걸 봤잖아. 소용없어.
3: 그래도 가보자. 이번엔 될 수도 있어.

0: 뭔가 기분이 편안해지는데.
1: 우리 조금 더 힘내고. 그래, 힘을 내야.
2: 우리 조금만 쉬고, 아주 조금만 쉬고 나가보자.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지구상의 어떤 곳에는 겉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알고 보면 무척이나 놀라운 숲이 있습니다. 마치 지는 해의 노을을 한껏 머금은 듯 숲이 색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있군요.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관 같은 이곳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숲입니다. 마치 유럽의 가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아프리카의 차갑고 건조한 한여름이죠. 남부의 이런 숲들은 적도의 울창한 정글이나 얼룩말과 영양이 무리지어 불을 뜯는 초원지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이런 숲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혼란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아프리카의 가장 비범한 동물들은 이 의외의 숲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부슈벨트는 보츠와나 남동쪽 모서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부, 짐바브웨 남부에 걸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과 남부의 54%를 덮고 있는 광대한 사바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남아프리카의 부슈벨트는 전형적인 사바나입니다. 풀과 나무, 작은 잎부터 큰 잎까지 지형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모습의 여러 가지 초목이 다채롭게 분포되어 있죠.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정글은 아니지만 부슈벨트는 나무와 덤불의 거대한 미로이자 수많은 동물들의 쉼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이 검은 코뿔소처럼요. 이들에겐 이 관목지가 마지막 근신처이자 유일하게 남은 안식처입니다.

어미와 새끼는 1년 내내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곳은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오르내리며 여름에도 어떤 밤에는 땅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죠. 두 살이 되기도 전에 몸무게가 500kg 정도 나가는 어린 코뿔소는 어미 곁에서 연신 젖을 빨며 차갑고 건조한 여름을 나야 합니다. 겉모습은 거창할 것 없어 보이지만 부시벨트는 수많은 대형 동물들의 고향입니다.

아프리카 물소와 얼룩말, 영양이 듬성듬성한 나무 원피물 사이로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겁이 많은 쿠두와 임팔라 무리는 불이 나게 관목 속으로 숨는군요. 덤불 속에 숨거나 도망치는 데 성공하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아프리카 들개가 부슈벨트를 순찰하며 매복을 준비합니다. 검은 코뿔소처럼 이 독특한 들개도 멸종위기에 놓여 위태로운 상태죠. 이 비범한 생태계의 생물들은 모두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와 곤충, 수많은 포유동물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복잡한 관계들의 중심엔 보통 대형 포유동물이 있습니다. 이 물소처럼요. 수천 마리의 파리와 진드기, 각종 기생동물이 물소의 털이나 귀, 심지어 코 속까지 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기생동물을 먹고 사는 붉은 부리 소등 쪼기새도 있죠. 녀석들은 기회가 생기면 물소의 피까지 마신다고 하는군요. 크기로는 기생동물과 정반대인 아프리카 코끼리도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환경과 서식동물의 관계가 이토록 분명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코끼리는 놀라운 힘과 엄청난 식성을 가진 덕분에 서식지의 상당 부분을 새롭게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체 코끼리는 하루에 100kg 이상의 먹이를 섭취해야 합니다. 나뭇잎과 잔가지, 심지어 뿌리도 포함되죠. 코끼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나무입니다. 날카로운 가시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군요. 긴 코와 엄니로 끌어모은 먹이는 네 개의 큼직한 어금니를 이용해 뭐든 씹을 수 있죠.

코끼리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먹은 것의 대부분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고 생존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비물이나 쓰레기가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에겐 생존에 꼭 필요한 풍부한 양분이 되거든요.

영양 만점 간식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흰 코뿔소는 이 복잡하게 얽힌 삼림지에 사는 또 하나의 대형 동물입니다. 사촌인 검은 코뿔소와는 달리 흰 코뿔소는 작은 초원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초식 동물입니다. 길고 고드며 두꺼운 입술은 나무 사이사이에서 자라는 풀을 뽑기에 최적화돼 있죠. 흰 코뿔소의 넓은 등은 소등쪽이 새들에게는 훌륭한 식당입니다. 발도 잘 적응돼 있어 움직이는 코뿔소의 몸 위에서도 잘 돌아다닐 수 있죠. 발톱이 길고 가늘어서 걸어다니는 식탁의 등을 꽉 붙들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 발톱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땅 위를 돌아다니거나 일광욕을 즐길 때 소등쪽이 새들은 말 그대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쉽죠. 흰 코뿔소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보통은요. 큰 수컷들은 영역 표시를 위해 소변을 뿌리고 대변을 떨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를 봐주지만 암컷이 암내를 풍기는 시기엔 긴장감이 고조되죠. 수컷들이 암컷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2.5톤의 거구들이 시속 50km로 돌진하면 타격이 상당하죠.

볼싸움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상처가 심한 수컷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비극은 아프리카 평원에서 일상의 일부입니다. 이 장대한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훌륭한 드라마의 단면이기도 하죠. 부시벨트는 지형과 기후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림포프강과 올리판츠강은 드넓은 산림지대를 관통하며 남부의 여름에 신선한 물을 공급합니다. 부시벨트가 건조해지면 강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의 잎사귀와 가지가 동물들에게 안식처와 먹이를 제공하죠.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라고도 알려진 사바나 원숭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보초병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영장류들은 이 특별한 상림서식지에서

권성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무척 건조하지만 무화과 나무에는 영양가 높고 맛도 좋은 열매가 열렸군요.

푸짐한 잔치에 다양한 새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오색조부터 부채머리새까지 그리고 뿔닭도 행복하게 숲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즐기죠.

위협적인 아프리카 바다수리가 하늘에서 사냥 중이니까요. 사바나 원숭이의 경고 신호는 세 가지 이상입니다. 독수리나 매처럼 하늘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할 때 쓰는 경보가 있고, 표범이나 뱀의 존재를 알릴 때 쓰는 소리가 따로 있죠. 사바나에는 다양한 포식자가 있고 저마다 맡은 역할도 다릅니다. 하이에나는 숲의 먹이 피라미드 최상위 포식자로 사자나 표범보다 서열이 높죠.

점박이 하이에나는 부시벨트에서 가장 유능한 청소동물이면서 또 뛰어난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죽은 동물을 먹기로 유명하지만 사실 먹이의 80%는 병들거나 다친 동물을 뒤쫓아서 구합니다. 이 코뿔소처럼요.

하이에나의 무는 힘은 그 어떤 육식 동물보다 강력해서 아무리 큰 뼈라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 또한 몹시 단단해서 한 무리의 하이에나와 독수리들이 하루 이틀이면 거대한 코뿔소의 사체를 남김없이 먹어치울 수도 있죠. 이들이 떠나고 난 자리는 아주 말끔할 겁니다.

남아프리카 부슈벨트는 아프리카 내륙의 굴곡이 심한 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강암과 규암, 사암이 곳곳에 드러나 있죠. 이런 바위지대는 웬만해선 따라잡기 힘든 바위타기 영향의 서식지입니다. 표범이 즐겨 찾는 단골 장소기도 하죠. 가을 외투를 입은 다양한 관목들이 널리 퍼져 있지만 대표 식물은 따로 있습니다. 모파인 나무가 이 구역을 지배합니다.

이곳의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모팡이는 신기하게도 잎이 넓습니다. 마치 한 쌍의 날개처럼 생겼죠. 생김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모파이는 현지어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코끼리들은 이 나무의 열성 팬입니다. 잎과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섭취하죠. 모파인 나무는 콩과 식물이라 완두콩이나 강낭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모파인은 목질이 아주 단단해서 흰개미의 공격에도 끄떡없습니다. 코끼리는 이 나무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나무를 쓰러뜨려서 뿌리와 몸통을 뜯은 후 단단한 목질로 이빨을 청소하는 거죠. 코끼리의 수명은 구강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모된 이빨은 몇 번만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굶어 죽게 되죠. 모파인 나무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코끼리가 나무를 먹는 지역에서는 높이가 2, 3미터를 넘지 않지만 물이 충분하고 외진 지역에서는 20미터 이상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기도 하죠.

코뿔새와 푸른 지르레기, 뿔단, 심지어 난쟁이 몽구스까지 무모하지만 불가피한 흰개미의 외출을 노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사바나 생태계에서 풀은 모파잉이나 다른 나무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넓은 평원처럼 양이 풍족하진 않지만 이곳에서 유일하게 큰 무리 생활을 하는 물소 같은 대형 초식 동물에겐 풀이 꼭 필요하죠.

기린이 모파인과 다른 나무 사이에서 잎을 뜯고 있습니다. 긴 혀를 이용해 새순을 골라내는데 낙엽이 지기 전 지금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새순을 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나뭇잎은 물들고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다람쥐가 유분이 풍부한 콩 모양의 모파인 열매를 수확하는 것도 바로 이때죠. 모파인 나무 덕분에 다람쥐들은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을 삼림지 안에서 대부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포식자를 피해 숨을 곳도 많죠.

위험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쥐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바나는 쥐새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열매와 새순, 잎을 모으러 덤불과 관목들을 찾아다니죠. 옹기종기 모인 쥐새들은 털손질을 하고 몸을 맞대며 유대를 쌓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체온 유지에도 유리하죠. 남아프리카의 여름은 해가 지면 기온이 섭씨 5, 6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쥐새들이 밤을 대비해 모여드는 동안 뿔닭들은 슬슬 나무 아래로 집합합니다. 낮엔 먹이를 찾아 땅을 파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나뭇가지 위에 잠자리를 준비하죠. 나비 숲에도 해가 저물어 가는데 몸집이 큰 동물들은 아직도 식사 중이군요. 남아프리카의 이 특별한 삼림지에 생명의 리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응.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2: 응? 인력!
1: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2: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1: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로는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완료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0: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0: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0: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에,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우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퉁퉁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야!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2: 자석에 미느님과 당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3: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4: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5: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0: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과
1: 이번엔 직지기 수업을 해볼까?
0: 아,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0: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2: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가빌더 출동!

0: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미더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3: 도서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내가 뭐야?
3: 아하!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으하! 으하! 우와! 역시!
4: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1: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5: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5: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5: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연구라!
1: 시장님, 괜찮으세요?
0: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1: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5: 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내게 말이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가비가 출동!
0: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2: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0: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1: 그래, 좋아!

0: 비가비가 이모완수!
1: 제 배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포부와 드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다.
6: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0: 에? 왜 저러는 거지?
1: 얘들아, 빨리 사사로봇을 막자!
2: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1: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들도 변신! 코키봇, 변신 완료!
3: 마이치봇, 변신 완료!
4: 레이봇, 변신 완료!
5: 스케봇, 변신 완료!
1: 다 같이 사사로봇을 막아보자!
2: 아하, 멈춰! 지금 사설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 사설로봇이 이상해.

0: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1: 뭐? 안 돼! 난 아직 이권을 못 봤단 말이야!
0: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1: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이한테만 견! 어디 있어, 자서로봇아! 그만해!
2: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1: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2: 제거하라.
0: 다들 뭐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내 처리 비키라고.
1: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이러다가 잡히겠어.
1: 호킹, 자, 너 할 수 있어.

0: 야! 좋았어!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선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기권이잖아. 오예!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2: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2: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0: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되잖아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어서 들어와. 오늘은 모두를 즐겁게 해줄 거야. 멋진 쇼를 선보일 거거든. 관객들한테. 그리고 난 이걸 쓸래. 이 지팡이로 마술을 보여주려고. 수리수리 딜런.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마술사. 친구들, 나랑 같이 마술사 놀이 할래? 우와, 좋다고? 아우! 우리 진짜 어려운 마술을 해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자, 수리수리 딜런. 지팡이가 잘 되는지 볼까? 보세요, 손에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마술 지팡이를 같이 흔들어 볼까요? 딱 세 번 두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주문을 외워 볼게요. 수리수리 딜런. 우와, 됐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마술사 놀이.

0: 띠롱! 놀라지롱.
1: 마술사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좋아!
1: 고마워, 비씨. 마술사한텐 조수가 필요하지.
0: 그리고 관객도. 우리가 관객할게.
1: 그래, 우린 마술쇼 보면서 일하는 거야. 아니면 이러든가. 아, 그리고 박수도 크게 쳐주고. 좋아, 그럼 너흰 맨 앞줄에 앉아도 돼.
2: 야호, 근데 의자가 없는걸.
1: 아무거나 써도 돼.
2: 의자.
1: 박수로 맞아주세요. 위대한 마술사 딜런딩이와 그의 멋진 교수 비씨를 소개합니다. 고마워요. 딜런의 마술의 집에 잘 오셨어요.
0: 우후! 멋지다.
1: 그럼 첫 번째 마술입니다. 관객분들 중에 도와줄 친구 있나요?
2: 나!
1: 좋아요. 모자 쓴 친구 나와주세요.
2: 예!
1: 한 장 뽑아요.
2: 비비비. 그럼 난 이거 할래.
1: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줘요. 무슨 카든지 잘 본 다음에 다시 이 안에 넣어주세요.
2: 좋아.
1: 자, 이제 그게 무슨 카든지 맞춰볼게요. 바로 마술로요. 수리수리 딜런!
0: 어쩌면 좋아.
1: 혹시 이게 그 카든가요?
2: 맞아요.
0: 맞았어. 오지가 뽑은 카드야. 와우.
2: 와우, 저걸 어떻게 한 거지?
3: 우린 마술사, 대답해 줄게.
1: 예!
3: 그건 바로
1: 마술!

0: 그러면 귀 뒤에 있는 게 뭐죠?
1: 털이요.
0: 그리고 또 당근이네요.
1: 우와, 당근. 말도 안 돼.
0: 이걸 숨겨봐요. 내가 어떤 컵에 들었는지 마술로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눈 감으세요. 너희들도 보면 안 돼.
1: 이걸 어디에 숨기지? 아니야.
0: 자, 이제 다 숨겼나요? 좋아요. 이제 눈 뜨세요. 그 당근이 어디 있을까요? 수리수리 찔런. 아하, 혹시 이건가요? 오, 아니군요. 그렇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거네요. 아니야? 아, 그렇지. 그건 어딨냐면 거기 있네요.
1: 한 번 더.
0: 고마워요. 고마워요.
1: 한 번 더. 한 번 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사라지는 마술. 마술사들, 손쌍안경을 한번 써보자. 친구들, 사라지게 할 만한 작은 게 보이니? 그러니까 널 사라지게 해달라고? 좋아. 그럼 마술 상자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요. 하나, 둘, 셋. 수리수리 찔런.
1: 피씨가 어디로 갔지?
0: 그건 마술사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제 다시 불러볼까요? 수리수리 찔런. 수리수리 찔런. 하나, 둘, 셋. 수리수리 찔런.
1: 나도 해줘.
2: 나도 할래.
0: 다 한꺼번에? 그건 작은 마술 지팡이로 하기엔 좀 어려운 마술인데. 하지만 그걸 해내면 최고로 어려운 마술을 하는 거야. 좋아요. 모두 들어가요.
1: 예.
0: 수리수리 찔런. 수리수리 찔런. 하나, 둘, 셋. 수리수리 찔런. 우와, 사라졌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떡해, 지팡이가 부러졌잖아. 이걸로 다시 불러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수리수리 찔런. 뭐야, 없잖아. 또 저기도. 여기도 없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수리수리 찔런. 뭐지? 피씨? 데이지? 뭐지? 내가 너희 낙엽으로 만들어버렸어. 안 돼! 어떡해. 이제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그냥 다 같이 가자. 너희 지팡이로 좀 도와줄래? 이건 해본 것 중에 최고로 어려운 마술이니까 힘이 많이 필요해. 수리수리 딜런을 다 같이 세 번 외쳐야 해. 자, 해보자. 수리수리 딜런. 수리수리 딜런. 수리수리 딜런.
1: 여기 있지.
0: 와, 됐어. 돌아왔어. 야. 우와, 새 지팡이를 만든 거야?
1: 응. 또 우리 것도 만들었고.
0: 고마워. 덕분에 최고로 어려운 마술을 성공했어. 우리가 해냈어!
1: 예, 성공!

0: 보여줄 첫 번째 마술은 이 언덕 밑으로 사라지는 거야. 수리수리 데이지.
1: 어, 나도 수리수리 오지.
2: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딜런.
2: 수리수리 딜런.
0: 철도 기관사
2: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승객들을 태울 거야. 또 표도 받을 거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차 운전대인데 기찻길을 달릴 때 써야 해.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꾸꾸 칙칙폭폭 칙칙폭폭.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철도 기관사거든. 나랑 같이 철도 기관사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친구들을 태우고 표를 같이 받아보자. 아,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칙칙폭폭 뿜뿜. 너희도 칙칙폭폭 해봐. 칙칙폭폭 칙칙폭폭 뿜뿜. 칙칙폭폭 칙칙폭폭 뿜뿜. 가자. 이제 나가서 해볼까? 철도 기관사 놀이. 칙칙폭폭 뿜뿜. 이제 승객들을 태울 시간이야. 첫 번째 역은 데이지 역입니다.

0: 데이지 안녕.
1: 딜런 안녕.
0: 철도 기관사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모래 언덕에도 가는 거지?
0: 어, 당연하지. 그럼 같이 타고 가실래요?
1: 좋아요.
0: 표 좀 주세요.
1: 모래 언덕역까지 가는 표 한 장이에요. 자, 여기요.
0: 잘 탑. 짐은 없나요?
1: 없어요. 저것만 빼고요.
0: 오,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좀 도와줄까요?
0: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짐칸이 있거든요. 모두 타세요.
1: 기차가 데이지역을 출발합니다. 난 기차역 안내원. 그리고 또 기차 경적도. 뿌뿌.
0: 자, 그럼 출발!

0: 2번역은 BC. BC역입니다.
1: BC 안녕. 표 좀 주세요.
2: 비?
1: 고마워요. 찰칵.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짐은 저한테 주세요.

이번 역은 오지역입니다.

0: 간 거지? 기관사 친구들, 손쌍안경을 써보자. 오지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뚜뚜.
1: 다음 역은 새로운 오지역입니다. 없으면 오지를 데리러 못 가는데.
2: 철도 기관사 철로가 없네. 어떡해. 달리는 칙칙폭폭 뿌뿌.
0: 엄마야. 아 그렇지. 새로운 오지역으로 가는 기찻길을 만들면 돼. 오지! 딜런 열차가 널 데리러 갈 거야! 거기서 기다려!
1: 뭐라고? 키가 크다고? 고마워!
0: 잘 안 들리나 봐. 너무 멀어서 그래. 치,
1: 이런 건 기차역 안내원한테 맡겨주세요. 기찻길이 곧 들어옵니다.
0: 기찻길이 여기에?
1: 맞아요. 그리고 기차도요.
0: 우와 정말.
1: 네. 그리고 친구들도요.
0: 근데 그걸 언제 기다려? 나도 기찻길 만들래. 중간에서 만나자.
1: 좋은 생각이야. 가서 얘기할게.
0: 나 좀 도와줄래?

0: 열차에 알립니다. 오지가 우릴 만나려고 기찻길을 만든대요.
1: 우와.
2: 비비비비.
0: 응, 전해줄게. 오지, 들리세요? 비씨가 진짜 보고 싶대요.
2: 나도 보고 싶다고 해줘. 금방 갈게, 비씨.

이게 마지막이야. 얼른 가야겠다. 그래야 나도 기차에 타서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다음 역은 새로운 오지역입니다. 모두 타세요.

0: 주세요.
1: 없으면 어떡해. 아무거나 써도 돼. 기차표, 기차표. 찾았다. 여기요. 잘.
0: 뭐지, 기차표?
2: 어떡해. 기차표를 못 찍었어.
0: 표 없으면 기차 못 타. 그게 규칙인걸. 도도야, 이리 와. 너 어디냐?
2: 저 표를 쫓아가자.
0: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0: 때문에 내 표를 구했어.
1: 표 좀 주세요. 찰칵. 그게 마지막 표예요.
2: 우리가 해냈어.

0: 언덕역은 모래 언덕역입니다. 봐봐, 여기가 딱 좋은 자리야. 내 새로운 바닷가 집이야. 모두 놀러와.
1: 바닷가 집?
0: 야호!
2: 고마워.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딜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뿅뿅!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국수 하나 상 주세요.
1: 자, 국수 두 개 나왔어요. 국수 거기 두 개. 너 옆에 두 개.
2: 이곳의 인기 메뉴는 안동국수.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국수를 삶아냅니다.
1: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 불을 켜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2: 신선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꼭 당일 아침 겉절이를 만드는 것이 철칙인데요. 매일 배추를 20통 이상 소진합니다.
1: 보통 일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2: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데요. 최고의 음식을 선사하기 위해 시장을 지키는 김미령 셰프.
1: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야. 아저씨 빨리 돼서 나 애기 낳을 것 같아. 그럼 가서 애기 낳았어. 둘째도 딸인데 딸도 국수 삶다 가서 왔어요.
2: 한편 화려한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주인공 가수 김용필입니다. 최고를 위해 멈추지 않는 노력.
3: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한 달 내내 한 노래만 파는 거예요.
2: 리포터와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 베테랑 진행자의 길을 뒤로 하고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4: 와, 이거 처음에 이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막 휘어적거리는 거예요.
3: 운전수가 안 되는 막 그럴 것 같아요.
2: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무대를 만들어 가는데 의상부터 메이크업까지 오롯이 자신의 몫.
5: 방송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를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2: 최고를 위한 뜨거운 열정의 현장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에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유독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곳.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문난 식당이라는데요.
6: 얘가 멀리서 온 애가 돼갖고. 네? 캐나다에서 왔어, 이거 먹으러.
7: 예전에도 한번 도전했다가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차 쓰고 왔어요.
2: 오픈과 동시에 밀려드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 집만의 특별한 메뉴는 바로 국수. 언뜻 보기엔 일반 칼국수가 비슷해 보이지만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인 안동의 향토국수랍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오,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8: 국도 되게 담백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맑아요. 국물을 계속 먹어도 편안하고 좋고 일단 먹고 나니까 속도 되게 편해요.
9: 자극적이지 않고요. 음식이 슴슴해서 좋아요.
10: 너무 고소하고 배추가 살아있는 싱싱한 맛? 너무 맛있어요.
2: 국수 못지않게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주인장인데요. 손님들 사이에선 웬만한 인기 스타 못지않답니다.
1: 안녕하세요. 김미령입니다. 저는 여기 전통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던 자리를 제가 2대째 이어서 지금 국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저를 받쳐주고 계시는 저희 신랑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재료로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보람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 스타로 떠오른 그녀. 한식 오마카세까지 함께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시작한 국수집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12: 저는 오마카세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제 전문 메뉴는 국수입니다. 국수만 40년 넘게 삶아왔어요.
2: 입소문을 타고 연일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은 그야말로 국수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문과 동시에 국수 삶기와 서빙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점심시간.

0: 국수 두 개. 자, 안에 두 개 가요. 여기 끝에 세 개. 자, 국수 두 개 나왔어요. 국수 거기 두 개. 너 옆에 두 개.
1: 국수는 주문과 동시에 커다란 가마솥에 한 번에 끓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많은 주문이 들어와도 빠르게 국수를 끓여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요.
0: 자, 8번에 두 개. 자, 언니 여기 두 개 나왔어. 맛있게 드십시오. 부자님 얘기하시죠.
1: 담백한 국물과 부드러운 면발.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2: 좀 푸짐한 것 같아요. 가격 비해서 푸짐하고 양도 넉넉하고.
3: 오장 육부가 싹 저기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국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니, 여전하시네. 그러니까요. 다 건강하시죠? 그대로셔. 진짜. 예.
1: 유독 반갑게 인사하는 손님들.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4: 96년도인가 그때 처음 왔는데 지금 딱 30년 여기 온 데가 이 할머니셨죠. 진여 엄마 계셨죠. 그때부터.
1: 특별한 단골 손님을 위해 직접 면을 썰기 시작하는 김미령 셰프.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전부 손으로 국수를 썰었답니다.
0: 제가 이거 쓸다가 약간 좀 굵게 썰어졌어.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썬 국수를 해놨냐 막 이래 할아버지.
1: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면 색깔이 일반 국수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0: 노란 이유가 뭐냐면은 콩가루가 들어와서 생콩가루가 들어와서 색깔이 이렇게 노란 거예요. 안동국시 하면 면에 콩가루하고 밀가루가 거의 5: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면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육수. 육수는 멸치만을 넣고 푹 우려내 깊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요. 이게 바로 안동국수의 특징이랍니다. 솥에 들어가는 국수의 양에 따라 익힘 정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적절하게 익었을 때 면을 건져내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수.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5: 시골에서 먹던 맛이에요. 국수가.
6: 옛날에 그냥 끓이는 식으로 엄마 끓여주는 식으로 그 맛이에요.
0: 이번에 4개.
1: 안동국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얼갈이 배추인데요. 부드럽게 익힌 얼갈이 배추는 시원하고 구수한 맛을 더욱더 살려준다는 무려. 면이 육수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저어주는 김미령 셰프. 맛있는 국수를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0: 눌러붙으니까 그리고 엉켜요. 면이. 손님들이 젓가락으로 딱 국수를 이렇게 떴는데 막 국수가 엉켜있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젖어 가면서 해야 돼.
7: 하루에 얼마 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몇 그릇? 한 1,000 그릇 삶나 모르겠네. 점심시간에.
1: 하루 1,000 그릇 이상을 판매하다 보니 국수를 빠르게 담아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국수를 건져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0: 감기가 왕을 줄줄줄해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양만큼 딱 해가지고 국자로 싹 끊어주는 거지, 깨끗하게.
1: 국자로 국수를 떠내 그릇에 담은 후 1인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면발을 국자로 끊어내는 것이 노하우. 이후 얼갈이 배추와 육수를 적당하게 담는데요. 그런데 양이 제각각입니다.
0: 손님마다 다 틀려요. 많이 드실 분은 제가 많이 드리고 남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남을 많이 드리고 손님의 스타일에 맞게 딱 알아서 주죠, 제가. 자, 안에 들어가고요, 어떻게. 하나 더 갈게요. 어서 오세요.
1: 하루 종일 국수와 씨름해야 하는데 뜨거운 열기 탓에 일은 더욱 고됩니다. 보기만 해도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네요.
0: 죽을 것 같아요, 더워서. 예전에는 엄마 밑에서 장사했을 때 처음에 여름에 덥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덥도 더워도 짜증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워요. 재밌어요. 저희 집을 찾아주신 손님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1: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요령

0: 을 피울 수 없는데요.
1: 아, 나 왜 또 허리가 아프지? 아, 여기 하도 서서 일을 하니까.
0: 오늘도 어김없이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1: 그럼 이제 똑같은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돈 버는데 뭐 멀쩡하겠어? 아파야지.
0: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에 아픈 허리를 쉬게 할 틈도 없습니다. 삶고 또 삶아도 끝이 없는 국수.
1: 자, 국수 하나 먼저 가 순서대로.
0: 서빙 담당은 남편 태호 씨의 목. 식당 안 테이블과 외부의 간이 테이블까지 쉴 새 없이 국수를 나르는 남편. 몸이 열 개라 모자랍니다.
2: 아무래도 제가 좀 들어줘야죠. 무거워서 못 들어요. 잘못하다가 국수에서 흘리면은 그 다음에 2차 사고가 더 크게 나니까 화상일 거라 이런 큰일 나요. 이렇게.
0: 매일 뜨거운 국수를 나르다 보니 크고 작은 화상은 일상인데요.
1: 시켜먹을 사람이 없잖아. 신랑이 제일 만만하지 뭘. 안 그래요? 신랑이 제일 편하고 만만하지. 자, 그 다음에 저기 여자분들 두 개, 오빠.
0: 그런데 잠시 후 어깨가 영 불편해 보이는 남편. 오늘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2: 속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올라가. 아까 그 붙다가 놓다가 약간 각도가 틀어졌는데.
1: 자, 저기 앞에 손님 국수 하나 상 주세요. 자, 끝에 오신 분은 국수 하나야. 자, 안에 몇 개 들어가야 돼?
3: 2개요.
1: 오케이.
0: 비좁고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오랜 세월 일하다 보니 몸이 성할 날이 없는데요. 그럴수록 김미령 셰프는 더 강해졌답니다.
1: 자, 언니 여기 두 개 나왔어. 어딘지 알지? 재래시장에서 시끄러운 곳에 자기서 오래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목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손님은 줄 서있지, 빨리빨리 불러야지, 주문 받아야지, 이래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쭉쭉 얘기하면 일단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고?
0: 이제는 크고 빠른 말투가 일상이 된 김미령 셰프.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던 이유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답니다.
1: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반신불수에서 누워 계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리지. 그러니까 뭐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식구들 해줬던 그 콩가루고 반죽한 그 칼국수를 그걸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시장에서. 바로 이 자리 이거 반만한 데서. 엄마 그걸로 이제 아버지 병수발 하고 저희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국수는 시작하셨고 학교 끝나면 배낭 메고 와가지고 뒷설거지 하고 팥 다듬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서 어깨너머로 진짜 엄마한테 국수 삶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0: 학창시절 발레를 배우며 무용수를 꿈꾸었던 김미령 셰프.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꿈을 접고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던 시절 혼자 장사하는 어머니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1: 아니 정말 하기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죠. 옛날에 그 재래시장이 참 그렇게 열악하거든요. 환경이나 이러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 시장 지하에서 그 구석에서 국수장 살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 아는 사람이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루에도 앞치마 12번 더 집어던지고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0: 국수로 시작한 가게에는 어느덧 메뉴도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김미령 셰프가 만드는 수육도 국수 못지않게 인기랍니다.
1: 반주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수에다가만 이제 반주하시면 어르신들 좀 뭐 약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육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렇게 추가한 또 다른 메뉴 배추전.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배추전도 김미령 셰프의 대표 메뉴랍니다.
1: 두꺼운 데 이렇게 떼서 거기서 배추물이 쑥 나오면서 납작하게 예쁘게 부쳐져요.
0: 소박한 재료에 맛을 더하는 일이 요리사에겐 큰 자부심인데요. 음식 하나하나에 그녀만의 특별한 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 자, 배추전 하나, 국수 세 개. 수육 두 개, 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0: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익숙한 한식에 그녀만의 개성을 더한 특별한 맛이 국경을 넘어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3: 아, 진짜 맛있어요.
4: 어, 정말요?
3: 나 좋아요. 김치 좋아요. 약국수 좋아요. 한국 음식 진짜 좋아요.
5: 我们那边比较油一点，这个比较清淡。
1: 스파이시 오케이? 스파이시?
0: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김미령 셰프만의 특별한 비법.
1: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아. 이렇게 드시라고.
6: Estábamos hablando antes que a pesar de ser tan famosa, ella está como en el restaurante, en el al pie, ¿no? De al pie del cañón y eso me gusta.
1: 외국 분이신데 이왕이면은 이거 드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직접 싸가지고 딱 코리안 스타일 아.
0: 한바탕 전쟁을 겪은 후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1: 빨리 언니도 밥 먹어. 다 했어. 맛있게 드십시오.
0: 뒤늦게 갖는 점심 시간. 그런데 식사를 하는 직원들 사이에 김미령 셰프는 보이지 않는데요. 한쪽에서 여전히 국수를 삶는 데 열중입니다.
1: 수육하고 막걸리.
0: 직원들 식사 시간에도 멈출 수 없는 고된 노동.
1: 근데 저희 집은 거의 손님이 안 끊겨요. 그냥 불기타임도 없고 하니까 계속 쭉 하니까.
0: 직원들이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주문부터 음식, 서빙까지 모두 혼자 담당을 하는데요. 식사를 거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답니다.
1: 원래 밥 장사가 밥을 굶는 거예요. 왜 그래도 식구들 먹을 때 내가 또 대신 봐줘야지 편하게 밥 한 숟가락 먹어서 에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또 밥을 또 식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더운데도 뭐 불 옆에서 바로 이렇게 먼저 식사를 하러 배려도 해주고 또 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죠.
0: 아내 걱정에 빠르게 식사를 마무리한 태호 씨. 가게 오픈 후 장장 4시간 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1: 와, 물밖에 안 들어가. 물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상추 쌈 먹거나 얼음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입맛이 없어져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야죠.
0: 고된 하루 속 어떤 음식보다 달콤한 보리차 한 잔. 또다시 저녁 장사를 버티려면 억지로라도 몇 술 떠야 하는데요. 몸은 힘들지만 이 또한 행복이랍니다.
1: 아, 너무 즐겁고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음식 장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즐거운 뭐냐면은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놨을 때 손님들이 그거를 드시고 아우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간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로 그냥 행복이죠.
0: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단함도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녁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또다시 뜨거운 국수 가마솥 앞을 지킵니다.
1: 이 불을 켜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껐다 켰다를 안 하고 계속 끓고 있어요. 육수도 계속 끓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바로바로 오실 때마다 바로바로 삶아서 해줄 수가 있으니까.
0: 쉴 새 없이 달려온 고된 하루. 온몸은 녹초가 됐지만 오늘도 끝까지 주방을 지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온 김미령 셰프. 오픈 전 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1: 오늘 쌈배추가 좀 괜찮나요? 제일 좋은 게 어떤가? 요거구나. 아, 색깔도 노랗고.
0: 꼭 직접 눈으로 봐야 성이 찬다는데요. 꼭 재래시장 안에 식재료만 사용하는 것도 원칙.
1: 일단 음식은 눈으로도 먹거든요. 이왕이면 상에 예쁜 걸 내놔야지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7: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 오늘은 어떻게 나와 계셔? 네.
0: 국내산 재료만 구입하는 만큼 일일이 가게를 찾아가 물건을 고릅니다.
1: 이렇게 짜서 써야지 맛있다니까.
0: 진짜 고소하겠네요.
8: 아, 이 양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가지고 간다. 그걸 확실히 그런 거 물건 권해야지. 아주 좋은 거로만.
1: 조금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직접 이렇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거를 내가 음식에 넣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하는 사람의 자부심이거든요.
0: 한편 그 시간 아내가 장을 보는 사이 수육부터 준비하는 남편. 이젠 남편도 베테랑 요리사가 다 됐습니다.
2: 아, 이건 저희 집 나가는 수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0kg 이상 쌓는 것 같아요.
0: 매일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는 만큼 별다른 향신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게 노하우라는데요.
4: 수육을 더 잘 삶는 거 아니에요?
2: 제가 더 잘 삶지요.
0: 잠시 후 출근하는 김미령 셰프. 오늘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네요.
1: 저희가 이제 전통 시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원피스라든지 뭐 이렇게 브라우스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좋은 예쁜 한복이 있는데 왜 이걸 입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복을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0: 수육 삶기를 마무리하는 건 김미령 셰프의 목표.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수육 삶을 때의 노하우인데요. 그래야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답니다.
1: 때깔 자체가 좋잖아, 그렇죠? 이렇게 삶아놓고 고기 또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삶아가면서 계속. 그래야지 금방금방 삶은 걸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놔야지 맛있거든요.
0: 오픈 전 가장 공을 들이는 건 바로 겉절이를 만드는 일인데요. 국수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기에 특별히 정성을 쏟습니다.
1: 오시면 드디어 이제 겉절이 할 거 지금 이제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가지고 이제 살짝 절여서 이제 겉절이 하려고. 저희가 보통 한 20통 정도?
0: 매일 아침 신선한 배추로 만들어내는 겉절이. 김치를 버무리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1: 미리 해놓은 맛이 없어요. 겉절이는 뭐냐? 아무래도 그냥 좀 약간 배추가 약간 밭으로 가야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겉절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수에는 겉절이가 맛있죠.
0: 오랜 시간 겉절이를 만들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답니다.
1: 겉절이에다가 젓갈을 넣으면 뜨거운 국수에 딱 얹어서 먹었을 때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비린 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겉절이에다가는 제가 젓갈을 안 넣어요. 그냥 소소하게 고춧가루하고 다진 마늘하고 소금 그걸로만 간을 하죠.
0: 이제 절인 배추를 양념에 잘 버무려야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 힘이 많이 듭니다. 최대한 골고루 잘 버무려야 맛있는 겉절이가 되는데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지만 모든 과정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1: 보통 일이 아닌데 죽을 것 같네.
4: 왜 죽을 것 같아요?
1: 아우 이게 진짜 엄청 힘들어 무거워요 이게.
0: 양념을 골고루 섞어가며 적당하게 힘을 주는 것이 노하우. 그래야 겉절이 특유의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1: 맛있다. 네.
0: 국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겉절이. 이 맛에 반해 다시 찾는 손님도 적지 않답니다. 잠시 후 오픈과 동시에 몰려드는 사람들. 또다시 국수 가마솥과 씨름하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일터가 있고 자신의 요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1: 마늘은 넣으셨어요?
4: 안 넣었어요. 마늘 넣었어요.
1: 이 정도 넣어서 간 보시고 싱거우면 이제 좀 더 넣어서 드시고 요거는 칼국수를 시키면 나오는 밥인데 기장밥이에요. 배추하고 된장하고 쌈 싸서 드세요. 요게 또 굉장히 성기 때문에 이렇게 드세요.
9: 사장님이 누가 직접 죽여줘요. 배자 빠진 기분?
2: 기분 좋죠. 음식 먹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은 아 신뢰감이 가는 거죠.
1: 가게에서 고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설명해주고 또 손님들이 가끔씩 오랜만에 오시면 그거에 뭐 있었던 일 얘기 듣고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음식만을 내놓고 음식만을 파는 사람이 아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드실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0: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공연의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사람, 바로 가수인데요. 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가 된 김용필 씨.
10: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은 26년 차, 또 가수는 4년 차 경력의 김용필입니다. 사실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 또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노래가

0: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20여 년 전 교양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아나운서로 전향해 좀 더 넓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4년 전 가수라는 또 다른 꿈을 위해 과감히 아나운서의 삶을 접고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용필 씨. 캐리어의 의상까지 단단히 챙기셨습니다.
2: 신발이며 여러 가지 또 소품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 용필 씨가 탄 건 기차가 아니라 관광버스. 오늘은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가는 날이랍니다.
3: 그깐 새벽 2시에 깼어요, 잠이.
4: 아,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3: 그래서 6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5: 공항장에서 1년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열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2: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갈 때마다 자주 뵈요. 자주 뵙고 오시는 길이 저는 그냥 여행 같았으면 좋겠는 거죠.
1: 짧은 시간이지만 팬들과 같은 차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지역 축제가 열리는 충남 보령. 매년 세계적인 머드 축제로 유명한 곳인데요. 관객을 맞을 무대도 어느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무대에는 약 7,000석의 객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팬클럽 회원들도 서둘러 자리를 잡습니다. 한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바빠지는 용필 씨. 곧바로 의상을 갈아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보는데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간단한 메이크업도 스스로 챙깁니다.
2: 땀이 오늘 나가지고 얼굴이 번질번질되면 보는 사람도 더워 보인단 말이에요. 뭐 하는 중에 땀이 날지라도 일단은 뭐 좀 올라갔을 때는 좀 시원하게 보여야죠.
1: 무대에 오르기 전 표정과 안무 동작까지 꼼꼼하게 맞춰보며 마지막 점검에 나섭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열심히 준비한 자신의 무대를 이어가는데요.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무대에 오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 수없이 오른 무대지만 매 순간 긴장감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편하게 먹으려고 해요. 같이 즐겨야 돼요. 그게 제 표정이 더 다 드러나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즐겁게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느낌이 들어야죠.
1: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김용필.
6: 모르는 사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목숨도
1: 힘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는 물론 안무와 무대 동선까지 생각하면서 이어가는 공연. 가수를 기다린 팬들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이제야 한숨을 돌리는데요.
2: 와, 후련하죠? 진짜 후련하. 이게 시원한 거죠. 지금 땀이 지금 막 비어도 녹고 있는데 시원한 거예요. 바로 또 싹 새로운 기분으로 재정비해서 또 팬들 만나러 무대 올라가야죠.
1: 한 무대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매일 하루가 짧습니다. 며칠 후 서울 뚝섬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공연 시간 한참 전에 모인 팬클럽 회원들. 공연 시 관객들에게 나눠줄 응원봉을 준비하기 위해 차진해서 모였습니다.
7: 어디든 쫓아가서 가수님 보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고요.
8: 몇 개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9: 1,070원 600개입니다. 오,
8: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7: 아, 그럼요.
1: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공연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답니다.
9: 일단 응원하려면 열심히 먹어둬야죠.
1: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요. 공연 시작 전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응원봉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팬클럽 회원들. 아, 팬클럽 회원도 극한 직업이네요.
9: 각박하잖아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 힘든데 가수님 노래 들으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이 돼요.
10: 김용필님 응원하고 그것들은 내가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죠.
1: 그 시간 공연장으로 달려가는 용필 씨. 차 안에서도 의상 점검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선 작은 빈틈 하나도 허용할 수 없는데요.
11: 의상이 이제 뒀다가 입으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옷이 풀려 있다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비면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점검 안 해놓으면 의상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묻어 있다라든가 그럼 직전에 발견하면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1: 이렇게 무대 준비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찾아주는 팬들 때문이라는데요.
11: 딱 무대 올라갔는데 잠깐 부슬부슬 떨어졌어.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끝나고 두 곡 들어가려는데 장대비로 바뀌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앉아계신 분들이 부슬비는 참았는데 장대비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 안 되는 비였어. 몇몇 분 버티고 앉아계셨는데 그 다 젖는 거죠. 그분들도 같이. 제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또 자리를 못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When my
1: mother to play. 자신을 향한 팬들의 고마운 마음 때문에 늘 무대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용필 씨입니다. 공연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 현장에 도착한 용필 씨.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스태프들과 함께 최종 점검에 나서는데요.
12: 세 번째가 오일을 줍니다. 세 번째 내가 다음.
1: 스태프들의 옷매무새까지 챙깁니다.
13: 뭐 음악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저희들 뭐 스타일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맞추죠.
12: 관객들은 그래 뭔가 뭐 잘못된 거 있고 이상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대로 옷을 입어도 제대로 뭐 삐져나온 거 없게끔 점검을 서로 해주는 게 좋아요.
1: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안무 점검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등장만으로도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이런 팬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빼놓지 않는데요.
14: 김용필님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15: 스트레스도 너무 확 풀리고요.
7: 목소리에다가 목놀림에다가 전부 아주 완전 짱이었어요.
1: 오늘도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16: 잘 끝났어요.
1: 열정으로 뜨거웠던 무대.
12: 시원할 줄 알았어.
1: 쉽게 열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17: 안녕하세요. 앞에서 계속 이래도 안 오셔.
18: 셀카. 와,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
1: 무대의 마무리는 항상 팬들과의 인사인데요. 공연을 끝낸 후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팬들과의 인사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13: 공연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관객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김용필 가수 만났는데 굉장히 의외로 좋더라. 생각보다 더 좋았다. 이런 인식이 남으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1: 몸은 지쳐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의 마음만큼은 외면할 수 없답니다. 다음 날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용필 씨. 오늘은 어떤 일정인가요?
11: 무대의 성격에 따라서 노래들을 맞는 걸 가져가는데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빠르고 흥겨운 걸 해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안무팀 올라갈 때는 같이 어느 정도 합을 맞춰야 되죠.
1: 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노래에 맞는 꼼꼼한 안무 연습이 필수인데요. 사실

0: 김필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춤.
1: 제가 원래 춤추던 사람이 아니죠. 네,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뭐. 끝이 없어요. 그냥 걸음마 배우는 느낌이죠.
0: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 몸. 간단한 동작 같지만 한 동작 한 동작의 디테일을 살려야 하기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1: 와, 이거 처음에 이거 이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막 휘어적거리는 거예요. 혼자 연습하다 안 되면 막 그럴 것 같아.
0: 안무에 있어서는 연습만이 답. 실패를 거듭하며 연습에 연습을 이어갑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1: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할게요. 몸이 생각처럼 안 움직여요.
0: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 될 때까지 연습이 계속되는데요. 반복되는 연습에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가수의 길.
1: 춤 동작을 생각하다 보면은 가사를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저절로 움직여줘야 돼. 그 가사가 나오면, 그 멜로디가 나오면 저절로 그 동작이 나와줘야 돼.
2: 처음 봤을 때는 허우적대 부분이 좀 있으셨죠. 네.
3: 근데 요즘은 막.
2: 요즘 칼각이죠.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0: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또다시 연습에 들어갑니다. 관객 앞에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 한 노래 가지고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한 달 내내 한 노래만 파는 거예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또 노래하는 법에 대해서 또 귀담아 듣고 그대로 소리 내보고.
0: 남들보다 늦게 가수의 길에 뛰어든 만큼 더 많은 노력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데요. 노래부터 안무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1: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네. 행복하면서 힘들지. 또 해내야 되잖아요. 감내하는 거죠. 그 인생이지 뭐 그게 어떡하겠어요.
0: 다음 날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을 위해 하루 일찍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의상도 열어버린대요. 어떤 공연이길래 이렇게 많은 의상을 준비한 걸까요?
4: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챙기신 거예요?
5: 의상이 이번에 한 콘서트 때 6벌 정도 입어요.
0: 내일은 단독 공연이 있는 날. 규모 있는 공연에도 의상을 옮기고 챙기는 건 모두 직접 한답니다.
5: 사실 누가 들어주고 옮겨주고 뭐 이거 이렇게 해줘요 하면 편하겠지만 나는 신인 가수다라는 마음으로 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0: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자신이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의상을 옮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림질까지 직접 합니다.
5: 왜 직접 챙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나 이렇게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배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배어 있다 보니까. 네.
0: 의상은 무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이번엔 서둘러 무대로 향하는데요. 약 1,000석 규모의 공연장. 네. 혹여 문제가 없는지 무대 곳곳을 살펴봅니다.
5: 그 무게감이 엄청나요, 사실. 시간 내서 돈을 내고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잘해야 우리는 기본

0: 그런데 무대를 점검하던 용필 씨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스태프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1: 올라가서 앉아봐봐. 그러면은 맨 앞줄 사람이 앉았을 때 올라가서 앉아보면은 내가 보여야 관객도 내 눈이 보이는 거거든.
0: 2층의 일부 객석에서 무대가 잘 안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용필 씨도 스태프들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1: 웬만한 자리 다 잘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LED화면을 올려서 높이를 확보하는 걸로. 그럼 2층에 앉으신 분들도 가급적 최대한.
0: 결국 모든 좌석에서 잘 보일 수 있게 무대 화면을 조정.
2: 본인 무대 더 저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 같이 같은 공연을 준비하는 감독으로서 저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뭐 좀 존경심도 들고요.
0: 이제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또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도 좀 풀어내시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하시면 저는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대에 설 수 있고 이런 공연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0: 노래와 동작이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 최고의 무대를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공연 시작 전부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4: 그 약간 심금을 울리는 그런 그 뭐라 해야 감성 너무 좋았어요.
5: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가요?
4: 아, 반하죠. 그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데.
6: 오진아 김준비. 네.
4: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지만 네. 많이 좋아합니다.
0: 한편 공연장 밖에서 유독 바빠 보이는 한 사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직장의 업무를 해결하는 중인데요.
7: 주말에 저희 실장님이 또 개인 일이 있다고 부탁하셔가지고 여기 카페 할 줄 아는 거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몰래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0: 직장에 월차까지 내면서 꼭 공연에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7: 제가 유방암 수술도 했고요. 아버지, 엄마 제가 다 병수발 다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별로 없었어요. 가수님의 노래 들으면서 정말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위안을 많이 받고서 네, 유방암도 완치 판정 받아서 네,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이제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례차례 차녀석의 객석을 팬심으로 가득 메우는 사람들. 공연장은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무대 오를 준비를 하는 용필 씨. 긴장감이 남다릅니다.
3: 쫙 올라갔을 때 그래도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다 오셨을지 제일 궁금하죠.
0: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무대를 선보이는 시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등장에 객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0: 꼬마. 아주 짱짱.
1: 감동적이고 너무 신났어요. 최고예요.
2: 제 노래 통해서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씻겨 내려가고 예전의 추억도 떠올리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네, 그런 힘을 가진 가수가 되고 싶죠.
3: 늦은 시작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며 최고의 가수를 향한 그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6: 영어.
5: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6: 17점 수학.
5: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6: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5: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6: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6: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5: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6: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5: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6: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5: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6: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0: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는 이재훈 셰프의 침샘폭발 레시피. 상상만 해도 맛있는 마늘종과 돼지고기의 궁합. 따뜻한 흰밥에 올려 슥슥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부터 오징어 볶음에 쫄깃한 당면을 넣어 먹는 즐거움이 두 배. 덮밥으로 먹어도 딱인 매콤 달달한 오징어 당면 볶음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네.
1: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덮밥으로 간편하게 즐겨볼 텐데요. 자, 재료부터 볼까요? 네.
2: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진 돼지고기, 네. 그리고 돼지고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생강, 예. 대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또 마늘종.
1: 예, 마늘종 정말 맛있죠. 식감도 좋고. 네.
2: 그리고 계란하고 간마늘하고 그리고 굴소스, 네. 설탕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1: 자, 이건 정말 주말 메뉴로 딱인 것 같은데요. 한 그릇 밥으로 식사 준비하면 간편하고 먹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0: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 시작해볼 텐데요. 셰프님, 어떤 재료부터 손질할까요?
1: 일단 기본적으로 썰어야 될 것들 먼저 좀 썰고 네. 다질 것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파를 네. 이렇게 흰 부분만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썰어주시고요.
0: 또 이런 덮밥에 또 대파 들어가야 네. 맛을 더해주죠.
1: 네, 이렇게 신선합니다. 대파가.
0: 그렇죠.
1: 네, 튀어나가고 있어요.
0: 자, 이렇게
1: 대파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늘종, 이 마늘종이 들어가는 이 볶음밥 같은 게 예. 우리나라보다 이 대만 요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마 드시면 대만 요리면 약간 좀 이국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마늘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늘종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저는 다음 날 방송에 있을 때 네. 너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좀 원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네. 이 마늘종을 좀 즐겨 먹거든요. 고기 먹을 때도 마늘종 넣어서 먹어요. 고기 쏴 먹을 때도.
1: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은 살짝 요걸 한번 볶을 거기 때문에
0: 예. 살짝의 그 마린 맛들이
1: 많이 사라지고 네. 뭐 풍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0: 네.
1: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요 생강을 제가 조금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을 살짝 이 정도만.
0: 네. 자, 셰프님, 이 생강도 이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죠?
1: 그렇죠. 이 생강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 예.
1: 이렇게 살짝 생강도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
0: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생강을 살짝 돼지고기 볶을 때 같이 볶아주면은. 네. 훨씬 더 풍미도, 맛도, 누린내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0: 예.
1: 재료 준비는 또 벌써 다 끝났어요.
0: 자, 이렇게 또 간편하게 또 네. 간단하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1: 요거는
0: 베트남 고추인가요?
1: 베트남 고추인데 예. 베트남 고추 없으시면은 뭐 이탈리안 고추라든지 아니면 예. 청양 고추라든지 건고추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0: 이거는 구비해 드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1: 이쪽으로 한쪽으로 와서 한번 재료를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제일 먼저 자 이렇게
0: 셰프님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 네. 이런 요리 도구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는
1: 네.
0: 이거 웍이라고 하나요?
1: 지금 제 좌측에 있는 게 웍이고 예? 요거는 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예. 되는데
0: 이렇게 깊은 도구를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1: 일단은 재료들도 좀 많고
0: 예.
1: 충분히 좀 볶을 수 있고 좀 빠르게 볶을 수 있거든요. 고르게 볶을 수 있고
0: 예.
1: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일반 넓은 팬 사용하셔도 좋고요.
0: 네네.
1: 네. 자,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0: 네.
1: 향채소인 대파 먼저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 주고
0: 먼저
1: 대파 먼저 한번 볶아 주고요. 대파를 볶아 주고 대파 먼저 볶아 주겠습니다.
0: 네.
1: 대파가 이제 향이 나면 그때 이제 마늘종과 고기 네. 순차적으로 넣어서 한번 볶겠습니다.
0: 확실히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1: 네.
0: 향채소 기름을 먼저 내게 되면
1: 맞아요.
0: 맛이라든가 풍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볶아주시고
0: 대파 향이 맛있게 나왔어요.
1: 마늘종도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1: 마늘종도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자 마늘종 정도만 넣겠습니다.
0: 네.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마늘종에 있는 조금 아린 맛들을 알려주는 네. 거죠.
1: 이렇게 드시면 원래 마늘종 같은 경우도 약간 알싸하잖아요.
0: 네, 맞아요.

0: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 먹기 싫을 때 네. 헌밥 하나면 정말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정말 요 음식은 마늘종이 사실 굉장히 가격이 싼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0: 예,
1: 대포도 마찬가지고
0: 예.
1: 저렴한 식재료 중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드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0: 네.
1: 돼지고기도 듬성 넣어주고
0: 가슴육 준비해 주셨죠?
1: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약간의 고추까지
0: 네.
1: 같이 넣겠습니다. 이 생강은 좀

0: 맛있고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들 막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칠맛이니까
1: 맞아요 감칠맛
0: 네. 고추소스 대신 살짝의 약간 간장 같은 거 예? 뭐 양조 간장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좋은데 네. 굴소스가 있으면 또 굴소스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 이제 굴소스 넣어주시고요.
1: 굴소스 넣고요.
0: 약간의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1: 네. 단맛도 나고 약간 짭짤한 맛도 나고
0: 단짠단짠 예, 예.

0: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로도.
1: 요거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반찬이 되겠죠?
0: 예.
1: 자, 여기다가. 네. 아까 옆에 지금 보시면 물이 살짝 있거든요?
0: 예.
1: 물을 살짝만 넣고, 살짝만 적셔질 정도로만.
0: 약간의. 초코피지 정도?
1: 약간의 국물만 있을 정도로만.
0: 예.
1: 이렇게만 살짝 넣고, 끓여만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쪽에서. 네. 오늘 밥을 한번 살짝 한번 볶아볼게요.
0: 자, 그 팬을 잠깐 바꿔놓고, 옆에서. 네.
1: 제 웍이 또 준비가 됐네요.
0: 예. 근데 또 밥에도. 네. 오늘의 요리 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1: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그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0: 예, 오일 둘러주시고.
1: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가장 기본으로 먹는 계란볶음밥 할 거예요.
0: 어, 달걀을, 달걀, 네. 달걀을 넣어서 달걀볶음밥을.
1: 달걀볶음밥을 할 텐데.
0: 네.
1: 일단은. 간마늘 살짝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0: 네.
1: 너무 또 커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0: 그러고 보니까 셰프님 요리가 일주일 동안 다 맛있었던 이유는 물론 제 취향이 또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1: 네.
0: 이 마늘이, 간마늘이. 네. 늘 들어갔던 것 같아요.
1: 간마늘이. 네. 뭐 이제 볶음이든 찌개든 다. 네. 들어갔었던 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약간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다 맞으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1: 여기다가 계란도 살짝 좀 넣어주고.
0: 사실은 이렇게 따로 스크램블을 해서. 네.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볶음밥에도 올리고 뭐 덮밥에도 때에 따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오늘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1: 이렇게 해서. 예. 계란 정도를 살짝 스크램블을 한 다음에 밥 넣고 살짝 섞어줄 거예요.
0: 아, 밥에다. 밥에다가 아예. 네.
1: 밥에다가 가운데다가 살짝.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살짝
0: 다 넣어요?
1: 전부 다 이렇게 좀. 예? 넣겠습니다. 이런 것만 넣을까요? 좀 충분히. 예. 잘 볶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란 볶음밥을 살짝
0: 스크램블도 되고 이 밥알 쌀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묻네요 달걀이.
1: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잘 볶일 수 있도록.
0: 예.
1: 살짝 가볍게만 볶아주시면.
0: 예.
1: 촉촉한 계란 볶음밥이 완성이 돼요.
0: 그러세요? 여기다가 정말 촉촉해졌는데요.
1: 약간의 소금만 간만 살짝만 하고.
0: 예.
1: 빼내도 될 것 같습니다.
0: 달걀의 포근한 향이.
1: 약간 후추까지만, 소금 후추만.
0: 예.
1: 됐습니다. 이렇게만 폭신폭신한 이제 볶음밥이 완성이 됐고요.
0: 폭신폭신한. 이 밥에도 밑간을 해줬기 때문에. 네.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믈렛 같이 됐네요, 밥이.
0: 자.
1: 잠시만요. 불 옮긴 다음에 살짝의 밥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0: 스크램블도 있고, 그리고 밥을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달걀이.
1: 촉촉하게 볶였어요.
0: 예, 예.
1: 이렇게 밥이 볶였고.
0: 향 정말 좋아요.
1: 먼저 이렇게 밥은 잘 볶였고요.
0: 예.
1: 여기다 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돼지고기.
0: 예.
1: 마늘 종을.

0: 평소에 먹던 네. 덮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새로워요.
1: 이국적인 느낌이지만 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0: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마늘쫌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마늘쫌 돼지고기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와 마늘쫌은 송송 썰고 생강은 다져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대파를 넣어 볶다가 마늘쫌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와 베트남 고추를 넣어 볶다가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다진 생강을 넣으면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달걀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 덮밥 소스를 올리면 마늘쫌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됩니다.
0: 쫀득한 오징어의 식감이 매력적인 오징어 당면 볶음 재료부터 볼까요?
1: 일단 오징어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당면.
0: 네.
1: 그리고 채소류는 당근하고 대파하고 고추, 양파 준비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0: 자, 그리고요 셰프님, 볶음 네. 양념은 너무 뻑뻑하지 않게 양념의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고추장,
0: 네.
1: 그리고 고춧가루, 간장, 설탕, 그리고 올리고당, 물 이렇게 간만을 넣어가지고 촉촉하고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밥맛이 절로 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너무나 좋아하는 또 오징어가
1: 네.
0: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1: 네.
0: 자, 오징어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1: 네. 제가 껍질은 제가 손질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요
0: 이번에 뼈가 있어요.
1: 뼈를 하나 빼주시고
0: 예.
1: 그리고 먹기 좋게 오징어는 썰어주세요.
0: 참 오징어 손질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손질할지.
1: 네,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고
0: 예. 아, 동글동글하게.
1: 동글동글하게 손질해 주시고.
0: 네.
1: 그리고 이 오징어 머리 같은 경우도
0: 예.
1: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좀 썰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썰어 주시고.
0: 정말 오징어 볶음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오징어 다리를 보시면
0: 예.
1: 보면 이런 빨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0: 예.
1: 이런 빨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손질을 했는데 사실 이 빨판 같은 것들이 그 식감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0: 예.
1: 빨판 같은 것들은 가위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살짝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0: 이렇게 깔끔하게.
1: 외국인들은 사실 이런 빨판 같은 것들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0: 예.
1: 이렇게 살짝 빨판 같은 거 제거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가위 같은 걸로 잘라주셔도 좋고요.
0: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그리고 이렇게 한 입 크기 또 오징어도 다리도 이렇게 좀 썰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끝에 부분은
0: 예. 이렇게 펼쳐서
1: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0: 네.
1: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오징어는 다 손질이 끝났고요.
0: 오징어 손질 마무리가 됐고요.
1: 고마하고 이건 치워주시고 오징어는 한쪽으로 빼놓고
0: 예.
1: 그리고 오늘은 또 오징어 당면 볶음이기 때문에
0: 예.
1: 당면을 이거를 삶는 것보다는 이렇게 찬물에 제가 예. 지금 당면을 한 10분 정도 담가놓으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졌어요.
0: 10분 정도요?
1: 네, 이렇게만 요거를 이따가 살짝 한번 제가 볶을 때
0: 예.
1: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당면까지 준비가 됐고 이제 채소를 한번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네.
1: 조금만 볼 하나 주시고요.
0: 네.
1: 일단은 채소도 볶일 거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길쭉길쭉하게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좀 썰어 주시고요.
0: 네.
1: 썰어 주고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해서 썰어 주고 그리고 고추도 저는 이제 이런 볶음 같은 거 할 때
0: 네.
1: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나오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사이즈가 다 비슷하면 요리가 완성됐을 때 다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좀 깔끔하게 나와요.
0: 정갈해 보이고 그렇죠?
1: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썰어놓은 게 정말 자로 잰 듯이 똑같이 사이즈가 똑같지 않나요?

0: 예. 확실히 또 어떻게 또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또 당근도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시고.
0: 저는 이 당근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1: 네.
0: 오징어 볶음에 들어가는 당근은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또 그런 것 같아요.
0: 양념만으로도 많이 이제 먹기도 하는데.
1: 맞아요. 오징어 볶음 먹을 때 당근 먹는 거죠.
0: 예. 빠지면 아쉬워요.
1: 이렇게 썰어주고 당근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손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류까지도 저희가 지금 준비가 다 끝났고요.
0: 네.
1: 그 다음엔 저희 이제 그 양념장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에다가.
0: 볼까요?
1: 자, 그러면 일단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0: 이 오징어 볶음은 양념장 정말 중요하잖아요.
1: 네, 그리고 고춧가루.
0: 네.
1: 그리고 간장.
0: 간장.
1: 그리고 설탕.
0: 네.
1: 그리고 간마늘.
0: 간마늘 넣고요.
1: 약간 좀 뻑뻑하면 안 되니까 올리고당 네. 살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깨소금과 그리고 맛술을 살짝. 맛술.
0: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오징어 볶음에 양념이 만들어졌어요.
1: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0: 예.
1: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재료를 한번 볼에 넣고 한번 섞어볼까요?
0: 예. 자, 어떤 것부터 넣을까요?
1: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네. 오징어 다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0: 오징어 넣을까요?
1: 감사합니다.
0: 예, 확실히 이 오징어 따로 비린내를 제거하지 않아도 이 양념 덕분에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1: 이 양념이 이제 뭐 예. 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식재료가 들어가서 조미료들 들어가서 이제 버무려지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이제 뭐 정말 맛있게만 볶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0: 그쵸.
1: 자, 섞어볼까요? 이제 한번 여기 양파도 한번 넣고
0: 네.
1: 대파도 한번 넣고 고추, 우리 당근까지. 당근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럴까요?
1: 이렇게 넣고 잘 한번 버무려볼게요.
0: 확실히 이렇게 버무리고 나서
1: 네.
0: 조리를 하면 네. 양념도 더 잘 배이고 하죠.
1: 잘 배이기도 하고 네. 조리 시간도 더 단축되기도 하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불 위에서 이런 재료들하고 양념을 하려고 하면
1: 네.
0: 막 타기도 하고 막 시간도 없고
1: 네, 네, 네.
0: 불도 세기도 하고 해서.
1: 자, 이제 이렇게 맛있게 소스가 완성됐으면 이제 한번 볶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0: 근데 셰프님 이렇게 양념을 좀 묻혀놓은 다음에
1: 네.
0: 시간을 조금 두면 네. 더 맛있어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냉장고에서 한두 시간 정도 휴지시킨 다음에 볶게 되면은
0: 예?
1: 훨씬 더 맛있게 볶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맛있게 볶은 오징어를 싹 이렇게 볶아주시고
0: 셰프님 살짝 저는 이제 지금부터 긴장이 되는 게
1: 네.
0: 사실은 지금 오징어가 들어갔고
1: 네.
0: 그 오징어 같은 이런 해산물은 얼마나 이렇게 볶느냐,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서
1: 네.
0: 좀 식감이 달라지잖아요.
1: 그 오징어 같은 경우는
0: 예.
1: 살짝만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
0: 예?
1: 그리고 살짝만 익을 정도가 되고 나서 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0: 살짝만.
1: 채소가 약간 좀 솜이 좀 덜 죽어도
0: 예.
1: 약간 좀 사각거리는 느낌으로 볶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약간의 물이 있는데
0: 네.
1: 이거는 저희 아까 저 양념장 했던 거 있죠. 거기다가 살짝
0: 헹구셔서.
1: 부셔가지고 살짝 원래 오징어 볶음이 너무 약간 뻑뻑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 살짝 이렇게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요거 잠시 뒤에 살짝 한번 볶인 다음에 넣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타버릴까봐 불 조절도 쉽지 않은데 불 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1: 지금은 그래도 센 불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0: 네.
1: 너무 약한 불로 볶게 되면은 좀 오징어도 좀 뻣뻣해질 수 있으니까
0: 네.
1: 되도록이면은 센 불로 빠른 시간 안에 예.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이 채소들이 갖고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바로 타지는 않네요.
1: 그렇죠. 지금 맛있게 볶아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준비했던 물만 살짝만 한 번 더 넣고
0: 예.
1: 당면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고 빼볼게요.
0: 당면은 마지막에 살짝만 들어가도

0: 오징어 국물이 들어가야 또 맛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밥 비벼 먹어도 맛있거든요.
0: 여기다가 예. 이제 준비했던 당면.
1: 예, 불려놨던 당면.
0: 당면 살짝만 넣고.
1: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징어 먹고 먹으면 마지막이 늘 아쉬웠어요. 물론 밥은 됐어요. 이제 비벼 먹기도 하고 하는데 네. 면이 땡기거든요.
0: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뭐 너무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살짝만 한번 당면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 조금만 열 가해도
0: 어차피 지금 저희가 찬물에서 좀 많이 이제
1: 불렸기 때문에
0: 너무 많은

0: 뭐 익힐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1: 너무 맛있겠어요, 셰프님.
0: 네, 이것만 벌써부터 이제 굉장히 맛있고 고소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1: 네.
0: 드실 때는 이 당면 같은 게 또 이제 금방 또 불 수 있으니까
1: 네.
0: 당면부터 호로록 드시고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식탁에 내기 직전에 당면을 넣으신 거구나.
0: 처음부터 먹게 되면 너무 많이 퍼지게 될 수 있으니까
1: 예.
0: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정말 맛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옮겨서 네. 한번 볼까요?
0: 자 한번 네.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볶아놨던 당면 볶음을 한쪽에다 여기 이렇게 예쁘게.
1: 저도 꼭 당면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0: 오징어 양념 소스 그냥 내버려 두긴 너무 아깝잖아요.
1: 예.
0: 이렇게 한번 해서 당면만 이렇게 넣어주면.
1: 벌써 군침이 도네요.
0: 지금 오늘 한 주 동안 요리했는데 가장 군침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1: 아무래도 이 매콤한 게 네. 가장 땡기는 것 같아서.
0: 네.
1: 자, 오늘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이니까
0: 네.
1: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0: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드시면 너무.
1: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0: 자, 이렇게. 오징어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1: 예, 채소도 듬뿍 들어가서.
0: 네.
1: 좀 여러 가지로 고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됐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깨소금만 살짝 톡톡 물 뿌려주면.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당면 볶음. 정말 됐습니다.
1: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징어 당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징어 당면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의 몸통은 링 모양으로 썰고 지느러미는 한입 크기로 썬 뒤 다리는 빨판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길쭉하게 썰고 대파와 풋고추는 반 갈라 반으로 썬 뒤 당근은 큼직하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올리고당, 깨소금,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오징어를 넣어 버무리다가 손질한 채소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양념을 먼저 버무린 뒤 볶아주면 양념도 잘 배고 볶는 시간도 단축돼요. 기름 두른 팬에 양념한 오징어와 채소를 넣어 볶다가 물과 불린 당면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오징어 당면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연구가 윤혜신의 짭조름한 명란볶음밥부터 맛있는 가자미찜까지 매일매일 해먹고 싶은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놀이터에서 놀아요.
4: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3: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4: 멋있겠는데?
3: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4: 거기서!
3: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4: 안 돼, 토끼야!
3: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촌스러운 냠냠시티. 비성성어! 비성성어!
1: 대체 누가 아기를 올린 거야?
0: 둘이서 그런 거잖아요.
2: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1: 어떡해! 어떡해!
3: 울음소리 80dB, 눈물의 지름은 0.5cm, 초당 약 3회 8은 들기. 아기가 지금 원하는 건? 응? 이거예요!
2: 오? 그걸로 아기를 달랠 수 있는 거야?
3: 아기들은 제가 잘 알아요.
4: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3: 좋아. 그런데 탄탄, 아기에게 이쪽 조기를 줄 땐 꼭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줘야 해. 슈! 이렇게. 알았지?
4: 아가야, 슈!
2: 저렇게 하는 거 맞아?
3: 그럼요, 맞아요. 아, 맞을걸요?

자,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코코는 거인의 코수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0: 상황 끝! 자장가 작전 완료!
1: 하하하! 훌륭하군! 다음 작전은 뭔가?
0: 네, 대장님! 다음 작전은 레시피스톤 탐색 작전입니다!
1: 좋다! 잘 들어라, 토키제군! 그 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럼 그 힘을 사용해 우리만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0: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1: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0: 대왕에게 경례 안 하나?
1: 죄송합니다!
0: 경례가 너무 늦었다! PT 1번 10회 실시!
1: 아! 10회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어?
0: 전! 아기가 레시피스톤을 갖고 있다! 추격! 추격해!

0: 자.
1: 어? 슈퍼잭 어린이집에 도착했나요?
0: 네, 도착했습니다.
1: 그런데 탄탄은 어디에 있죠?
0: 탄탄은 위험한 사건을 해결하느라 조금 뒤에 올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럼 슈퍼잭은 서둘러서 레시피 스톤을 찾아주세요.
0: 네, 맡겨주세요. 슈퍼히어로가 왔다고 아기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2: 슈퍼잭, 이번엔 아기들을 울리면 안 돼?
0: 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2: 소리는? 슈퍼잭, 비명소리야. 악당들이 먼저 왔나 봐.
0: 아기들이 위험해. 이 비겁한 악당 녀석들, 아기를 괴롭히다니.
3: 누가 괴롭힌다는 거야?
0: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어디가 아가야?
4: 이 도시에 멍청한 히어로가 있다더니 그게 너냐?
0: 뭐? 멍청?
4: 워키, 어서 조그만 적군을 찾아라. 네, 대장님.
0: 하! 절대 못 가.
5: 저런 허술한 악당들한테 당하고 있던 거야?
4: 허술하다니! 우린 세계 최고의 악당! 워키토키 군단이다!
0: 군단? 둘밖에 없잖아.
4: 어쨌든 우린 군단이다!
2: 가만히 있어봐.
0: 이거 안 떨어져. 오, 신기해.
5: 감탄할 때야. 어서 따라와.
4: 돌격! 레시피 스토리 과피다! 돌격!
0: 어서 아기를 데리고 와. 가라야, 슝 하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그치? 어서 슝.
4: 목표물 확보.
6: 히어로들이 또 방해하기 전에 작전지역 변경. 후퇴, 후퇴.
0: 거기서

0: 뭘 숨겨놨던 거야? 아기를 어서 구해야 해!
1: 우리 워키토키군의 반항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0: 대장님, 저 녀석들이 다가옵니다.
1: 와케, 무차별 발사 작전이다.
2: 시민들이 위험해.

0: 여러 녀석들,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어? 응?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1: 에? 지금 그게 중요해?
0: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1: 이 바보야! 지금 히어로들부터 처리해야지!
0: 뭐? 대장님한테 바보? 군법회의에 가고 싶어?

0: 슈퍼즈 레벨업!
1: 아기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아.
2: 어? 어? 어?
1: 빨리 미사일 장착해!
0: 잘 가요, 워키토 피군단!
3: 아가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제발 얌전히 있어줘.
4: 아기! 귀여운 아기들은 어? 괜찮아? 너무 귀엽다!
3: 둥실둥실 열기구를 잡아라!
0: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3: 드디어 구했다! 스페셜 냠냠 카드!
1: 내가 싫어하는 당근 카드긴 하지만.
5: 우와! 어? 꿈 만들어주세요!
6: 저는 푸들이요!
3: 우와! 풍선 마술이다!
7: 강아지! 꽃! 칼! 짜잔! 신기한 풍선의 세계 만들어볼싸노!
3: 기대하세요. 이렇게? 아니, 요렇게? 됐다! 왜 이렇게 어려워?
8: 슈퍼잭?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3: 어? 풍선 축제를 하는 곳이잖아.
8: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오이, 시금치, 호밀, 맛은 없지만 몸에 좋은 당근까지.

0: 빙빙 슈퍼제!
1: 이런 녀석들! 설마 여기까지 나타나서 레시피 스톤 찾는 걸 방해하진 않겠지? 그래도 상관없어. 이번엔 어렵게 빌린 이 초강력 악당 슈트가 있으니까! 아유, 저렴한 슈트라서 그런가? 그냥 귀여운 인형 같잖아. 초강력 파워, 자동 충전 기능, 악당을 위한 목소리 변조 기능, 그리고 주의, 다소 귀여울 수 있음. 채, 품이 떨어지기야. 뭐, 성능은 무시무시하다고 했어.

0: 어디 한 번?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럼 이제 불파와라! 뭐야? 자동 충전이 왜 이렇게 느려? 발사! 발사!
1: 저기 좀 봐! 마스코트인가 봐!
2: 와! 너무 귀여워!
3: 꼬리들 봐!
0: 뭐야? 왜 이래? 저리 가!
3: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아싸! 늦게 가자! 아싸! 아싸!
1: 나도 나도!
0: 아유! 저리 가! 정신없어!
4: 곰돌이 안녕!
0: 나쁘지 않은데? 우와! 냠냠 카드가 도대체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3: 찾았다!
0: 이 기분 나쁜 목소리는? 슈퍼제? 아자! 냠냠 카드에 정신이 팔려서 그만 레시피 스톤 찾는 걸 깜빡했네!
3: 이번엔 히어로 포인트가 많이 오르겠지!
0: 레시피 스톤을 당장 내놔!
3: 어? 마스코트?
0: 안 내놓으면 이걸 쏜다!
3: 뭐? 안아달라고?
0: 아니,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안 주면 쏜다니까!

0: 아우 힘들어. 이거 놔. 뭐야? 발사! 발사!
1: 어? 아! 춤추자고!

0: 드디어 내 손에!
1: 아야, 어? 어? 너는 미치?
0: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직접 갖다 바치다니. 고맙다, 바보 히어로!
1: 거기다!
2: 야!

0: 거기서!
1: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지.
2: 만세! 난 부자다!
1: 이참에 악당 장비를 몽땅 사버릴까? 귀찮은 히어로!

0: 어? 어? 어?
1: 슈퍼지! 어? 풍선기구들을 차례대로 밟고 쫓아가봐.
0: 어?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주먹은 점프를 보여주마! 이앗도! 이앗도! 이앗도!
2: 모르는군. 어린다.

0: 내 거야?
1: 안 돼! 이만 꽉다! 안 돼! 어? 어? 어?

0: 드디어 우승자가 도착했습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1: 프레시 피스톤을 놓쳤잖아. 전부 니 녀석들 때문이야. 이 방해꾼들아.

0: 아, 좀 더 비싼 걸로 빌릴걸. 두고 보자, 슈퍼제!
1: 잘했어, 슈퍼제. 시민들을 구했어.
2: 예! 우와, 드디어 성공했다.
3: 우와, 쟤 대단하다. 난 아직 공룡은 못 만드는데. 대신 비행기랑 꽃, 우주선, 또...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0: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0: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0: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다 왔어요.
1: 만나서 반가웠어, 지기. 하는 일 잘해봐, 그거. 앱.
0: 감사합니다.
2: 오셨어요, 아빠?
1: 첼리, 우리 딸. 안녕, 밴디트.
3: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요.
1: 그러게, 요즘 좀 바빠. 일단 지기 먼저 좀 보내고.
0: 또 뵐게요.
1: 잠깐, 뭐지? 왜 벌써 가는 거야? 아직

0: 돈도 안 냈는데.
1: 이미 계산 다 끝났어요, 아빠. 인터넷으로요.
0: 이런, 요즘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
1: 어서요. 저녁 준비할 동안 손녀들이랑 놀아주세요.
0: 그거 좋지. 근데, 앱이 대체 뭐니?
2: 블레이번 이야기는 휴대폰. 띠뚜뚜 띠뚜.
0: 안녕, 얘들아.
2: 할아버지!
0: 와, 많이 컸구나.
2: 같이 놀아주세요, 할아버지.
0: 그래, 그럼. 무슨 놀이를 해볼까?
2: 우리 레스토랑 놀이해요.
0: 그래, 레스토랑 잘 알지.
2: 휴대폰이 필요해요.
0: 그런 건 없는데.
2: 정말요? 여기 이거 쓰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게요.
0: 고마워, 빙고.
2: 여기가 사시는 곳이에요.
0: 좋아. 내 집이구나.
2: 아니요, 할아버지 집 아니에요.
0: 그래. 그럼 누구 집이니?
2: 저분들이요. 휴대폰으로 계산하고 잠깐 빌려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 앱을 누르세요. 삑.
0: 앱으로? 그래, 뭔지 나도 알아요. 삑. 쉬운데? 이런.
2: 그거 계산하셔야 해요. 버튼을 누르세요.
0: 삑.
2: 그럼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저녁 시간이에요. 음식 주문해 주세요.
0: 알았다.
2: 여기 새 휴대폰 좀 봐. 멋있다. 그걸로 뭐가 돼? 이건...
0: 안녕들 하시죠?
2: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0: 여기가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2: 맞아요. 근데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안 돼요.
0: 왜 안 돼?
2: 집에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셔야죠.
0: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휴대폰 쓰란 말이지?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음식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2: 할아버지, 레스토랑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0: 뭐라고?
2: 주문은 앱에서 하세요.
0: 근데 메뉴가 없는데.
2: 앱에 있어요.
0: 그래. 빅. 그래. 어디 보자. 잠깐만. 무슨 음식 파는 레스토랑이지?
2: 무슨 뜻이에요?
0: 중국 음식이야, 이탈리아 음식이야?
2: 뭐든지 다 돼요. 네, 피자 주문도 가능하고 부리토도 돼요.
0: 부르토?
2: 부리토.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어요.
0: 그래. 무엇이든 된다는 거지?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게 더 어렵네. 미안 얘들아. 계산을 해야겠지? 삑.
2: 메뉴 추천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
0: 아니, 내가 알 수 있어. 그래. 삑. 커리맛 소시지 좋아.
2: 커리맛 소시지! 왜? 근데 왜 커리맛 소시지예요?
0: 커리맛 소시지를 좋아하니까.
2: 왜?
0: 무엇이든 다 된다고 했는데.
2: 좋아요. 커리맛 소시지.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한 음식 가지러 왔어요.
2: 할아버지. 음식 가지러 오시면 안 돼요. 빙고가 배달 갈 거란 말이에요.
0: 그래. 알았어. 저기, 수고가 많으세요. 날씨가 좋죠?
2: 배달 기사한테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0: 그래. 미안해. 빅.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2: 네, 맞아요, 할아버지.
0: 그거 다행이네. 이제 좀 먹어볼까? 너무 맛있네. 근데 여기서 혼자 먹어야 하는 거니?
2: 휴대폰에서 TV를 보셔도 좋아요. 네, TV 앱이 있어요.
0: 좋아. 빅.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2: 네.
0: 그래,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앱 누구나 만들 수 있어?
2: 그럼요.
0: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겠지?
2: 네.
0: 그래, 알았다. 이거 좀 빌렸어야겠네. 소시지 다 먹었고, 후식도 좀 먹어볼까? 삑. 파블로바.
2: 삑. 오, 파블로바 주문이 막 들어왔어.
0: 여기 간다.
2: 거의 다 됐어, 배달 기사님. 준비해. 삑. 삑. 좋아요. 이건 여기에 넣을게요.
3: 아빠가!
2: 뭐?
3: 동안에 아빠가 있어!
2: 빨리 가네! 빨리 가네!
3: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2: 나가 좀 꺼내줘요.
0: 여기! 내가 악어 앱을 만들었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악어 사냥꾼이 문 앞에 나타날 거야.
2: 저희가 지금 필요해요.
3: 앱 다운 받아줘.
2: 어떤 그림이에요, 할아버지?
0: 작은 악어 머리 그림이야. 아주 귀엽게 생긴.
2: 알겠어요.
0: 오, 손님이네.
2: 도와줘!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죠, 그쵸?
2: 혹시 앱에 있는 악어 사냥꾼이세요?
0: 네, 맞아요.
2: 여기 악어 잡아줄 수 있어요?
0: 물론이죠.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0: 집안에 악어가 돌아다니게 되면 안 되죠.
1: 이제 뭐예요?
0: 당신이 악어 입을 꽉 잡아요.
1: 저요? 그럼 사냥꾼은요?
0: 저는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려요.
1: 좋아요. 꽉 잡아 빙고. 어, 잡았어.
0: 등 위에 올라타요.
1: 좋았어. 올라탔어. 올라탔어. 만세.
0: 이제 어떻게 하죠?
1: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악어 사냥꾼이시잖아요.
0: 앱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1: 할아버지.
0: 아, 그래 그래. 혹시 애완동물이 없는 집이 어딜까? 머리를 조심해, 머리를.
2: 따라라라라라라.
0: 아! 아, 저리 떨어져!
3: 만세!
1: 15개짜리에!
0: 어, 고마워, 여러분.
4: 저녁 준비됐어요.
1: 와, 저녁이다!
4: 커리맛 소시지야.
1: 와!
0: 맛있는 거.
4: 가세요.
0: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보다 아이들이 많이 컸네.
4: 네.
0: 그래도 아직 애들은 애들이야.
5: 여보, 당신 차례야.
4: 나도 알거든.
5: 잘해봐.
4: 왜 항상 내가 지는 거야?
5: 게임은 머리를 굴려야 돼.
6: 엄마, 냉장고에 있는 파블로바 케이크 먹어도 돼요?
4: 안 돼.
6: 어, 빙고 배고파요.
4: 그럼 완두콩을 먹으면 돼요.
6: 완두 뭐라고요?
4: 완두콩이야.
1: 해전 초밥집에서 먹는 거야. 쏙! 엄청 맛있어?
6: 괜찮아. 빙고는 완두콩 별로 안 먹고 싶어.
4: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6: 아.
4: 그럼 배고픈 거 아닌데.
1: 빙고 생각났어. 우리 카페놀이 하는 건 어때?
6: 아니, 빙고 그냥 파블로바 먹을래.
1: 그럼 카페놀이를 같이 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6: 오, 알았어.
4: 가보는 게 좋겠어.
5: 갑니다.
6: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파블로바 케이크.
1: 여기 메뉴판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돼요.
6: 파블로바 주세요.
1: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왜 그러세요?
7: 봉주!
1: 어?
7: 봉주!
6: 아빠가 셰프 하시고 싶나 봐.
1: 안 돼요, 아빠. 아빠가 셰프 안 하셔도 돼요. 마당으로 돌아가셔서 엄마랑 게임 계속 하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셰프 하세요.
7: 만세!
1: 파블로바 한 조각 준비해 주실래요?
7: 파블로바?
1: 네, 파블로바. 냉장고에 사요.
7: 파블로바?
1: 아니, 그건 다석이고 냉장고 안에. 보세요.
7: 아하, 파블로바.
1: 네, 파블로바. 손님에게 가져가 주세요.
7: 봉주르. 봉주, 봉주르.
1: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파블로바 곧 나올 거예요. 새로운 셰프가 준비 중이에요.
7: 봉주, 파블로바.
1: 잠깐,
6: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1: 네,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7: 제가 여기 셰프입니다.
1: 이건 완두콩이잖아요.
7: 아, 위?
1: 완두콩이라고요.
7: 어디 있다는 거예요?
1: 여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파블로바.
7: 아, 이거로군요, 파블로바.
1: 네.
7: 완두콩.
1: 네, 그건 완두콩. 완두콩은 필요 없어요. 우린 파블로바가 필요해요.
7: 알았어요.
1: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왔거든요.
6: 히히, 괜찮습니다.
7: 여기 왔습니다, 파블로바.
1: 파블로바 어딨어요?
7: 여기 보세요, 파블로바.
6: 진짜 이거예요?
1: 너무 작잖아요.
7: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1: 돌아가셔서 이만큼 큰 걸로 가져다 주세요. 이거, 이만큼 큰 거.
7: 어, 봉주.
1: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6: 히히, 괜찮아요.
7: 봉주, 파블로바. 확인해 보세요.
1: 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됐어요.
7: 봉주.
6: 감사합니다.
1: 아! 뭐 하시는 거예요?
7: 울랄라, 케첩.
1: 파블로바에 케첩 뿌려먹는 거 아니에요.
7: 울랄라, 울랄랄랄랄라.
1: 그만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7: 오, 봉주.
1: 가세요.
7: 오, 봉주, 봉주, 울랄라. 봉주!
1: 셰프가 왜 저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손님이 파블로바 못 먹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6: 히히히, 말하는 건 재밌어요.
1: 다른 곳에서 재밌게 말하면 돼요. 여긴 카페라서 안 돼요. 그럼 다시 파블로바 준비해 드릴게요.
6: 봉주르. 저기 언니.
7: 어? 오랄랄랄랄라.
1: 잠깐! 바로 옆에 카페를 차리시면 어떡해요?
7: 봉주.

0: 원하신다면 완두콩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1: 그거 좋죠.
0: 하지만 파블로바랑 완두콩 중에서 뭐 먹을지는 빙고가 정할래요. 빙고는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카페 메뉴 대결이네요. 눈송이 설탕 가루. 자기야.
1: 봉주르.
0: 도와드릴까요?
1: 우와, 엄청 좋죠.
0: 쭉. 만세.
2: 완성.
3: 봉주.
0: 이제 먹어도 되겠죠?
3: 봉주.
1: 올라라 모르고요.
2: 감사합니다.
4: 아빠가 방금 코딱지라고 한 거 알아?
2: 네?
3: 예?
2: 아빠, 너무해요.
0: 아빠가 주셨어요.
4: 알아요. 아빠가 결정하신 거니까 엄마도 괜찮아.
3: 오, 올라라.
2: 어떻게 코딱지라고 할 수 있어요?
0: 엄마, 여기 이거 보세요.
4: 우와! 아주 잘했어. 어서 와. 아빠 찾으러 가보자. 아빠 차례니까.
0: 좋아요, 엄마.
2: 아빠, 안녕.
4: 둘 다 잘 다녀와.

0: 안녕하세요. 여기 타투 가게죠?
1: 네.
0: 좋네요. 타투를 그리고 싶은데 아시죠? 멋있게 하고 싶어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남자로 보일 수 있게요. 가능하겠죠?
1: 당연해요.
2: 저 자리에 앉으세요.
0: 등 위에 그려주세요. 힘이 세 보이려면 등에다 해야겠죠?
1: 네, 맞아요.
0: 타투는 어떤 걸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좀 무섭게 보이는 걸로 부탁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해골에 칼이 있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칼 같은 거. 해골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냥 멋지게 코브라 뱀이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오토바이. 뭔가 불타오르는 게 좋아요.
1: 알았어요.
0: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타투를 봤을 때 바로 우와! 저 사람 무서워 보인다! 라고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특공대원처럼 멋지게 보여야 해요. 아우! 아우! 아파요. 아파. 아우! 이제 다 돼가는 거죠?
1: 네, 끝났어요.
0: 아, 드디어 끝났군요. 요청한 대로 엄청 무섭고 남자답죠?
1: 그럼요.
0: 좋아요, 고마워요.
1: 뭘요?
0: 어떤지 한번 볼게요.
1: 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뿅뿅! 포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돕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전설의 가위빈 키위.
1: 아니요,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 C.
0: 비타민 C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2: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어,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기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눈부셔.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0: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우와! 키위 맛있다. 새콤달콤해. 꽃다가 너도 키위 좀 먹어봐.
3: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0: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꽃떡이 누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3: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0: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마
1: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1: 엥
0: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자,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1: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오!
0: 오! 호떡아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2: 키위 키위 키위 키위 키위 왔습니다
3: 키위야 어서
4: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반가워
2: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4: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2: 그렇게 달려나와 주시니
5: 저도 정말 행복해요
6: 키위가 짐 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7: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6: 키위야 반갑다
1: 여기가 어딘지
6: 아이고 이번엔 대왕 키위가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1: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8: 호떡이?
4: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1: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2: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1: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5: 키.
2: 뭐라고?
1: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9: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2: 내가 잘 안다니
10: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6: 어떻게
2: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1: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4: 아니 호떡이 뭐야?
5: 뭐지?
6: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7: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11: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7: 살려주세요!
2: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11: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1: 무섭게 생겼다
2: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키위다
1: 키위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11: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2: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11: 싫은데 싫은데 괴롭힐 건데
2: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0: 부르셨습니까?
2: 비타민 씨,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그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3: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3: 하,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4: 비상, 비상.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3: 허? 행복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0: 화가 난다! 화가 나!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3: 호빵이의...

0: 더욱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1: 어? 가긴 어디에 가? 전설의 가이밀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티야!
2: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0: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토판!

0: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립토판.
3: 희희의 트립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 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4: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3: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3: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3: 정말? 정말이지? 같이 가!
5: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6: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5: 위산! 위산!
6: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산!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위맨.
3: 키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위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6: 왔구나. 응?
3: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위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6: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위맨. 하,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응?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3: 네? 키위디가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황금 가위!
5: 누구죠?
3: 응?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3: 푹!
2: 이겼다.
3: 졌다.

0: 어들 부들부들부들.
1: 키위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2: 나 소화 다 됐어요.
3: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2: 아, 예 알겠습니다.
0: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4: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이겼다

0: 어?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화 됐어. 흐물흐물흐물흐물.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4: 이겼다. 졌다.
5: 어제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5: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맨.
6: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3: 와우, 전설의 가위맨 최고 딱지네.

0: 뷰티풀의 비밀. 누나, 이거 봐라.
1: 우와, 우리 호떡이가 키위를 먹네.
0: 나도 이제 키위 먹었으니까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1: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어, 근데 호떡이도 파인애플은 안 먹지? 그럼 내가 먹을.
0: 어허? 안 먹긴 누가 안 먹어.
1: 우와, 우리 호떡이가 달라졌네. 과일은 입에도 안 대더니. 그래,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나처럼 예뻐지지. 어? 뭐야? 파인애플 어디 갔어?
0: 너무 맛있어.
1: 뭐야, 혼자 다 먹고 욕심쟁이.

0: 뼈가 따끔따끔 아파.
1: 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혀 씹은 거 아니야?
0: 안 씹었어. 파인애플이랑 키위를 먹었을 뿐인데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야?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냐고. 왜?
1: 아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야!
2: 오!
1: 오, 여기 있다. 혀세포 딱지. 내가 가서 왜 갑자기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건지 알아보고 올게.
0: 알았어, 누나.
3: 꺼내주세요! 꺼내달라고요!
1: 어? 여기는...
4: 오빠! 오빠가, 우리 좀 꺼내줘!
5: 꺼내달라고!
1: 키위! 파인애플! 너희들 왜 거기 있는 거야?
4: 오빠가 나 억울해! 나보고 위험한 음식이라면서 잡아가뒀다고.
5: 나도 정말 억울해!
6: 여기 억울하지 않은 음식이 어딨어! 나도 억울해!
3: 거기! 넌 소화불량제로 잡혀온 거잖아!
6: 아이, 누군 소화불량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줄 알아? 호떡이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
1: 누구세요?
7: 나!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온 위험한 음식을 특별 관리 단속하는 다지켜 관리소장이다.
1: 아, 다지켜 관리소장님! 근데 키위랑 파인애플은 왜 여기 잡혀온 거예요?
7: 아, 조금 전 입안 혀세포님이 쓰러지셨기 때문이지.
1: 네? 아, 그래서 호떡이 혀가 따끔따끔 아팠던 거구나.
7: 혀세포님이 쓰러진 곳에서 키위와 파인애플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는 건 키위와 파인애플이 범인으로...
4: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전설의 가위맨이라고요. 절 범인 취급하시면...
7: 조용! 범인인지 아닌지 차차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1: 이거 진짜 효세포님을 쓰러뜨렸던 거야?
4: 모르겠어. 내가 입안을 지나가고 난 후에 쓰러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5: 효세포님, 나랑 신나게 춤추고 놀았었는데... 쓰러지실 줄이야.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6: 근데 진짜 춤만 춘 거 맞아?
3: 맞거든?
8: 혀세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5: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1: 침원장님, 어금니님, 혀세포님이 다치셨다면서요? 많이 다치셨잖아요! 의사세포님!
9: 내 몸에 의사세포 왔습니다. 혀세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따끔따끔 병이네요. 상처가 오래 가겠는데요?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0: 안녕하십니까, 키위입니다.
11: 입속의 온걸 환영합니다.
5: 어금니가 잘게 씹어주겠소.

0: 부천이만 가볼게요.
1: 그래, 잘 가, 키위!
2: 안녕! 새콤달콤한 게 또 왔으면 좋겠네요.
3: 안녕하십니까? 파인애플.

0: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1: 파인애플 잘 가.
0: 샹.
2: 현세포님 왜 이러세요?
3: 나는 씹고 심 원장님은 함께 춤을 추고 현세포님은 맛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4: 이럴 수가.
5: 어머나 어머나 여기 혀세포님.

0: 몸에 난 이 상처 혹시 어금니가 씹은 거 아닙니까?
1: 그런 거예요?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키위랑 파인애플만 씹었다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단 한 번도 혀세포를 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어금니의 자랑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왜요?
1: 하긴, 이건 어금니님 말씀이 맞아요. 호떡인 큰 빵을 한 입에 넣고 먹어도 절대 혀를 씹은 적이 없으니까요.
3: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0: 자세히 보니 혀세포 님 몸에 생긴 이 상처는 가위로 자른 거네요.
2: 가위로 자른다고요? 아, 저 이 입 안에 가위를 든 자를 알고 있습니다.
3: 저도 압니다.
1: 누구?
4: 아밀레이스 원장님?
5: 밀레이스? 무슨 일이시죠?
2: 정말, 가위!
5: 어머나, 혀세포님은 왜 여기에?
0: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그 가위로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건가요?
1: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5: 내가 가위를 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가위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만 커트가 기가 막히게 자른다고요.
0: 잠깐, 방금 들어온 음식이 뭐라고 하셨죠?
2: 그게 키위랑 파인애플.
5: 키위, 파인애플은 탄수화물이 아니라서 내가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3: 어금니님, 어떻게 된 거죠?
2: 아니, 저는 그냥 그 의사세포님이 가위로 자른 것 같다고 하셔. 아니, 팀 원장님도 같이 의심하셨잖아요.
3: 제가 언제요?
5: 어떻게? 이 아밀레이스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몹시 서운합니다.
4: 미안합니다.
1: 그렇다면 누가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걸까요?
5: 나도 아니고 팀원장님도 아니고 어금니님도 아니라면 범인은 딱 나왔네요. 가위를 가진 또 다른 장.
3: 천사의 가위맨에게도 가위가 있잖아요.
2: 맞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4: 천사의 가위맨 키위.
1: 헛! 이럴 수가. 키위한테 가봐야겠어요.
5: 나 진짜 억울해.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다고.
6: 억울하지? 그럼 우리 여기서 탈출할까?
5: 도망치자는 거야?
2: 있지?
6: 아니, 파인애플 너무 빠져! 키위, 난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라는 거 다 알아.
5: 어떻게 알았어?
2: 있지, 나도!
6: 아니, 파인애플 너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키위랑 얘기 중이잖아!
3: 키위, 네가 날 가위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철창 밖으로 빠져나가서 널 꺼내줄게.
5: 아, 정말? 근데 난 진짜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어. 곧 풀려날 거라고. 근데 괜히 탈출했다가.
2: 내가 해줄게.
6: 파인애플, 네가 어떻게
2: 해? 나도 있어, 황금가위. 짠!
6: 아, 눈부셔.
2: 키위, 너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했나? 난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다.
5: 오, 신이시여.
6: 슈퍼 울트라 초건력 쌍둥쌍둥맨이시여! 니 저 몰라본 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 고개를 들라, 고기여. 오늘 우린 여기서 탈출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3: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8: 탈출 성공! 나오십시오!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쩍쌍쩍 매니저!
7: 좋았어! 가자!
8: 가시죠!
1: 키위, 너야?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범인!
5: 범인은 파인애플이었어.
1: 뭐라고? 파인애플한테도 가위가 있어?
5: 내 가위보다 훨씬 강력했어. 고기를 한 방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도망쳤어.
1: 헐! 뭐라고?
8: 이 녀석들!
9: 놔! 놓으라고!
8: 놓으세요!
10: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도망을 치다니!
8: 너무 빨리 잡혀버렸네. 괜히 탈출했어!
1: 파인애플!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게 너야?
9: 아니,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효세포님이 단백질로 돼 있는지 몰랐지.
4: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9: 가볼게요. 슝! 내 가위가 살짝 닿기만 했는데 쓰러지셨어.
4: 효세포님!
9: 호떡이가 파인애플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제 가위가 좀 세진 상태였거든요.
1: 아, 그랬구나.
10: 파인애플, 너 정말 위험한 과일이구나.
9: 아니에요. 아, 파인애플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불고기를 만들 때 절을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서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익으면 제 가위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우와, 파인애플 최고 딱지가 생겼네.
10: 자, 그럼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키위는 나오고 파인애플 들어가. 뭐해? 너도 들어가!

0: 새로운 구조대의 등장.
1: 소방 구조대가 페트와 자동차 구조센터에 가고 있어요.
0: 자동차 구조센터는 어떤 곳일까?
2: 나도 궁금해. 분명
0: 별거 없겠지. 우리 센터가 더 멋질걸. 당연하지. 자동차 구조대라고?
3: 소개할게. 앞으로 같이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4: 내 이름은 캉. 난 리키.
0: 난 레키야.
4: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안심해. 특히 자동차 구조는 우리가 전문이야.
0: 언제든 맡겨봐줘.
5: 우리도 소개를.
4: 네가 제시지? 페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
5: 그렇구나.
0: 다 알고 있다고? 과연 그럴까?
5: 어?
0: 저기인가

0: 역시 별거 없구만.
1: 우리 센터에 비하면 평범하네.
2: 어, 얘들아, 모두 모여 있었구나.
3: 파이팅!
0: 바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건데?
4: 딱히 바빠 보이진 않는데.
2: 자자, 너희는 앞으로 구조 활동을 함께 하게 될 테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5: 그럼 함께 센터를 둘러볼까요?
2: 좋아, 부탁할게.
6: 우와, 신난다!
7: 너희들!
6: 자동차 구조대!
8: 집중 준비 완료!
4: 난 이쪽으로 나왔지롱!
5: 출동 게이트는 1층과 2층에 있어요. 옥상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고 슬라이드를 타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죠. 다친 차를 긴급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도 있어요.
0: 어디 한번.
6: 어? 아?
9: 휠 교체 필요. 정비 프로세스 분석 중. 정비를 시작합니다.
10: 구조대, 도심 사거리로 출동하세요.
5: 얘들아! 응? 응?

0: 로봇 점검 완료.
1: 자동차 구조대
2: 출동 준비 완료.
1: 서두르자.
3: 우리도 출동하자.
4: 어? 어 잠깐. 어? 너흰 출동하지 않아도 돼.
3: 네?
4: 구조활동은 자동차 구조대가 맡을 테니 너흰 앞으로 사고 처리만 하면 돼.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서 맡는 거지.
5: 네.
1: 이런. 레키, 다친 차들을 정비소로 견인해줘. 그리고 리키는
6: 다른 차들이 지나가게 교통정리를 하면 되지.
1: 부탁할게.
3: 어? 어? 고양이잖아.
6: 나한테 맡겨. 야옹아 이리오.
7: 잠시 후 하이와트 위시 소방구조센터로 돌아가고 있어요.
3: 자동차 구조센터 멋지더라.
8: 응, 새 구조대 친구들도 응? 재밌는 것 같아.
9: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3: 어?
9: 야옹아,
6: 이제 그만 나와줘.
3: 저건 자동차 구조대잖아.
10: 칸, 리키, 무슨 일이야?
1: 도로 위에 아기 고양이가 있어서 자동차 구조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
3: 고양이라고?
8: 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타요,
3: 어?
8: 내가 신호를 하면
3: 있어. 응, 알았어.
6: 종일 쫓아다녀도 못 잡았는데.
8: 고양이는 겁이 많아서 쫓아가면 더 도망치거든.
1: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 정말 고마워.
8: 피할 일을 했을 뿐인걸.
3: 꼬마 버스 타요.
7: 다음날 아침 긴급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모여있네요.
11: 오늘은 마술쇼가 있어서 공연장에 자동차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야.
12: 제시, 노아, 탱커는 공연 전에 안전점검을 위해 우리와 함께 지금 출발하자.

0: 자.
1: 네.
2: 타요랑 트윗은 공연장 교통 정리를 위해 공연 시간에 맞춰서 하죠.
1: 알겠어요.
0: 아 참, 트윗. 자동차 구조대에게 큰 도움을 줬다면서?
2: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
1: 예, 맡겨주세요. 처음으로 구조대로서 인정받았어. 더 열심히 하면 나도 타요처럼.
0: 어떡하지?
3: 꼼짝도 안 해.
4: 무슨 일이지?
1: 한, 무슨 일이야?
0: 타이어! 트럭의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무거워서 그런지 꼼짝을 안 해.
1: 어떡해!
5: 아직 멀었어요?
6: 빨리 타야 한다고요!
1: 누가 터널 안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0: 그렇긴 한데 저길 들어가기엔 틈이 너무 좁아.
1: 저 정도 틈이라면... 저기... 내가 한번 해볼게. 나가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트윗!
4: 곧 마술쇼가 시작될 시간이야. 우리 일은 어쩌고...
1: 타요, 먼저 가있어. 난 이것만 도와주고 금방 따라갈게.
4: 그치만... 알겠어. 대신 빨리 와야 해. 조금만 더.
6: 주의.
7: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1: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새치기는 안 돼요.
3: 아, 저기요, 제가 먼저 왔어요.
0: 비켜요, 천천히요.
5: 지나갑시다.
1: 트윗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4: 타요?
1: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4: 잠깐, 트윗은?
1: 그게 그러니까.
5: 일단 교통정리가 먼저야. 얘긴 나중에 하자.
1: 고마워.
4: 모두 차례를 지켜주세요.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어! 한 번만 더 밀면 될 것 같아!
1: 트윗, 부탁할게! 문제 없어!
0: 하나, 둘, 셋! 이번에도 트윗 덕분에 해결했어.
1: 무대를 어떻게 갚지?
4: 아니야, 구조대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0: 트윗!
3: 그런데 아까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1: 나 먼저 가볼게. 미바! 큰일 났다. 어떡해. 다들 어딨지? 타요! 타요!
4: 트윗!
5: 여태 몰아다 이제 온 거야.
1: 오다가 자동차 구조대를 만났는데 트럭이 터널을 막고 있었거든.
5: 뭐? 그건 우리 일이 아니잖아.
1: 그렇긴 한데 왠지 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5: 자동차 구조대 일이 우리 일보다 먼저라는 거야?
1: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라.
8: 제시, 너무 그러지 마.
9: 트윗도 속상할 거야.
5: 속상한 거 나라고. 이렇게 제멋대로인 대원을 어떻게 믿고 인물을 맡겨?
1: 날 믿지 못한다고? 난 그냥 날 인정해준 이들이 고맙고 그래서 돕고 싶었던 것뿐인데. 다들 너무해!
5: 두윗!
0: 타요, 정말 멋진 추리였어. 타요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
1: 트윗, 대단해.
0: 이번에도 트윗 덕분에 해결했어.
1: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이건 말도 안 돼. 메일리가 세상을 구할 세이버라니. 그리고 내가 세이버를 보호하는 가디언? 달몽은 에테로 링크 시스템으로 나랑 메일리를 연결시켰다는데 난 솔직히 메일리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 왜 나를 메일리랑 연결시키는 건데? 어? 잠깐만! 메일리가 벌들한테 공격받고 있어! 나같이 평범한 애가 어떻게 메일리를 보호하냐고. 뭐, 멋진 무기라도 주든지. 무기도 없는데 무슨 전사! 걱정된다. 달몽과 몽글단이란 저 조그만 털뭉치들이 대체 날 어떻게 돕겠다는 건지.
1: 진짜 안 좋은 느낌이 든다쇼.
2: 아니, 그것도 장난치네.
1: 진짜라니까.
2: 그래봤자 이 케이크는 안 돼.
3: 근데 카일은 음료수 준다더니 뭐 하는 거야?

0: 데일리?
1: 세이버를 구하자! 구하자! 몽글단! 출동이다! 출동!

0: 멈춰! 몽글단 공격 준비!
1: 준비!
2: 전부 철수한다! 따끔! 따끔한 맛!
0: 어? 따끔멍?
2: 오랜만이야? 왕왕멍.
0: 맞추겠다! 오, 합! 야!
3: 몽글단.

0: 정글 트임이 시작된다. 자, 망글리 힘을 보여줘!
1: 몽글리로 돌아와! 난 따뜻 망글리가 좋아!
2: 정신 차려!
1: 돌아와! 내가 왜? 난 너희처럼 약하지 않아! 이게 진짜!

0: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야 당연하지, 따끈몸. 이젠 돌아와.
1: 나는

0: 따끔따끔 따끔마끔해 하튼 껌들에 없애주겠다. 내 망치 견뎌내다니.
1: 넌 우리가 상대한다. 응?
0: 잘못 그리고 넌?
2: 난 신경 쓰지 마.
1: 얘가 바로 가디언이야. 최강의 가디언.
0: 제가?
1: 그러니까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용서해 주겠다.
0: 웃겨. 진짜 웃겨. 저런 평범한 어린애가.

0: 내 말 기억나?
1: 그거? 비욘더 블루?
0: 맞아. 바디언 변신. 어?

0: 보라! 성공했구나!
1: 그래, 너희도 아주 잘했어!
0: 동작 그만! 가디언이고 뭐고 이 망글리님의 힘을 보여주겠다!
1: 이제 시작해볼까?
2: 비욘더 블루 가디언!
0: 난 가디언 따위 겁내지 않아!
2: 멋지다!
1: 따끔 망글리, 널 받아주지?
0: 됐거든! 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잖아! 야!
1: 미션 카드 소환!
0: 안 돌아갈 거야!
1: 비욘드 소드!
0: 이따위 카드! 야! 마법의 카드 전부 부숴주마! 야굴라! 화나! 화난다! 화나!
1: 플라잉 소드.
0: 이건 또 뭐야? 야!
1: 마무리는?
2: 마무리는 몽글단이지.
1: 좋았어.

0: 마무리를 부탁해, 몽글단.
1: 당연하지!
2: 신속하게!

0: 괜찮아?
1: 응, 근데 카일은 없다숑.
0: 치, 카일 겁쟁이.
1: 맞아, 혼자만 도망쳤다숑.
0: 비겁해.
2: 그럼 안 되지. 카일, 너 진짜 나빴어. 비겁한 녀석.
1: 조금만 참아보렁모. 내가 치료해줄게, 숑. 몽글몽글 깨끗해져라. 몽글몽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전하! 백성이 그를 알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정녕 그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1: 두렵지 않소. 백성이 내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임금이 되는 법.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요.
0: 전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독이 될 것이옵니다.
1: 죄만리를 당장 의금부옥에 가두어라.

0: 이렇게나 고생하시는데 왜 제마리 아저씨는 대왕님의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 대왕 우시는 거 처음 봐. 너무 마음 아파.
1: 신념이 다르다 하여 신하의 입을 막는 것은 왕의 도리가 아니다. 최만리를 즉시 풀어주어라.

0: 향아, 이제 우리 글쟤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1: 예, 아바마마. 이제 억울하게 눈물 흘릴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2: 전하! 광평대군께서!
0: 광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3: 전하, 전염병이라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0: 글자를 만드는 동안 이 못난 아비는 자식이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몰랐단 말이오. 세상을 밝히겠다고 글자를 만들어 놓고 정작 내 자식을 어둠 속으로 보냈소.
3: 전염병이라 손을 쓸 새가 없었나이다.
1: 아바마마, 아오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바마마께서 조선의 글자를 만드시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요.
0: 장별좌, 광평은 어둠을 무서워하던 나이였어. 지금 어디선가 무섭다고 울고 있는 건 아닌지.
4: 대군 마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전하의 글자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0: 아바마마께서 만드신 글자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글자는 거래 담장을 넘어 조선의 팔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관아의 지방 수령들부터 시작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국 방방곡곡
1: 나란 말삼이 중국에 달
2: 나란 말삼이 중국에 달아
0: 백성들에게 우리 글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0: 아버지, 우리의 글자가 드디어...
4: 그래, 이제 모든 이가 글자 앞에서 평등할 것이다.

0: 왕평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선의 밤은 어둡지 않을 것 같구나.
1: 덩이야, 금속 활자로 인쇄된 훈민정음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봤지?
2: 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여 신나

0: 우리 글자를 배우고 있었잖아.
1: 양반들만의 것이었던 문자를 모든 백성이 누리며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야.
0: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신 세종대왕님, 정말 존경스러워.

0: 전하, 고려사 편찬이 거의 마무리되어 싸웁니다.
1: 여기 고려 백성의 말이 왜 한자로만 적혀있어?
0: 고려사는 사대부들이 읽는 역사서유입니다. 한자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1: 한자가 마땅하다니. 고려 백성은 우리말로 살았어.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로 써야 진짜 역사가 아니겠소.
0: 명 바짝 깨싸옵니다.

0: 괜찮으시옵니까, 전하?
1: 괜찮다.
2: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
3: 그러게. 덩이야, 너 몸이...
2: 어? 나 왜 이래? 괭이야, 너도... 감질나서 못하겠네. 그냥 쭉 뛰자.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0: 지금이야! 뛰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개 위에 올라타!
1: 왜? 너는 어쩌려고?
0: 자, 하나!
1: 잠깐 설명은 해줘야!
0: 둘, 셋!

0: 강아지 여기.
1: 뭐야, 안 돼?
2: 우릴 여기로 보낸 그 해시계가 아닌가 봐.
1: 한양바닥에 깔린 해시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찾지?
2: 분명 단서가 있을 텐데. 동물 그림? 그래! 박물관 해시계는 한자가 있었어! 내부가 달라! 저작거리에 있는 것들은 동물 그림만 그려져 있잖아!
1: 맞다! 박물관에서 본 해시계는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적혀 있었지!
2: 장영실 아저씨 창고에 가보자! 거기엔 온갖 발명품들이 다 있을 거야!
1: 그래! 들어가! 가자!

0: 어?
1: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내 평생 헛것을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본 걸 안다. 정체가 무엇이냐?
2: 저인 그 신라에서 온 터운데요.
0: 아니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1: 미래에서? 아니 미래에서 어떻게?
2: 어쩌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온 거라 저희도 잘...
1: 오호, 신기하고 고맙구나. 아,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미래의 조선은 어떠하냐? 내 백성들은 평안히 잘 살고 있느냐?
2: 평안하다 맞아요. 전하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어요.
1: 내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니 이제야 한시름 놓겠구나. 헌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0: 시간이 다 되어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2: 혹시 여기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새겨진 해시계 본 적 있으세요?
1: 그걸 어찌 아느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시간에 잘 볼 수 있도록 저작거리엔 동물 그림을 그려보냈다만.

0: 찾았다.
1: 감사합니다. 대왕님 덕분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2: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0: 대왕님, 감사합니다.
1: 백성만 생각하시는 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 고맙다. 너희처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어찌 지칠 수 있겠느냐. 조심히 가거라. 나의 자랑스러운 미래들이여.

다시 들렀어. 한데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네. 향아, 가자. 미래가 기다린다.

0: 아바마마, 한참을 찾았사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
1: 옛 생각이 나서 잠

0: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했던 제왕님의 진심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야.
1: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0: 그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우리 또 만나요.

생쥐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조선의 국왕 이도다. 보이는가? 오늘 신하 일곱을 의금부에 가뒀다. 알맞은 놈들.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에 학문과 정치에 방해가 된다. 한자와 관련 없는 시골의 인말,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 이사들이 이러고도 내 신하가 맞느냐?
1: 언문을 제작하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나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어 감히 아뢰옵니다. 조선은 중국을 섬기고 따르는데 어찌 새로 언문을 만들겠사옵니까?
2: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0: 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들 같으니. 아니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 글자를 만들었겠느냐?
2: 어? 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언문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신하로서 내 뜻

0: 아닌가? 내일 꺼내준다네.
1: 정창손을 파직하라! 김문은 법문을 제작해도 괜찮다더니 말을 바꿨다. 국문하라! 얼마진 놈들. 아니, 그렇게들 내 뜻을 몰라. 내가 왜 업문을 만들었는지 진짜 몰라? 몇 해 전 자식이 아비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2: 전하, 진주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법에 의해 능지처참하소서.
1: 여인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니, 이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니, 근데 내가 부덕한 건 부덕한 거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 할 게 아니냐? 어리석은 백성이 법문을 몰라 죄의 크고 작음을 모르니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이두문으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반포함이 어떻겠는가?
2: 간악한 백성이 법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음을 계산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법을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이옵니다.
1: 그렇다면 백성이 계속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벌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 고야 놈들, 내 그때 싹 다 내쫓을 것을. 법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문의 이두에 아주 복잡해. 선비들이 읽어도 잘 몰라. 근데 백성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리하여 우선 책 한 권을 만들라 명했었다.
3: 어리석은 백성이 갈 길을 몰라 세상에 도리가 떨어지니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기록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한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알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쉽게 쓴들 그림을 붙여준들 뭐하겠느냐? 글자를 모르니 스스로 읽지를 못하는데. 네, 그래서 비밀리에 새 글자를 만들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이 딱해서. 새 글자는 쉬워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문처럼 말과 문자가 서로 달라서는 아니되며 바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전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도리가 선비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모든 것은 백성의 것이다. 이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내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0: 전하! 어떤 사람이 언문으로 하정승을 조롱하는 벽서를 붙여싸옵니다.
1: 아, 그런가? 뭐라고 썼던가?
0: 그것이...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1: 하정승아, 이를 어쩔꼬?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그런 누나라고 챙겨주는 또.
1: 셔츠 사라입니다.
2: 아! 이쪽 봐, 이쪽으로. 엄마한테 더 찍어줄게.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앉아서. 자.
3: 그만해요.

0: nice? Ah. Oh. Mm-hmm. Man of the house.
1: 어? 이건 뭔 길이야?
0: 옛날 길. 아. 예쁘.

0: 좋은 길, 우리나라 뭐, 뭐 무슨 동, 길 이런 것처럼. 엄마 거기 서봐.
1: Don't cut our legs. In shoulder, don't cut our legs. Don't cut our feet. Shoulder back, okay?
0: 하나, 둘, 셋.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오케이. It's for 할아버지.
2: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목이 너무 아프다. 무릎을 경유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세 번 해야 돼.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이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네. 아,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내가 버스킹을 한번 해볼까? 악기 가져온 김에. I am Korean. 취미로 독학했다고.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공항에 가지고 내가 버스킹을 할 수 있다니. 갑자기 세계적인 그냥 스타가 되어지는 그런 기분, 업데이트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So good.
3: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흥분을 했어.
2: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어쨌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좋고 힘들었고.
4: 40시간을 넘게 타고 왔는데 몸살이 안 나면 이상하지.
3: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4: 몸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3: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나가야지.
4: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 the 할아버지.
0: We're going to Mercado das Tulhas.
1: Okay, let's go there.
2: 마리아,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0: 어?
2: 파스 몰라?
0: 아니요.
2: 파스를 아니요. 모르는구나.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거기서 봐, 이리 가져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네.

0: say my no. Yes, go, say my go. Wow.
1: Wow.
0: He was so close. Yes. Yes. I got more points. Oh, final race. Sorry.
2: 나무도 이쁜데 또 얘들 조용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네.
3: 그래, 담장 표시를 이렇게 꽃으로.
2: 야, 시소도 있고.
3: 참 얘들 놀기 참 좋게 해놨네.
2: 이런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3: 예. 와, 이거 정글링도 애들을 위해서 해놨네. 옛날에 우리 큰애는 지혜 올라가갖고는 그냥 남자애들하고 같이 그냥 대장놀이 할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2: 여자가 참 크고 남자애가 참 커가지고 우리가 맨날 혼냈지. 아침에 여기서 태권도.
3: 아니,
2: 복싱을 하더라고. 이리 와봐요.
3: 어디요?
2: 저기 좋은 건 발견했어. 좋은 걸 발견했어.
3: 뭘 좋은 걸 발견했어요?
2: 비타민 C. 네.
3: 예. 아,
2: 이거 비타민 C 이거 하나만 먹어도
3: 맞아.
2: 막 이걸... 모든 게 충전이 된다고 그러고.
3: 맞아. 그러니까 하나 따 먹어볼까?
2: 이거 스타 뭔데 이름이? 이거 이게 자르면 별같이 생겼다고. 이거 따 먹어도 괜찮나?
3: 그러네 진짜.
2: 다 버리나 봐.
3: 좋은 과일을 왜 안 따먹었어?
2: 그러게. 이거 우리 신문에 날라 이거 땄다고. 진짜 좋은 동네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따먹게 심어놓고.
3: 아, 이거 맛있겠다.
2: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0: 한국에서 이걸 못 재배할까?
1: 한국에도 있을걸? 한국이 없는 게 어디 있어?
0: 하자, 뭐 망고도 재배하는데 이거 재배를 못할까?
1: 마리아 왔어?
2: 할머니, 할아버지 뭐해요?
1: 마리아, 이게 뭐야? 맛있어?
2: 카람볼라, 카람볼라.
1: 카람볼라, 네. 카람볼라 이름이? 맛있어?
2: 네, 진짜 맛있어.
1: 먹어봤어? 마리아 먹었어?
2: 네, 먹었어.
0: 먹어봤어, 너희들도?
2: 네.
0: 할아버지도 한번
1: 먹어봐.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러 온 거야?
2: 어?
1: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온 거야? 마리아가?
3: My Korean is and was not good. I just practice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Very awkward and terrified. Not of them, but because I didn't understand language. I did understand, but I couldn't speak very well. I didn't know how things would go. I didn't know if they would like get my information wrong, you know.
1: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
3: 네.
0: 네.
1: 아이 고마워.
0: 그래 이거 이름도 몰라가지고 자꾸 이거 뭐지 자꾸
1: 먹어도 그래. 되는 거야 우리가?
3: 어?
1: 먹어도 돼? 마리아는 따가지고 와서 먹잖아 나무에서.
3: 아.
1: 괜찮아?
3: 네 괜찮아.
0: 이야 이 꽃도 이거. 어?
3: 괜찮아?
0: 아이고.
1: 하나 꽂아주려고.
0: 예뻐. 예쁘다.
3: 감사합니다.
0: 근데 그것이 꽂아줘? 꽃보다 더 예쁘다.
1: 얼굴만큼 예쁘다. 꽃이 마리아 얼굴만큼 예뻐. 아니 마리아가 이 꽃만큼 예뻐요.
3: 네 감사합니다.
0: 자.
3: 할머니 할아버지 저거 보세요.
1: 보자 뭐야?
0: 뭐야 이거?
3: 아 전부.
0: 전부?
1: 오 과일은 뭐야 이게?
0: 우와
1: 신기하다. 이게 여가 있구나. 이게 꽃이 피가지고 열리네.
0: 거기서 봐요. 꽃 핀 거 나 하나 찍어야 되겠다.
1: 거기는 나무가. 과일 나무에 과일을 그 따먹는 것 자체가 한국 같으면 하나만 따먹어도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 다니면서 따먹어도 되는 게 정말로 여기는 무릉도원이구나.
0: 좋은 과일 보여줬어요, 우리 마리아가. 고마워.
3: 네.
0: 이 과일을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 엉덩이라 그랬거든? 원숭이 엉덩이라 그랬거든?
1: 아, 방글라데시에서.
0: 네, 그게 방글라데시에서 그랬어. 여기 브라질에서는 이걸 뭐라 하지?
1: 아니, 이제 웃음 터져버렸어.
0: 원숭이 엉덩이가 그렇게 웃죠? 그렇구나.
1: 이거 이름 뭐야?
0: 이름 뭐야 이거?
3: 여기? 브라질?
0: 브라질.
3: 전부. 네,
1: 전부보다 원숭이 엉덩이가 더 좋다. 더 재밌지? 어, 그치 말이야.
3: I thought that was ridiculous, but so funny. Like when I'm bored, I'm just like, oh, I'm gonna go outside and go collect the monkey's butt.
1: 너무 이쁘잖아.
3: 네.
0: 원숭이 엉덩이가 재밌잖아.
3: Doesn't look like a butt.

0: boa tarde. Tudo bem?
1: 제가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한국 분들은 한 분도 못 만나 뵌 것 같아요.
2: 그래서 사실 여기 오면은 너무 행복해요.

0: 안녕하세요.
1: 박수 주세요.
2: 잘 지냈어요?
3: 네, 잘 지냈어.
0: 어떻게 지냈어요?
3: 잘 지냈어요.
0: 여기 도시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 가게.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한국어 간판이 있는 걸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 용품을 파는 가게더라고요.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자 음료도 막 있고 한국이랑 값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에 아마 한 4배 정도? 이게 한국의 가격의 4배에다가 아이들 4명이니까 사실은 정말 아이들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이 짜장라면. 파란 하늘 보며 가슴을 펴고 마무스다키?
2: 네.
0: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있어요.
2: 네.
0: 다키. 오지. Vai aprender sobre meses. Então vamos fazer 1월. 저하고 수업한 지가 한 몇 개월 벌써 됐어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라질에서 한국어 가르친 지는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2: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왜냐면 아이들 다 이제 육아 끝나고 집안일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얘기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이상의 또 하나 제 이제 동기가 됐던 건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한다는 거. 한국에 가면 그래도 안녕하세요 뭐 아주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려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4: Teaching class, you want to be able to teach, right?
2: Yeah.
4: For free?
2: For free. For you.
4: For me.
2: I will teach you.
4: For me. For
2: you.
0: 시간 따로 불러요. 1, 2, 3, 4. 하나, 둘, 셋, 넷.
5: Primeiro eu conheci os dramas asiáticos, né? Foi em 2022, por influência da minha sogra. E aí eu quis a imersão mesmo, né? Na cultura, aprendendo... O idioma, sobre a cultura, tudo.
0: São Luís라는 도시가 브라질의 K-드라마 도시다.
6: 캐피탈.
0: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한 600명, 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회를 같이 봤었어요.
4: 600 almost all ladies crying on the last episode.
0: 맞아요.

0: 여기 제발 요 가방에 이거 좀 싹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필요한 것만 열라고.
1: 알았어요. 아, 우리는 준비 다 됐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0: 살아! 아직 안 일어났어?
2: 세미오! Wake up!
3: I'm gonna go get into it.
2: Hurry up!

0: 뼈가 쑤시고 아픈 것도 멈춘 것 같고 편하게 놀다 오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당연히 늙어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짠하기도 하죠.
2: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3: 내립시다.

0: 가.
1: 아이고.
0: 아이고.
1: Can you?
0: 아이고.
1: I don't know.
0: 스트레칭 좀 하고.
1: 자, 이제 들어가세요.
0: 물이 있어. 워터 있으니까 빵만 한 개씩 가져. 아, 음식골로 가는 거야?
2: 골로 갔다고?
1: food. Do you think they have food or something?
0: 이거 뭐야?
1: 아보카도.
0: 이게 무슨 빵이 맛있어?
1: 빵 아니면
0: 밑에 거 밑에 게 맛있어? 우리 게 맛있어?
1: 글쎄.
0: 이게 맛있나?
1: 똑같을 것 같은데? 1. Mai, can I have one? Only I can only go one.
0: 많이 먹으면 멀미나.
3: 전에 시댁 갈 때 애들이 휴게소에 잠깐 버스가 들렸는데
4: 돈을 4명에서 200이 넘게 나온 거야.
3: 그래서 내가 오늘 니네 막 니들이 집지 말라고. 1.
1: Yes, mom.
3: Maria.
1: Yeah, I said 1. Mom, it's avocado.
5: 뭐라고 써놨는지 알겠냐, 이거? 응? 이게 뭔지 내가 이제 뭐라고 써놓은 거 알겠어? 나는? 빵 한번 먹어볼게. 이건 좀, 요건 좀 특이한 것 같네.
6: 자, 여러분.
5: 나는 요건 먹을게.
1: 땡 아수가 자.
7: 나 사이다 볶아.
1: 자.
7: 우유. 혹시 섞어 마셔.
1: 땡 아수가 자.
5: 어디 가서 먹는 거예요?
1: 볶아.
5: 이쪽으로 나가서? 저기. 어, 요리 나가, 요리 나가야 되는 거.
1: 놔주세요. 되게 좋습니다.
8: 슈가 없어.
1: 에야,
8: where's your...
1: 샘아,
8: where's your fork?
9: 저거
8: 내 피자 많이 먹었어.
1: 거꾸로
9: 샘이
1: 먹어야 돼.
8: 난 아이스. That is nice.
1: Oh, mommy will get the sugar.
8: That's how you eat
0: 맛있다.
2: 아, 예.
0: 응. 맛있어.
2: 아보카도.
0: 아보카도.
10: 그러면 how do you say avocado in Korean?
2: 없잖아.
0: 맛 없어.
2: 아보카도.
10: The fact that I don't speak Korean yet, I'm sure it's not something nice. I don't feel good about. I should have learned already, and I will. I will.
0: 집. House. 아보카도.
10: 아보카도. Então, não tem jeito de falar abacate em coreano. Abacate é abacate.
2: Agora.
10: É bonito.
2: Agora.
10: É bonito.
2: Avocado.
10: Sim.
2: Avocado.
1: Can you say any better?
4: 다모엘, 엄마가 이걸 보고 줄 걸. 너무 딱딱해서 이거 어떻게 먹어? 못 먹겠는데.
1: You open your mouth, you bite into it, like this, like this. That's how you eat it.
11: 저 거미 스파이더 와. 진짜로 유리창에.
1: Is it real?
8: Whoa.
1: Is that inside or outside?
7: Outside.
1: That's a tarantula, right? Yeah.
0: 거미. 한 손바닥만 한 게 붙어 있어.

0: 가지고 먼 지구 반바퀴를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웅장은 아니고 어쨌든 좀 뭔가 큼직큼직한 게 좀 색다라서
1: 이것이 모조품인지 정말로 살아있는 건지 그거 알아보려고 첫째는 지팡이로 이렇게 건드려 본 거고.
0: 우리가 그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2: No, serious. They have to go like rushing through everything, and if they don't rush something, then what's gonna happen? So. How much terror is going on, you know?
1: I can't watch. 왜냐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더니 움직이면서 아, 그럼 여기 사는 애인가 봐, 얘가.
3: 아니, 저 안에도 큰 거 하나 있대. 오.
1: 가자. 이제 또 다시 또 출발하자.
4: 가자.
5: I wanted to have a beautiful outing with the whole family.
4: 무슨 놀이공원 온 것처럼. 같이 애들이랑 소리도 지르고 유니크한 곳이다.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2: On the way there, come back. It's 8 hours of trip. It's not actually easy trip.

0: 맹글러드, 맹글러.
1: 정글?
2: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
0: 아,
2: 물에서.
0: 물에서 탄 오토바이.
2: 아.
0: 감사합니다. 하나, 조심, 하나, 둘, 셋.
1: 앞에 앞에 앉아, 앞에.
3: 앉아. I never been on a boat. A boat.
1: 여기 어디예요?
4: 메타포자.
1: 아, 아. 저희 배가 이제 정글 안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한대요.

0: That's what they call mangi.
1: Mangi,
0: right? Mangi. That the root of the tree is all underwater. Sometimes you can walk there, but the water will be on your knees, maybe on your waist. No, regular trees don't live like that. They die. So that's what mangi means.
1: So 이게 사실 짠물인데 짠물에 사는 거잖아요.
2: 갈대가 있고 그다음 이제 개금네 개금쟁이라고 하는 그 뭐 짠물에도 사는 풀이 있어 풀.
1: 아.
2: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사람이 먹기도 해. 맹그로브 숲이
1: 인사 한번 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우리 아빠 예술 활동하시느라
2: 물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무 뿌리가 안 보여요.
1: 여기가 어디라고? 합보사. 합보사. 합보사. 이 합보사가 우리나라 말로 여우야, 여우.
2: 아, 그럼 여우가 많이 살았대요.
1: 그러겠지.

0: 아니 말이야 뭐라고
1: 야호 I was like what like that 저도 막 같이 애들처럼 소리 지르고 All Halloween did was
2: 나 안 와본 곳이야?
0: 빨리 가야 4시간 반.
3: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2: 언제 올 수 있을까?
3: 안 올 거야.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0: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태요 외쳐라.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누군가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곳. 숲에는 오래된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에 기대고 죽음이 기꺼이 생명을 품어냅니다. 잔혹한 사냥도 은밀한 기생도 이 거대한 세계를 유지해온 오래된 삶의 방식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숲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죠. 사람이 떠난 빈 집. 처마 밑을 차지한 건 쌍살벌들입니다. 왕청벌은 벽을 수색 중입니다. 기생벌의 일종인 녀석은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검은 몸통에 눈에 띄는 붉은 배. 홍배 조롱박벌입니다. 조용하던 숲을 녀석의 등장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깊숙이 숨은 곤충을 끝까지 추적하죠. 녀석의 눈에 띄는 순간 제압 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홍배 조롱박벌의 영역은 빈집 주변입니다. 고양이들과 영역을 공유하고 있죠. 대돌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자리를 잡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로 흙을 안아 퍼내는 모습이 땅 파기 명수답습니다. 강한 턱으로 무거운 돌까지 물어내며 땅굴을 팝니다. 더운 여름 새끼를 키울 시원한 육아방을 만드는 중입니다. 사냥감을 끌고 와서 곧장 들어가기 위한 영리한 사전 작업입니다. 흙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거죠. 육아방을 만들어 놓고 찾아간 곳은 집 주변 숲속. 사냥감을 찾아

숲을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녀석이 노리는 사냥감은 여치. 그 중에서도 갈색 여치를 선호합니다. 대형종인 녀석들은 늘 배가 고프죠. 먹이를 찾아 낮에도 돌아다니고 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벌 입장에선 이상적인 사냥감입니다. 마구잡이로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색 녀치가 내는 소리와 냄새를 따라 수색 중입니다. 벌의 접근을 눈치챈 갈색 녀치는 낙엽 속에 몸을 숨깁니다. 과연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시간. 사냥꾼이 더 빨랐습니다. 갈색 여치의 뒷덜미를 꽉 문 채 목 부위에 마취침을 찌릅니다. 발버둥치던 녀석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집니다. 단숨에 숨통을 끊지 않는 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단 한 번의 침 공격으로 새끼를 먹일 갈색 여치를 제압했습니다. 산 너머 산, 사냥보다 힘든 여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육아방까지는 수십 미터. 사냥감이 무거워 날지도 못하고 수풀을 헤치며 가야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강행군입니다. 근처까지 와서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들이 함께 살아가니까요.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갈색 여치를 잠시 내려놓고 육아방으로 갑니다. 막아놓았던 구멍을 금세 다시 파고 사냥감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갈색 여치를 옮길 차례입니다. 녀석의 더듬이를 다시 틀어주고 마지막 길을 재촉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노리고 무언가가 달려듭니다. 수컷의 강제 짝짓기. 실패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방에 도착했습니다. 사냥의 목적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약 1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지런히 누운 채 숨을 쉬고 있는 갈색 여치. 약 1cm 정도 되는 벌의 알이 하나 있습니다. 한 생명의 끝에서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어미는 다시 구멍을 막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꼼꼼하게 막아버리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을 지우고 떠나는 것. 어미의 마지막 할 일입니다.

사람에게 안식처였던 집은 벌들에게도 좋은 서식처입니다. 왕문이 대모벌 역시 이곳에 깃들어 살아가죠. 거미 전문 사냥꾼답게 제 몸집보다 훨씬 큰 거미를 사냥했습니다. 홍배 조롱박벌이 갈색 녀치를 묻어둔 곳도 저기 보이는군요. 알을 낳은 지 사흘째, 갈색 녀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시간. 부화 내벌레는 넓적한 주둥이로 갈색 녀치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녀석의 임무는 오직 먹는 것. 갈색 녀치는 조금씩 애벌레의 몸이 됩니다. 어미가 파놓은 이 육아방은 누구의 침입도 없는 안전한 하나의 우주와도 같습니다. 단 하나의 먹이에 의지해야 하는 녀석에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단단한 껍질까지 남김없이 걷어드립니다. 알에서 고치를 짓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닷새. 갈색 녀치의 죽음이 길러낸 생명은 고치 속에서 내년 여름을 기다립니다. 어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멍을 파고 사냥을 하며 여름처럼 짧은 생을 보냅니다.

생명을 다하고 썩어가는 나무 밑동이 어떤 생명들에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터전입니다. 누군가 남기고 간 작은 알. 2mm도 안 돼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할 만큼 작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없는 건 튼튼한 알대 덕분입니다. 거센 흔들림에도 알을 단단히 붙들고 있죠. 이 작은 알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자연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죠. 기다림의 시간은 알 안에서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저마다 때를 기다리며 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마다 조금씩 다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얼굴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먼저 껍질을 물어뜯고 나온 건 알벌입니다. 또 다른 알에서도 얼굴을 내미는 건 역시 알벌. 하지만 녀석들은 이 알들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알벌은 곤충의 알에 기생합니다. 한 번 나타나면 표적으로 삼은 알을 모두 찾아내 기생하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또 다른 알 하나가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벌의 기생을 피한 운 좋은 녀석. 흰 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입니다. 녀석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썩은 나무둥치. 그 안에 흰개미 왕국이 있습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에게 이곳은 지상 낙원과도 같죠. 여왕개미가 낳은 알들 사이로 일개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흰개미들의 왕국은 그렇게 몸집을 불려갑니다. 쉼없이 굴러가는 왕국의 시간 위로 위기가 드리워집니다. 은밀한 침입자의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는 뾰족한 주둥이로 일개미를 여러 번 찌르며 사냥을 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독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애벌레의 주둥이는 먹는 입인 동시에 독을 쏘는 무기입니다. 녀석에게 찔리면 흰개미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은 고스란히 녀석의 양분이 되죠. 결국 남는 건 껍질뿐입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들은 서로 어울려 지내기도 합니다. 사냥한 먹이를 나눠먹는 녀석들.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건 다툼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 나무 속에서 지낸 지 나흘쯤 됐습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는 더 성장하기 위해 안전한 은신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탈피가 시작됩니다. 허물을 벗고 이령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주둥이는 뭉쳐있고 몸도 굳은 상태죠. 특이하게도 이령 때는 잠만 잡니다. 다시 사흘이 흐르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애벌레로 사는 마지막 3령이 됐습니다. 그 사이 흰개미 왕국도 커졌습니다. 알이 늘고 일꾼도 더 많아졌죠. 그들을 노리는 침입자에겐 더 좋은 사냥터가 된 셈입니다. 흰개미 왕국의 가장자리에 은신처를 잡고 바로 흰개미를 찾아 나섭니다. 이령기를 잠으로 보내서일까요? 사냥감들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며 탐색전을 벌입니다. 3령이 되면서 녀석의 주둥이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냥한 흰개미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고 은신처에 물어다 쌓아둡니다. 무기가 강해진 만큼 사냥도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은신처 주변을 돌며 접근하는 흰개미를 사냥하느라 분주합니다. 흰개미 군집을 지키던 병정개미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일개미든 병정개미든

제 구역에 들어오는 순간 사냥감일 뿐입니다. 운이 나빴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맞서보지만 뾰족한 주둥이로 찔러내는 공격엔 역부족입니다. 병정개미가 등을 돌리자 더 빠르게 공격을 해댑니다. 병정개미의 경보 페로몬이 퍼지기 전에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방어력이 강한 병정개미라도 한 번 찔리면 끝입니다. 3명이 된 녀석의 독은 일령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한 번에 주입하는 독의 양도 늘었죠. 접근하는 모든 흰개미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 성실함이 녀석의 또 다른 무기입니다. 흰개미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죠. 흰개미 배끝에서 액체가 배어나옵니다. 영락없는 죽음의 신호. 흰개미를 지키던 병정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력을 다해보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럽게 사냥을 마친 녀석은 다음 할 일을 시작합니다. 은신처 주변을 돌며 꼬리 끝에서 실을 뽑아 사방에 그물을 칩니다. 거미줄을 닮았지만 사냥을 위한 덫은 아닙니다.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은신처 안에는 이미 사냥해둔 먹이가 가득하죠. 지나가던 흰개미들이 그물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걸려든 먹이는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됩니다. 녀석은 침입자를 경계하느라 쉬지 않고 은신처 주변을 살핍니다. 물론 먹는 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먹었다, 저건 먹었다 하며 먹잇감 사이를 계속 오가죠. 한 곳에 가만히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사냥은 끝났어도 경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먹이들을 안쪽으로 끌어모으는 녀석. 견고한 성벽을 두르듯 은신처의 방어막을 더욱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먹기도 편하죠. 나흘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은신처 풍경. 애벌레를 키워낸 죽음의 흔적뿐입니다. 녀석은 고치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치를 짓는 일은 사나흘이나 계속됩니다. 사냥도 독도 필요 없습니다. 남은 건 기다림 뿐입니다. 고요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었습니다. 뾰족한 주둥이는 사라지고 큰 눈과 날개, 더듬이가 생겼습니다. 얼마 뒤면 세상 밖으로 나올 겁니다. 이 녀석이 바로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성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희귀한 곤충이죠.

풀잠자리 목 곤충답게 잘 발달한 큰 겹눈을 가졌습니다. 돋보이는 갈색 날개는 녀석의 특징입니다. 더듬이도 유난히 깁니다. 이성을 찾거나 먹이 냄새를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몸을 흔드는 녀석. 흔들리는 나뭇잎인 듯 속여 위험을 피하려는 나름의 전략입니다. 생명의 경이는 죽음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숲에는 곤충들이 써내려가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서 시작되곤 하죠. 애벌레들은 한 발 한 발 위험을 딛고 살아갑니다. 느닷없는 공격에도 속수무책이죠. 숨죽여 매복해 있던 사냥꾼. 두 줄 꽃등에의 애벌레입니다. 공격당한 애벌레가 이내 죽을 만큼 강한 독을 내뿜습니다. 먹이의 몸에 주둥이를 붙이고 체액을 힘껏 빨아들입니다. 박각시 사리 고치벌에게 기생된 애벌레가 또 한 번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녀석의 매복 사냥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배끝에서 분비되는 끈적한 점액질이 몸을 나무 표면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녀석이 두 줄 꽃등의 성충입니다. 성충이 되면 꽃만 찾아다니죠. 대부분의 꽃등의 애벌레는 작은 진딧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두 줄 꽃등의 애벌레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먹이도 사냥합니다. 기생당한 애벌레의 삶은 끝났지만 고치 속 생명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수억 년 이어져온 곤충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그늘 속에도 있죠. 철골 구조물에서 마주친 꼬마 거미. 그런데 배 쪽에 낯선 손님이 보입니다. 애벌레가 거미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마주친 또 다른 거미의 사정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거미를 잡아먹는 애벌레는 과연 어떤 녀석들일까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선 숲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엔 꼬마 거미들도 많습니다. 꼬마 거미류는 크기와 모양, 색이 다양합니다.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들을 사냥하죠. 무언가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벌이 거미를 공격했습니다. 거미가 꽁무니를 뺍니다. 거미를 노린 이 녀석. 얼룩 꼬마 거미 맵시벌입니다. 꼬마 거미를 숙주로 삼는 기생벌이죠. 갑자기 벌이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냥감이 걸린 것처럼 거미줄을 흔드는 겁니다. 거미를 제 발로 걸어오게 만드는 유인 작전. 반응이 없으면 더 격렬한 연기를 펼칩니다.

거미를 향한 필사의 연기는 몇 시간이나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드디어 반응하는 거미. 조심스러운 접근. 거미도 보통의 사냥감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거미는 가까스로 위기를 피했습니다. 얼룩꼬마거미 맵시벌은 거미 그물 위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걸까요? 비밀은 발의 구조에 있습니다. 발끝에 가시와 같은 미세한 털 덕분에 거미줄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갈고리 모양의 발톱은 거미줄을 단단히 움켜쥘 수 있고 발바닥 패드는 거미줄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암컷의 배끝 뾰족한 기관에는 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미를 공격할 때 쓰이죠. 숲에는 많은 거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룩꼬마 거미 맵시벌은 그 중에서도 꼬마 거미들만 고집합니다. 녀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 새로운 꼬마 거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곤 사냥감인 척 연기를 시작하죠. 이번엔 조금 다른 전략도 써봅니다. 발로 거미줄을 잡고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발의 구조는 이럴 때 큰 역할을 하죠. 드디어 거미가 먹잇감인 줄 알고 천천히 다가갑니다. 녀석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 후퇴하는 순간 벌이 공격합니다. 거미의 가슴판에 침을 찔러넣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거미는 마비가 됩니다. 마취가 풀리지 않게 몇 차례 더 침을 찌릅니다. 그리곤 정확한 자리를 찾아 단 하나의 알을 낳습니다. 어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녀석이 깨어나기 전에 다음 거미를 찾아 떠납니다. 낯선 생명을 품게 된 꼬마 거미. 가슴과 배 사이에 움푹한 곳. 거미의 발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벌의 알이 있습니다. 마취에서 깬 거미가 알을 떼어낼 수 없는 안전한 자리죠. 이 녀석은 엉뚱한 곳에 알을 낳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거미의 발이 닿는 배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마취가 풀린 거미는 가장 먼저 그 알을 제거합니다. 이번엔 거미가 운이 좋았습니다. 자연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거미는 평소처럼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포식합니다. 거미의 먹이를 나누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벌의 알이 깨어난 겁니다. 거미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거미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인 거미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룩꼬마거미 맵시벌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꼬마거미들도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기생을 허락하지 않는 법을 오랜 시간 익혀온 겁니다. 운 나쁜 벌에게 거미는 먹잇감이 아닌 포식자가 됩니다. 숲에서는 생과 사의 드라마가 매순간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은 꼬마 거미와 얼룩 꼬마 거미 맵시벌입니다. 나흘째. 하루 사이에 벌의 애벌레가 많이 자랐습니다. 거미도 여전하죠. 벌의 애벌레는 눈과 입 구조가 뚜렷해졌습니다. 녀석은 거미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체액만 빨아먹습니다. 살아있는 숙주는 가장 신선한 먹입니다. 벌의 애벌레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다시 이틀 뒤, 벌의 애벌레는 거미만큼 자랐습니다. 커진 몸집만큼 흡입력도 강해졌죠. 거미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벌의 애벌레가 거미를 깨물며 자극합니다. 거미를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협을 느낀 거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을 보강하고 그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거미와의 동거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등에 돌기가 도단하고 그 끝엔 갈고리 구조가 생겼습니다. 갈고리에 거미줄을 걸고 돌기를 움직여 발처럼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얼룩꼬마거미 맵시벌 애벌레의 시간. 녀석은 거미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남김없이 말이죠. 벌의 애벌레는 그동안 거미에 붙어있던 제 몸을 스스로 떼어냅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남은 건 빈 껍질 뿐입니다. 애벌레는 입에서 씨를 토해내 고치를 짓기 시작합니다. 기생의 시간을 끝내고 완벽한 홀로 서기를 준비합니다.

고치 찢기는 이틀이나 계속됩니다. 미리 계산이라도 한 듯 고치 아래쪽엔 작은 구멍도 냈습니다. 배설을 위한 용도죠. 애벌레 때 배설을 한 적이 없는 녀석이 한 번에 쏟아냅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 번데기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일 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빼내는 녀석. 거미에 기생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배 끝에 침이 없는 걸 보니 이 녀석은 수컷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이 순간에도 암컷은 또 다른 거미를

찾아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숲은 조용해 보이지만 생명의 수런거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늘진 숲속 나무둥치 아래 아주 작은 녀석들이 모여 있습니다. 몸길이 5mm에 불과한 벼룩팔입니다. 이 녀석들은 아직 신비에 쌓인 미기록종이죠. 2시간여 만에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암컷은 힘찬 날갯짓으로 열렬한 구애를 보냅니다. 녀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컷을 유혹합니다. 날개를 비벼 광채를 내는 것도 그중 한 방법. 암수의 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암컷들은 더 많은 무기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긴 산란관을 드러내는 암컷. 평소엔 알을 낳는 도구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릅니다. 페로몬을 함께 내뿜으며 수컷을 유혹하는 강력한 수단이죠. 비장의 무기는 등에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하얀 주머니. 몸 밖으로 밀어올려 부풀리면서 페로몬을 퍼뜨리는 일종의 분산 장치입니다. 크게 부풀릴수록 수컷을 부르는 반경도 넓어집니다. 수컷이 날아온 줄 알고 열심히 주머니를 펼쳐대는 녀석. 헛수고였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아 날아온 암컷이었던 거죠. 수컷의 눈에 잘 띄는 자리를 두고 암컷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갑자기 흥분하는 암컷. 근처에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벼룩파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작은 생명이 숲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진딧물을 사냥하는 포식자, 무당벌레 애벌레입니다. 진딧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 포식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하루 20, 30마리씩 먹어치우며 빠르게 커나가죠. 머지않아 이 녀석들에게도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당벌레 애벌레가 몸을 고정하고 번데기가 되려고 할 즈음, 벼룩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번데기에도 애벌레에도 한 마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죠. 무당벌레 번데기에 기생하는 벼룩파리. 불청객을 털어내기 위해 번데기는 몸을 흔들어 봅니다. 벼룩파리가 기다리는 건 무당벌레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면서 살이 가장 연해질 때입니다. 어설프게 접근하면 되려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암컷이 알을 낳으려는 바로 그때 몸집이 훨씬 작은 수컷이 다가옵니다. 선물도 구애도 없는 암컷에게 짝짓기를 시도하죠. 산란 직전의 암컷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 끝에 한 쌍의 돌기를 가진 녀석이 수컷입니다. 방해물이 사라지자 암컷은 산란에 집중합니다. 번데기의 배 아래쪽 가장 연한 부분을 찾아 산란관을 꽂았습니다.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암컷은 짜 넣듯이 알을 밀어 넣습니다. 암컷은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산란을 시도하죠. 벼룩파리의 기생을 피한 무당벌레의 번데기는 무사히 허물을 벗어냅니다. 완전한 성충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생당한 번데기에서는 벼룩파리 애벌레가 자랐습니다. 죽음을 파먹고 자란 생명들입니다. 주인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온전히 품어낸 치열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그 말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썩은 나무가 품어낸 사냥꾼도 거미를 발판 삼아 세상에 나온 녀석도 모두 누군가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끝없는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캐치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백지 수표랑 이 돈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1: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왔습니다. 알려준 주소로 저희가 왔는데 아 여기 무슨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 보이네요.
2: 그러게요. 여기 약간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서 뭐 하는 곳일까요? 어?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1: 입구에
2: 너무나 포장마차가
1: 입구에 웬 포장마차가 아 혹시 저분이 오늘의
2: 아무래도
1: 백만장자신가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정원 씨. 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3: 어묵게 백만장자입니다.
2: 오.
1: 어묵게 백만장자. 자, 일로 좀 오시죠.
2: 일로 오실까요?
1: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3: 고치 어묵 3억개를 만든 어묵계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1: 국내 최대 고치 어묵을 만들고 계신 어묵계 큰손.
3: 하루 최대 생산량 10톤.
2: 만드시는 어묵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3: 어묵 종류가 30가지 정도. 저의 철학은 그래서 한 명은 70%를 유지하죠.

0: 우리 직원들은 늘 무한리필인데 오늘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말하는 우리 포장마차입니다.
1: 그럼 일단 좀 한번 앉아볼까요?
0: 네, 그러세요. 예. 앉아보시죠. 예.
2: 와,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1: 뭐 어묵을 하나 먼저 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2: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1: 꼬부리 보통
2: 꼬부리
0: 사각 고추
1: 사각.
2: 이게

0: 조금 먹고 타거든요.
1: 아, 이게 겨울에 인기입니다.
0: 컵은 가져가실 거예요?
2: 동물을 좋아해요. 제가 그 어묵에 관련해서 아주 강렬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초창기 아는 형님이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어묵 많이 먹기 대결을.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먹은 이 사이즈의 어묵을 한 8, 90개 먹었어요.
0: 이겼겠네요.
2: 졌어요.
0: 아, 졌어요?
2: 저쪽 상대 팀에
0: 누구 있었어요?
2: 민경훈 씨가 갑자기 거기다 더 먹어가지고. 하여튼 그날 어묵을 제 인생에 정말 가장 많이 거의 100개 가까이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0: 대표님네 거 무조건 먹었겠네요.
2: 100개면 당연히 그중에 왜냐면 가게를 제가 하나 더 먹겠습니다.
0: 어머, 갑자기요? 갑자기.
2: 아니, 저는
0: 이동하는 줄 알았어요.
2: 이게 아니라 저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0: 네.
2: 좋아해요. 말씀 나누세요. 자, 그럼 저희가 예. 여기까지 왔으니까 공장을 한번 봐야 되죠?
0: 네, 가봐야죠. 네.
2: 한번.
1: 가시기 전에
2: 네.
1: 좀 가고 보셔야 됩니다.
0: 왜요?
1: 저 안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0: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2: 아니,
1: 아니 그 대신에 거기 가서 가보시죠.
2: 일단 있잖아. 한번 보고 네. 너무 더우면 빨리 네. 나오는 걸로. 네.
0: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2: 예. 여기는 시원하네요. 여긴 창고인가 봐요.
1: 아, 여기 온 생선 연유 원재료 보관 창고. 아.
0: 너무 시원한데요?
1: 여기가 영하 18도.
2: 아. 여기서만 계속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0: 대표님 박스가 진짜 많아요.
1: 아, 저 일주일에 이게 20톤이 들어옵니다.
2: 그럼 이 연육들은 다른 곳에서 받는 건가요?
1: 아, 우리나라에 지금 연육이 만들지를 못해. 저 생선이 나지 않으니까 네. 90% 이상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2: 수입을 하고. 어. 네.
1: 주문 시켰습니까?
0: 네. 네, 네. 시원합니다.
1: 만드는 거는 가겠습니다.
0: 예. 가보겠습니다. 아, 고기가 너무 크다. 우와.
2: 반죽하는 기계인가요?
1: 네, 반죽하는.
2: 네. 네.

0: 여기 내용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내용물이 250kg.
2: 250kg.
3: 그러면은 꽃이 그 어묵이 몇 개 나오나요?
1: 30g당 하나 해가지고 네. 약 8,300개.
3: 8,300개. 네.
1: 이 사과 꽃이 어묵. 연육 70%. 네. 그 다음에 쌀가루, 밀가루, 부재료가 나머지 들어가죠.
0: 그럼 어묵에 들어가는 생선은 어떤 걸 쓰나요?
1: 이쪽. 여기 이제 실꼬리 돔 연육이라고.
0: 자, 저기. 떡 같다, 떡. 네.
1: 제일 좋은 고급 연육이라 실꼬리 돔. 탄력이 있고, 진리가 있어가지고.
0: 쫀득쫀득해요.
1: 아, 쫀득쫀득해요.
3: 이거는 굉장히
1: 잡어, 요건 잡어 연육이라고. 네. 탄력이 이거보다 못하지만은. 아. 좀 더 맛은 있는 겁니다.
3: 실꼬리 돔은 탱탱하고.
1: 오케이.
3: 아, 잡어는 좀.
1: 그래서 풀리죠.
3: 네, 풀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실꼬리 돔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좀 더 맛있겠네.
1: 그러나 이 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의 노하우가 있어요. 네.
3: 이쪽에 있는 건 뭔가요?
1: 아, 이거는 아까 그 닭가슴살 어묵이라고. 우리 저 철기에 많이 나가는 제품이죠.
3: 여기는 이게 고추인가요?
1: 이거 저 땡초.
0: 땡초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혹시 아드님이세요?
1: 아, 예. 아, 예.
2: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합니다.
0: 왠지 느낌이 네. 이걸 하고 다른 직원분들은 카메라에 나올까봐 막 피하는데 맞아요. 여기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게 우리 대표님 얼굴 딱 아까 뵀는데 보니까
3: 닮았어요.
0: 아, 아드님도 같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2: 저하고 일한 지 16년 됐습니다.
0: 16년. 월급은 좀 많이 주나요?
1: 아, 아버지 월급 인상 좀.
0: 여기서 그러면 몇 분이나 좀 반죽을 하나요?
1: 저희 어묵은 28분 동안 네. 10만 800번 치대서 만듭니다.
0: 10만 우와. 번을 치대서?
1: 네.
0: 이야.
3: 10만 번이나요?
0: 아니 그러면 배합기가 저기 쉴 데 없이 돌아가야 되겠네.
2: 그렇죠. 하루에 많이 할 때 40개.
0: 하루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2: 하루에 최대 생산량 10톤.
0: 10톤?
2: 그거 많을 때도 있고요.

0: 우와!
1: 맛있는 냄새 난다.
0: 아,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1: 냄새가 좋아요.
0: 냄새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요.

0: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넓은
1: 사과꽃이요, 뭐.
0: 원래 처음에 이렇게 생겼군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2: 이게 어묵인 줄 몰랐어요, 지금.
0: 이게 다 튀김기인가요?
1: 예, 튀김기인데.

0: 아.
1: 뒤쪽에 또 맛있는 거 있어요. 여기 보면
0: 여기는 뒤쪽. 여기는 뭡니까?
1: 와, 귀여워요.
0: 만두 어묵. 만두 어묵. 와.
1: 귀여워요.
0: 요 안에 만두 들어가 있는 거.
2: 2010년, 13년도에 이걸 개발을 하게 됐고.
0: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잡채, 여기 어묵,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나와요.
2: 키는 어묵 피고, 네. 안에는 만두 피고.

0: 청양고추 맛이 스파이시.
1: 국내 최대 고추 어묵을 만들고 계신 우리 어묵계 큰손 전영철 대표님. 언제부터 어묵 회사를 운영을 하셨나요?
2: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1: 30대 초반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2: 저 고향이 강원도 무코입니다.
1: 무코.
2: 무코인데 무코항. 17살 정도에 저희 가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형님을 따라 오징어 잡이를 주말마다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이 언제 너무 가난해서 한 푼이라도 좀 벌어서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할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선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지 뭐 다른 친구 학교 가는 그런 내 신경을 쓸 여론이 없었으니까.
1: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는데 어묵 공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2: 뭘 해야 되냐 해서 업판장에 갔는데 포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 40kg 한 상자에 500원. 네. 쌀 때는 300원이야. 네. 생선이 전부 니약과 뭐 5대, 7대가 이게 줄을 서서 어디로 가더라고요. 따라가봤죠. 따라가 보니까 어묵 공장으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래. 가만 보니까 어묵이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광산촌에.
3: 태백 광산촌 광부들이 어묵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나요?
2: 광산에서 이제 나왔다가 이제 국물 끓여놓고 이걸 한 그릇 하면 좋잖아요.
1: 네. 단백질 보충도 하고. 와.
2: 광주의 인구가 12만 정도 됐어요. 네, 네. 아, 이거다. 이거를 내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1: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거예요?
2: 내영이 누님하고 속초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영원 한번 이걸 도와주십시오. 설득을 시켜놓고. 이제 뭐 한 일주일 있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올라오라. 아, 근데 얼마나 반가우신지 올라가니까 2,00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다음에 2,000만 원 갖고 안 되겠더라고. 친구한테 또 700만 원을 빌렸어요. 그 2,700 가지고 어묵 공장을 84년도에 지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1: 아니 근데 돈을 빌려서 이제 어묵 공장을 차리셨는데 어묵을 뭐 만드실 줄은 아셨나요?
2: 근데 마침 바로 밑에 동생이 서울에서 어묵 공장에 근무하는 걸 알았어요. 15년 만에 만난 거죠, 동생을.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들이 공부할 여력이 못 되니까 전부 다 헤어져 버렸어요, 형제들이. 그러다가 동생들이 하나가 어묵기술자로 서울에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나서 내가 사실 일요일인데 너가 내려와서 같이 한번 노력해서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1: 공장이 처음부터 좀 잘 됐나요?
2: 아, 처음 본데 잘 될 택이 있습니까? 어려웠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1: 네.
2: 기역자 된 공장인데 네. 반을 나눴어요. 농장으로 반으로 잘라가지고 네. 위에는 직원들이 3명, 4명 자고 우리 안방은 이제 우리 아들하고
1: 네.
2: 나하고 이제 마누라 셋이 자고 네.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 우리 딸내미를 85년도에 낳았으니까 네. 4명이 이제 자고 자동차 살 돈이 없으니까 125cc 오토바이가 나왔어요.

0: 그 오토바이 70, 80km 실을 수 있는 그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오토바이 뒤에 딱 마련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이제 배달을 가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1: 얼마 만에 좀 자리를 잡았나요?
0: 제가 2년 만에 자리를 잡고
1: 2년 만에
0: 돈을 좀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빚을 2,700이라고 그랬는데 2년 만에 다 갚아.
1: 2,700 누님한테 빌린 거랑
0: 친구한테. 네. 네. 나중에 가서 내가 제 강원도에서는 뭐 좀 강원도 내가 제일 톱이었죠. 강원도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제주도 경남 일대에서 우리한테 주문이 들어왔어요. 아,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어묵 먹어봤다고. 응? 야, 그거 좀 붙여줄 수 없냐고. 아니, 붙여드려야죠. 그거 붙인 적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1: 경쟁업체를 제친 그 특별한 비결,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0: 제가 그때 하나의 신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사람들을 능가하려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2: 그렇죠. 비결이 있어야죠.
0: 근데 처음에는 남과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저 사람 가격을 확 내려. 근데 이걸 또 가격을 내가 떨어 또 내려야 돼. 이게 경쟁이거든. 이래가지고는 돈 못 벌겠다. 생선 한 명을 더 올리고, 응? 맛을 낼 수 있는 감미를 좀 더 비싸더라도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회사의 어묵은 싼데 우리는 좀 더 비싸잖아. 아, 왜 비싸요? 그래. 한번 드셔보시고 그걸 드셔보시다 우리 거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나시면 오시라고.
1: 주로 어떤 생선을 가지고 어묵을 만드셨어요?
0: 우리가 그때 노가리를 많이 썼죠. 노가리 많이 쓰고.
2: 갓 잡은 생선 노가리로 만들면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때는 생선이 어묵 만들어 너무 맛있죠. 아, 옛날 어묵이 맛이 더 좋죠. 그때 생선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거기가 요만한 게 머리 있다고 내장 발라가지고 지금 물때가 변하고 해서 지금 노가리 안 나. 명태도 안 나잖아. 그때 맛이 훨씬 좋았죠.
1: 뭐 어차피 그 다른 공장들도 비슷한 생선들을 다 쓰고 이렇게 했을 텐데 유독 대표님 어묵이 잘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함량 때문일까요?
0: 저의 철학은 소비자는 똑똑하다. 네. 소비자와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함량은 70%를 유지하되.
1: 딴 데는 몇 프로 넣어요?
0: 그때 그 경쟁을 하다 보면 40%, 50%로 떨어져요. 가격을 싸게 내려야 돼요. 네.
1: 거기다 밀가루랑 뭐 다른 거 좀 많이 섞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망할 수가 있다는 게 딱 들어오도록.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혼자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이유가 바로 소비자와의 약속. 꼭 지키자. 이게 내 철학이고.
1: 그 당시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일단 1등 이제 어묵회사가 됐는데.
0: 그렇지, 그렇지.
1: 당시 어묵으로 어느 정도 하셨나요?
0: 딱히 얼마라 하기보다 3억에서 5억 정도.
1: 3억에서 5억. 몇 년도죠, 그게?
0: 85년도.
1: 85, 6년.
0: 5, 6년 사이. 오케이, 오케이.
1: 야, 근데 뭐 연매출 그 당시에 어묵으로 연매출 3억이면 굉장한 건데.
0: 그렇죠.
1: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집을 좀 마련을 하셨나요?
0: 집은 저 밑에 동생을 셋을 데리고 와서.
1: 네.
0: 얘들 이제 또 내 보내야 되잖아요.
1: 네.
0: 셋째를 서울서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동생이 이제 넷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동생이 다섯째가 들어와서, 전부 다 사업체를 차려줘가지고 내보냈어. 집도 사서 내보냈죠. 그때 15평이 600만원 갔어, 연립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1: 6남매 몇째세요?
0: 저는 5남 1녀 중에 마지가 누님이고 내가 남자로서 둘째.
1: 아, 그래서 이제
0: 모든 대소사는 내가 다 채워.
2: 그렇네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거네요.
1: 아니 근데 그러면 집은

0: 언제 사셨어요? 동생들 다 챙기시고.
1: 마지막 막내를 마지막 90년대 장가를 보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좀 참 막내를 장가를 보내고 회사에 공장에 딱 들어오니까.
0: 그때까지 공장에 사신 거예요?
1: 사실죠.
0: 그 방에서?
1: 예, 예. 그러다가 너무 허탈한 거야. 소주 이만한 걸 하나 들고 뒷산에 올라갔어. 뒷산에 올라갔어. 혼자서 지금 너무 참.

0: 옛날 생각하시니까 또.
1: 사람이 감정이 폭발하더라.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속 시원하게 소리내서 울은 적이 있지. 그게 마음이라기보다도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막 쫙 늘어앉으면서 지금 마음을 비운다고 봐야지. 아유, 이제 잘 떠났다. 이런 미움, 비움, 이렇게. 공장하고 남은 건 뭐 공장뿐이 안 남았으니까 다시 시작이다. 지금부터 가는 거야. 슬픈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 세월은.
0: 아니, 집은 언제 사줬어?
2: 분위기.
1: 그때. 나중에 이제 막내를 이제 장가를 보냈으니까 계단이 앞부터 한 15평을 샀죠.
0: 15평짜리 이제 집을 사셔서 가족들과 함께 걸로 들어가셨다.
1: 그렇죠.
0: 아니,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왜 15평짜리로?
1: 전부 투자가 되다 보니까.
0: 투자로.
1: 벌면은 네. 또 기회 또 새로운 거 사와야지 없던 기회를 도입해야지 네. 이러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2: 동생들도 다 먼저 사주셨고. 그렇죠. 다 해주시고 가장 늦게 집을 마련하셨잖아요. 아내분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1: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신세는 신세라기보다도 그 모든 것을 뭐 내 마음을 다 바쳐도 부족함이 되죠.
3: 꽃의 어묵은 어디서 작업을 하나요?
1: 그러니까 여기서
3: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명 꼬부리.
2: 네.
3: 꼬불꼬불.
1: 꼬부리 사과 거 뭐.
2: 이거 딱 세 번 접어서 넣으면 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꼬치를 꽂아주는 기계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다 일일이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직원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꽂아야 되니까.
1: 그렇죠, 수작업했는데. 우리 42년에 우리 공장에 네. 베테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네. 바로 우리 아내입니다.
2: 아, 아내분! 네. 아내분 어디 계세요? 네.

0: 접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 사모님이.
1: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모님이 여기가. 네.
3: 놀랐어요.
4: 회사에서 없어서 안 돼. 1등 공신.
2: 아니, 그럼 지금은 안 하시죠?
1: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 지금도 계속 하세요?
1: 네.
3: 이 작업을요?
1: 네.
2: 아니, 그럼 옆에 계신 저기 우리 선생님은 여기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시면 너무 신경 쓰이시겠는데?
3: 그러니까요. 네? 바로 옆에서.
2: 선생님,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시면
5: 안녕.
3: 신경 쓰여도 쓰인다고 못하겠죠.
2: 야, 그러면은 지금 그 아까 보니까 40년 역사인데 사모님도 40년을
1: 42년째입니다.
2: 함께하고 계신 거네.
1: 네네.
3: 어떤지 손이 남다르시더라고요.
2: 거의 그야말로 40년을 하셨으면 꼬치 어묵의 달인이신데 기계보다 더 빠르신 거 아니에요?
1: 아니죠. 기계보다는 늦죠.
2: 그러면 1분에 몇 개씩
1: 근데 아직 저는 시간을 안 재어봤어요.
2: 안 재봐서.
1: 네.
2: 그러면 저희가 우리 사모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한번 재볼게요. 몇 개를 하시는지.
1: 사모님 화이팅!
2: 화이팅!
3: 준비!

0: 것 같아요. 이제 50초! 55, 56, 57, 58, 59, 1분!
1: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2: 15개.
1: 15개. 오. 4초에 하나씩.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40년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 그렇죠.
1: 사장님, 뭐 안 하셨어요?
3: 저는 저 담당이 아닙니다.
0: 사장님, 한 개 하시는 거 아니야? 한 개?
1: 아, 이게 한번 해보기만 할게요.
3: 그게 쉬운 거에도 쉽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여기서,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3: 아, 그렇지.
2: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3: 오케이, 오케이.
2: 이렇게 잡아서.
1: 이렇게 잡아서.
2: 이렇게.
1: 이렇게.
3: 그렇죠. 네. 오케이, 오케이.
2: 그래가지고 바늘질 하듯이. 아.
0: 쌤, 저 이거 하나 주세요. 꼬지 하나 주세요.
1: 한 10초 걸린.
0: 와, 이게 안 꽂아서.
1: 아, 이게.
0: 이게 안 꽂아져요.
1: 그리고 이게 탄력이 있어서.
0: 탄력이 있어.
1: 잘 안 들어가요.
3: 해보니까 쉽지 않죠?
1: 안 쉬워, 안 쉬워.
0: 어려워요.
3: 82년. 이게 부여 한번 드릴게요. 이게 황금손입니다.
0: 손가락 아프실 것 같아요.
3: 손 메디가
1: 아프고. 아, 여기가 마디가.

0: 저는 좀 덜한데 농구 오래 한 사람들 손이 좀 이렇거든요.
1: 아 맞아 맞아 맞아.
0: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2: 손가락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요즘은 네. 근데 요즘은 뭐 많이 안 하시죠?
3: 아니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아들이 지금 맡아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들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제품 관리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1: 우리 회사
2: 1등.
1: 1등 공신.
0: 야, 우리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손이.
3: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0: 실질적인 1등 공신.
1: 아유, 맞아.
2: 2등 공신.
1: 2등 공신.
2: 2등 공신 대표님.
1: 2등 공신. 이거 무식이었어요. 이거 꽂이 한번 낄 때는 아침에서 나와서 저녁까지 끼워야 되니까 제한대로 완전 특별한 우상과 같은 존재다. 오늘 김영금 씨에게 처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하고요. 당신 고생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0: 식사를 아, 대접하려고 예, 예, 왔습니다.
1: 저 자리에 앉으시죠. 아, 예, 예, 예. 예. 이쪽으로.
2: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까도 먹었는데.
3: 와 너무 맛있겠다. 이게 어묵김밥.
1: 네. 어묵.
3: 진짜 좋아해.
1: 잡채이고 어묵 잡채. 네, 한번 드셔보시죠.
3: 네, 네, 네. 어묵으로 만든 식탁이네요.
2: 어묵 한상입니다. 어묵 한상. 뭐 일단
1: 김밥 시작하실 때 김밥.
2: 예, 예.
3: 전 집에서 이 어묵 김밥 잘 만들어 먹거든요.
1: 아 그러시구나.
3: 좋아요.
1: 기다리세요.
2: 예. 어. 아까 며느님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맛있네. 예. 여기 고기는 안 들어가고 어묵만 넣네.
4: 예, 어묵만 넣었어요. 고기는 안 들어가요.
3: 근데 고기만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2: 맛있습니다. 고기 안 들어가고 어묵만 넣고 이렇게 맛있기가 쉽지 않아요.
3: 그러니까.
2: 어묵이 좋아서 그런 거죠? 이 어묵이 한국인의 소울푸드 같은 뭐 잡채에도 그렇고 어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실.
1: 그때 저희들이 학교 다닐 시절 말고 어묵 반찬 싸오는 사람 이걸로 했어요.
2: 네, 네.
1: 아, 근데 어묵 진짜. 우리 애들이 둘이서 클 때 전부 거짓말이라고 어묵을 먹고 살았어요. 밥을 안 먹다시피 하고.
2: 그랬겠네.
3: 놀다가, 진짜.
1: 놀다가 들어오면 어묵, 사각 어묵 몇 개 먹으면 이제.
2: 아버지가 매일 어묵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뭘 먹었겠어요?
3: 간식도 네. 어묵, 밥도 어묵.
1: 햄 소세지가 맛있다고 하는데 햄 소세지를 안 사줬어요.
2: 햄 소세지도 좀 사주시지 뭐 어떻게 맨날 어묵만 먹고 살아요.
1: 어? 당신 좀 드셔봐 이거.
4: 나는 이게 국물.
1: 이걸로 하나 드셔보.
3: 평생 드셨는데.
2: 40년 드셨는데 뭘 또 네. 다른 것도 좋은 거 좀 사주세요.
3: 햄이라도.
2: 아니 고기. 고기도 좀 사주시고 저희 사모님한테 왜 자꾸 어묵은 그동안 충분히 드셨을 것 같은데
3: 저희가 네. 먹어도 되는데
2: 제가 만약에 생각하니까 아찔한 게
3: 아, 대표님 뒤로 네. 상패도 진짜 많아요.
2: 아 표창장도 많고 아까 이쪽에 보니까 훈장도 받으셨어요.
1: 예.
3: 어묵으로 훈장 받으신
1: 분? 네. 저 훈장은 제가 11년 전에 네. 전국 중소기업인 데가 있어서 한 8,000명 모였는데 제가 이제 대상으로 이제 습탑산업 훈장을 받은 거죠.
3: 들어와서 보니까 두 분이 사시는 집이 소박하다라고

0: 좀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1: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0: 어, 왜요?
1: 둘이서 살고 있으니까 더 큰 집도 필요가 없고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요.
2: 아직 젊으신데요.
1: 70이 넘었는데요. 네. 오래도록 그냥 살 거예요.
2: 그런 어떤 마음이시고 하니까 아직도 현장에 나가서
0: 맞아요.
2: 이렇게 일을 하시고
0: 만드시고 하시겠죠.
2: 그러시지 뭐 집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은 일을 하시겠어요.
0: 집에 계실 시간도 없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사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좀 더 편안한 집을 하나 지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3: 그렇잖아.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죠.
0: 마음은 있지만 투자는 공장에.
2: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
4: 일단은 제가 빨리 물려받아서 네. 어머니한테 좋은 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2: 그러세요.
5: 그게 빠를 네. 것 같아요.
2: 그게, 네. 그게 빨라. 네.
5: 그게 빠를 것 같아요. 네.
6: 오늘 그 시판 사러 나가는 거.
7: 그 이 정도면은 뭐 어디 나가도 제품 빠지질 않아.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어. 수고한다.
6: 네.
8: 선생님,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9: 사과분기 치가 나왔을 때 표면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8: 아, 지금 온도 괜찮나요?
9: 와, 지금.
8: 와, 140도. 너무 맛있게 잘 튀겨졌네요.

0: 자, 저희에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그 얼마를 쓰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1: 자, 이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0: 아, 여기에. 아, 어묵회사 대표답게 꼬치에다가.
2: 재밌는데요? 네, 그때 네. 그 카드 나오는 거 이후로.
0: 이게 얼마인가요?
2: 안 쓰여 있다.
0: 뭐 안 쓰여 있네.
2: 어, 잘 골라야 아, 되는구나. 아,
0: 꽝도 있어. 꽝도 있었나요?
2: 어떻게 네. 바로 꽝을 골랐지?
0: 아, 여기 꽝이 아닌 게 있습니다. 2억 원.
1: 네, 2억 원.
0: 이게 어떤 돈인가요? 2억 원.
1: 아, 저 2억 원 굉장히 그 마음 아픈 돈이죠. 네. 이거는 제가 어묵 공장 하면서 3천 박스를 폐기치 보낸 겁니다. 아...
2: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1: 전부 수입을 하는 제품이니까.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그 냉동시설 금냉을 빨리 들어가서 냉동을 시켜야 되는데 네. 거기서 선도가 조금 떨어진 네. 거죠. 아마 우리 서장훈 씨 같이 촉각이 이렇게 아주 예민한 사람을 금방 발견해요. 네. 네? 네. 조금 둔한 사람은 뭔지 몰라요.
0: 그러니까 선도가 조금 떨어져서 받았는데 그 제품을
1: 몰랐죠.
0: 그걸 모르고 만들었는데
1: 만들었어요.
0: 음식 맛이 조금
1: 이상하다고 네. 소비자한테 전화가
0: 아하.
1: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 얘기죠? 아, 뒤통수 확 머리 띵하더라고.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제품인데 민감한 분들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선도의 차이니까 전부 다 그런 제품이 아니었는데 면역 네. 자체가 가끔 섞였던 거야.
0: 네.
1: 그러니까 그 제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네. 거지. 그래도 한 3일 고민하다 야 이건 팔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소비자한테 전화가 왔다. 이거는 절대 팔 수가 없다.
0: 네.
1: 무조건 폐기하는 걸로. 그래서 한 달 동안 포장지는 포장지대로, 꼬치는 꼬치대로, 어묵 3등분해서 폐기 처분하는 그 금액하고 어묵 그거에 한 2억 정도.
0: 2억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 테토 같은 스타일이시잖아요. 근데 소비자와의 약속도 진짜 남자답게 내가 진짜 한 번 정한 원칙은
2: 바꾸지 않는다.
0: 절대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소신을 지키시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 근데 품질을 잘 지키셔서 유명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마켓이라고.
0: 네. 네.
1: 거기에 우리가 납품을 했죠.
0: 거기서도 뭐 어묵우동, 꼬치어묵이 굉장히 잘 팔렸다고.
1: 아유, 많이 팔렸죠. 예. 히트 쳤죠.
0: 지금도 잘 팔리나요?
1: 아, 지금도 잘 나와요.
0: 무제한 회식비를 지원하신다고요?
1: 1인 3만 원, 2인 이상은 무제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데 가서 먹어라.
0: 아, 그럼 둘이 직원이면 네. 둘이 모였다.
1: 6만 원이요?
0: 6만 네. 원어치는 무조건 회사에서 지급한다.
1: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무제한.
2: 횟수 제한도 없이?
1: 횟수 제한 없이.
0: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1: 아,
0: 먹어도
1: 돼? 내일 먹어도 돼.
2: 우리 일주일 동안 먹어도 돼요?
1: 아니, 먹어도 돼. 뭐.
0: 근데 왜 그렇게...
2: 굳이 이렇게까지?
0: 사모님한테나 좀...
2: 네, 그 돈으로...
0: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시지.

0: 6년째 회사에서 좀 불의한 이웃을 잃었어.
1: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좀 느낀 점이 가격에 뭐 타협하고 또 뭐 우리가 조금 더 이익 나고 뭐 조금 더 벌 수 있다라고 그거 다 타협하셨다면 아마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시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0: 정직, 그럼요. 신뢰에게.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약속은 확실하게.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2: 와, 이걸 대지의 수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의 수가 제오병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0: 우와.
2: 15만 6천 평입니다.
0: 15만 6천 평이요? 예. 아, 미술관이 세 개 백만장자 맞으신.
2: 그래도 가난합니다.
0: 아.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2: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0: 파시기도 하나요?
2: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0: 크게 뭐 잘못하신 게. 네.
3: 전혀 나쁜 남자시다.
1: 아, 진짜요? 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허지탈출, 연복,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2: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2: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2: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2: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3: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2: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3: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2: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3: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0: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3: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2: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3: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TV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약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재미있는 주제 가져왔습니다. 바로
1: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우리말로 번역해보면은 멋진 발명품들, 멋진 발명들인데요. Mm-hmm. 그냥 invention 하면은 뭐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 Of course.
0: Cool Inventions. 멋진 발명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mm-hmm.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공부해보겠습니다.
1: It's going to be great.
0: 네, it's going to be great. It's going to be cool.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The digital camera is a cool invention.
0: 디지털 카메라는 멋진 발명이에요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the digital camera라고 했는데 보통 the 하면은 그것을 가리키잖아요. 그 책, the book.
1: The camera.
0: Yeah, the camera.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라는 기술 자체를 가리키면서 ye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 Yes, the idea or all of the digital cameras,
0: the
1: right?
0: The technology called
1: the, technology.
0: The digital camera.
1: Yeah.
0: 이런 느낌, 그 개념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And today we actually have a clip sent to us by Richard, who's from the USA,
0: 네.
1: right?
0: 먼저 리차드 씨의 클립을 전체를 보기 전에 요약 문장 부분부터 볼까요?
1: All right, Richard 씨,
0: 나와주세요.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방금 리차드 씨의 문장 중에서 분명히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바로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를 가리키는 부분은
1: has to be.
0: 네, has to be.
1: It has to be.
0: 뭐뭐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Mm-hmm. 리차드 씨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메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평소에 이제 the를 the라고 읽게 되면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 yes.
0: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1: Yes.
0: ever가 있으니까 시간을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mm-hmm. 때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멋진 발명 중에 하나는 mm-hmm. has to be 분명히 이거여야 한다. The digital camera. 분명 디지털 카메라인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Mm-hmm. 다시 볼까요?
1: All right. Sounds great.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remember taking 진짜. selfies on those cameras and just having them developed.
1: 필름 카메라로도 셀카를 찍으셨다고요?
0: Yeah. Very. I have so many.
1: Very early.
0: Yeah. You're an early I was an adapter. Early adapter.
1: Cool, cool. Anyway, let's go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story and break everything down line by line.
0: Let's start.
2: There are so many amazing inventions in modern human history that it's mind-boggling to think about what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is. But for me personally,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There are so many amazing inventions in modern human history.
1: In modern human history, mm-hmm. 근대 인류 역사 속에는
0: yes.
1: there are so many amazing inventions. Mm-hmm. 정말 놀라운 발명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여기서 so가 so that로 연결이 되거든요. Mm-hmm. 너무 많아서 어떻다는 건지가 다음 줄에 나옵니다.
0: That's right. There are so many that it's mind-boggling to think about what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is.
1: 너무 많은 나머지 이렇다고 하네요. It's
0: mind-boggling.
1: 네.
0: mind-boggling.
1: 상상이 안 되는 너무나 놀라운이란 뜻이고 mind-boggling 합니다. 너무 많아서 to think about what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is. Mm-hmm. 가장 멋진 발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mm-hmm. mind-boggling. 여기에 이제 mind는 마음 정신이라는 뜻이라는 거 잘 아시고요. Mm-hmm. boggle 자체가 이제 그거 하나만 보면 주춤하다. Mm-hmm. 뭔가를 하려다가 멈추는 것을 말하는데 mm-hmm. mind하고 안 쓰이는 예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It's always, almost always used with the word
0: boggle
1: mind. It boggles my mind.
0: Yeah, it boggles your mind, right?
1: 거의 그렇게만 쓰이죠.
0: Yeah.
1: So it boggles your mind 아니면
0: yeah.
1: it's mind-boggling.
0: Mind-boggling?
1: 네, yeah. 두 개의 형태 중에 하나로만 주로 쓰이니까요.
0: Yeah, I've never used boggling with any other word.
1: Any other word, right?
0: Yeah.
1: yeah I've never seen boggle being used with any other word in the English language.
0: Hmm.
1: 좋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0: Yes. Richard says, but for me personally,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1: 그런데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놀라운 것이 많아서 생각하기 mm-hmm. 하나 고르기 힘들지만 for me personally, 저는 개인적으로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mm-hmm. 가장 멋진 발명 중 하나는 has to be 분명 이거예요.
0: The digital camera.
1: 네, 분명히 디지털 카메라 기술인 것 같아요.
0: Mm-hmm.
1: All right.
0: That's true.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t wasn't that long ago that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stuffing 35mm film into it, a roll of 35mm film that had 24 exposures, which meant you only had 24 photos.
0: It wasn't that long ago that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1: It wasn't that long ago. Mm-hmm.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0: Mm-hmm.
1: That we were. 이런 걸 우리가 했던 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어요.
0: Mm-hmm.
1: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0: Mm-hmm.
1: 일반 수동 카메라를 사용했던 게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0: Mm-hmm.
1: 그런데 그 사용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또 했죠?
0: That's right. So as you were using it, what else did you do? He says, stuffing 35mm film into it, a roll of 35mm film that had 24 exposures.
1: 네, 먼저 채우다라는 동사로 쓰인
0: stuff. Stuff.
1: Stuff는 보통 물건이나 어떤 것. 그래서 I have some stuff to do. I have some stuff to tell you.
0: I have a lot of stuff on my desk.
1: 네. 것들, 행동이나 물건을 가리키는데 이제 채우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I am stuffed 하면 지금 배가 굉장히 찬 거예요. 배가 많이 부른 거죠.
0: I'm stuffed. There's a lot of stuff in my stomach.
1: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stuffed animal 하면 동물 인형을 가리킵니다. 뭐 곰인형 같은 거.
0: And you can stuff people like into the subway, for example.
1: 사람들을 채우다.
0: The subway is stuffed. There's so many people in there.
1: 그래서 이제 공기가 좀 답답하거나 탁하거나 그럴 때 it's stuffy in here.
0: It's stuffy in here.
1: 네,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채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0: One more. My nose is stuffy.
1: 아,
0: true story today.
1: 네, 코가 좀 막히고 답답할 때 stuffy 합니다.
0: Stuffy nose.
1: 아무튼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put something into it, 넣는다라고 해서 35mm film into it,
0: mm-hmm.
1: 그 안에 넣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a roll, 한 롤이죠.
0: Mm-hmm.
1: A film, 35mm film. That had 24
0: exposures. Exposure.
1: 노출, 그 노출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0: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개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네, 멋진 발명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보죠.
1: All right,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in particular. I saw cool inventions at a trade show.
0: Trade show 하면 무역 쇼? 네, 무역 박람회를 말합니다. Trade show. 요즘에는 trade show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그냥 trade show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ade shows.
1: That's true. But yeah. I just think of a trade show as a place where you see cool new stuff.
0: Exactly.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러 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되는 트레이드 쇼는 가전 제품과 관련된 트레이드 쇼인데요. 저는 무역 박람회에서 멋진 발명품들을 봤어요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사리나 씨입니다.
0: 네, 사리나 씨입니다.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사리나 씨,
0: 나와주세요.
2: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0: 뭔가 여행과 관련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볼게요.
1: So Serena said,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0: 네. 무역 박람회를 방문하는 건 just like taking a trip, 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To the future, 그냥 여행이 아니고 미래로 가는 여행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역 박람회를 가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 새로 소개가 되니까
1: right?
0: 미래에 쓸 물건들이잖아요.
1: That's right. It's like... And they're never really related, which is kind of cool. Because you've got like air purifying fish tanks and then like bingsu ice machines.
0: 네, 그래서 예전에 트레이드쇼 하면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 관련이 없는 물건들, 아무튼 새로 나온 기술들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right?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구체적으로 뭐 핸드폰만 발표하는 자리도 있고
1: right.
0: 카메라만 나오는 자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1: Yeah, they're kind of split up. It's like technology. Home interior.
0: Yeah, home electronics.
1: Whatever.
0: Yeah, things like that. 아무튼 무역 박람회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것 같고요.

0: autonomously driving cars. But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medicine.
1: I really liked the AI products and robots and autonomously driving cars.
2: 저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the AI products, 인공지능 상품들, AI stands for
1: artificial intelligence.
2: 네, 인공지능이죠. And robots, 로봇들 and
1: autonomously driving cars. Autonomously.
2: 네, autonomously driving cars. Autonomously driving cars라고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그냥 더 쉽게 self-driving cars라고 그냥 하기도
1: self-driving.
2: 하죠.
1: Self-driving. Yeah. Perfect.
2: It's funny how, of course, you might already know how we used to call, people used to call cars horseless carriages.
1: Right.
2: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1: yeah.
2: maybe people will start calling these autonomously driving cars driverless cars.
1: Driverless car,
2: and
1: maybe.
2: And then that will be normal in
1: normal,
2: the future.
1: Normal, right? And then they'll just call them cars.
2: Or something else.
1: Because, you know, that's what people would have gotten used to.
2: 네, 다른 이름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1: Yeah, that's 네. true. Well, we shall see
2: All right.
1: one day. She tells us about other things that she saw. But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medicine.
2: 그런데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catch my attention 하면은 내 주의를 잡다, 주의를 끌다.
1: Ooh.
2: 네, 이렇게. 그래서 catch my eye라고 하기도 해요. 네, 주의를 잡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인공지능 뭐 기타 등등 좋았지만 제 주의를 또 끈 것이 뭐가 있냐면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1: Right, medicine. digital medicine.
2: 디지털 의학.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디지털 의학과 관련된 기기들이 주의를 끌었다고 합니다.
1: That's really interesting. I don't know much about that either. Maybe I'll look it up.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0: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I really had the chance to catch a glimpse of what the future of medicine might look like. I want to become an inventor now, actually.
1: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2: 보통 그런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당장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1: Yeah.
2: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1: Right.
2: Launching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곧 출시를 하기 직전일 것이고 테스팅은 아직도 테스트 단계, 실험 단계겠죠.
1: Right.
2: 아무튼 그런 단계, 아직 준비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She says, I really had the chance to catch a glimpse of what the future of medicine might look like.
2: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ch a glimpse of, 살짝 보는 거 하고요. What a might look like. A가 어떤 모습일지. What look like what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How it looks인데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의학 또는 의학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살짝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무역 박람회를 방문함으로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 Nice. And Serena was inspired. So she says, I want to become an inventor now, actually.
2: 아,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 박람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전 사실 이제 발명가가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0: Just, I hope I could have a groundbreaking idea simply by sitting under an apple tree like Isaac Newton. That would be really awesome.
1: Just, I hope I could have a groundbreaking idea simply by sitting under an apple tree like Isaac Newton.
2: 네. Of course, it wasn't as simple as that.
1: No, it yeah. was not.
2: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밌는 예로 일단 획기적인
1: groundbreaking, groundbreaking.
2: Just 한 다음에 좀 생각을 하고 I hope I could have a groundbreaking idea.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면 좋겠어요. Simply by sitting under an apple tree. 그냥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like Isaac Newton. 물론 뉴튼이 평소에도 이런 연구를 하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었겠지만 he didn't
1: right.
2: really get it just by sitting under a tree.
1: No, he didn't.
2: Yeah.
1: Sir Isaac Newton did many other things.
2: Many

0: 네, 멋진 발명품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무역 박람회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m here for a trade show.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Are you coming to the trade show? We're advocating for inventors with a machine made out of inventions.
0: 네, 다시 읽어보면
1: Neil says
0: I'm here for a trade show. 지금 소셜미디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박람회에 와 있습니다. Here for, 여기에 그것을 위해서 있다라는 건 그냥 그걸 방문하러 온 거고요.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마지막 거는 lives가 아닙니다. Life의 그 명사로서 life의 복수 형태죠. 그래서 정말 많은 멋진 발명품들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진 발명품들이냐면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발명품들이고요.
1: And Lauren says,
0: Are you coming to the trade show? 무역 박람회 오시나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We are advocating, 옹호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For inventors with a machine made out of inventions. 그러니까 발명품들로 만들어진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발명가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1: All right.
0: Yeah. So I don't know specifically what she or her friends are doing. But you get the idea.
1: Yeah, or what the machine looks like. That's what I'm curious
0: about.
1: All right. Perfect. Great social media post.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0: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저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0: 네.
1: 건조기에 넣었다고. 세탁은 내가 돌리겠다고. 내 빨래는 내가 돌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 신혼초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면 다 무조건 건조기 아닌가?
1: 그렇죠.
0: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옷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옷의 재질에 따라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또
0: 맞추었어.
1: 줄어드는 옷이 있는데
0: 아.
1: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0: 가끔 유아복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옷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1: 네. 약간.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쪘었어. 아, 이게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단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0: 에.
1: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0: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0: What
1: 케첩.
0: about ketchup?
1: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0: It shrank.
1: 응?
0: It won't fit me now.
1: Fit me?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0: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거 같네.
0: What? Why are you laughing?

0: 아니 아니 그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스몰 스몰 too small.
1: Oh, that was my
0: 너한테 안
1: favorite.
0: 맞아. 아이고.
2: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0: 예.
2: 만약에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0: 아, 그쵸, 그쵸.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떡해요. 이미 지난 일.
2: 어쩔 수 없는 거.
0: 그럼요.
2: 안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0: 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4: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3: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4: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Yeah.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응?
2: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0: 그죠.
2: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지금.
0: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2: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0: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2: 맞아요.
0: 예.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2: 저에게
0: 되겠어요?
2: 말하지 마세요.
0: 예. You washed. 당신이 washed
2: 오.
0: 해도 씻었다고.
2: 뭐를요?
0: My 후드를, 후드티를. Mom. 그죠?
2: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0: 그럼
2: 거기?
0: 여기에 후드티에
2: That's
0: 해당하는
2: right. 후드티,
0: 응?
2: 여러분들. 모르실
0: 후드티가
2: 것
0: 영어로
2: 같은
0: 뭘까요?
2: 느낌입니다.
0: 아!
2: 틀려도 됩니다.
0: 아, 후드가 영어예요. 그죠?
2: 후드. 그죠? 맞아요.
0: 후드?
2: 후드는, 이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0: 후드티는, 근데 이건 너무 콩글리시고.
2: 저기, 죄송한데, 너무 후드티
0: 후드티 셔츠. 네.
2: 아니에요? 오케이.
0: 후드티 셔츠.
2: Okay.
0: 예.
2: 알라이트.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0: 응?
2: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2: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후드티는 실제로
0: 아?
2: 후디라고 부르게
0: 아,
2: 됩니다.
0: 그래요?
2: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0: 예.
2: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2: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0: 오.
2: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그래서
0: 네.
2: 아마 후드 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디가
0: 후디.
2: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네.
2: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후디, 후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0: 오.
2: 그러면, 설마가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0: 아,
2: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0: 네네네.
2: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0: 쉽지
2: 지도
0: 않아.
2: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믿고
0: 아,
2: 싶지 않은 거예요.
0: 네네.
2: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져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평소문 하면
0: 응?
2: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아닐 거야.
0: Oh.
2: I don't want to hear.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0: 아이고.
2: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0: 아.
2: 나한테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0: 그쵸?
2: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0: Don't tell me.
2: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0: Today is Monday.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도 친구가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이렇게 되는
0: 절망의
2: 거죠.
0: 이로 말할 수
2: 그렇죠.
0: 없죠.
2: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거 아니겠지? 지금 축구를 봤는데
0: 네.
2: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단데 과거형 뭐예요?
0: Lost.
2: Lost.
0: 예.
2: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0: 네.
2: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거 아니겠지?
0: Don't tell me
2: We just
0: we just lost.
2: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그럼
0: 아.
2: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0: 아, 정말
2: right,
0: 속상한데요.
2: right,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네.
2: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0: 예.
2: 오케이?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명령어가

0: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oh,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1: 응?
0: oh,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1: 오,
0: 비슷하죠.
1: 그때
0: 비슷해요. 오케이.
1: 뉘앙스가,
0: Okay. So
1: 네.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Okay?
1: 알겠습니다.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것 같단
1: 어떻게
0: 말이에요.
1: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깨뚫고 있어요?
0: I
1: 이런
0: love you, I
1: 칭찬.
0: love you, mom. 약간 이런 느낌인 줄
1: 그렇죠.
0: 알았는데
1: 에 반전.
0: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이렇게
1: 그렇죠. 맛이
0: 나옵니다.
1: 났거든요.
0: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
1: 에.
0: 상황에서는.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아하.
1: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0: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1: 그쵸.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케첩이니까
0: 네.
1: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0: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1: 그쵸.
0: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을.
1: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케첩.
0: 아하.
1: 케첩. 케첩. Yeah.
0: 오케이.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케첩.
0: 이거를 비유나 저거를 비유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1: 왜요?
0: 들면서요. 스펠링
1: 케첩을
0: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1: 아, T가 또
0: Yes, yes.
1: 있었구나. 네.
0: ketchup이라고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그리고
1: 예.
0: CHAP가 아니고요. UP입니다.
1: UP, ketchup.
0: ketchup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1: 마유 아니고 마요죠.
0: 한번
1: 예,
0: 해보세요. 틀려도
1: 마.
0: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1: 마요. 네즈.
0: 역시 예상을
1: 즈.
0: 빗나가지
1: 이까지
0: 않습니다.
1: 썼어요.
0: 그거까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마요네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1: 아우.
0: 엄청나죠?
1: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0: 네,
1: 놨다.
0: MAYO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에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자, 그런데
1: 매요.
0: 너무 힘들죠?
1: 네.
0: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1: 매요.
0: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1: 네.
0: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메요입니다.
1: 매요.
0: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마유쌤이 아니라 마요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마스터
1: 그쵸.
0: 유진입니다. 네.
1: 마요네즈를 좋아하실 것 같아,
0: 저
1: 생겨가지고.
0: 엄청 좋아해요.
1: 예, 그죠.
0: 아, 거기다가 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또
1: 예, 침이
0: 고입니다. 오징어
1: 고여요.
0: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1: 네.
0: 자, 지금 보면 it was stained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stained 돼 있는 게이 흐름상 무슨 뜻이겠어요?
1: 스테인드가 얼룩이겠네요?
0: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1: 얼룩진.
0: stained라고 하면. 원래 stain 자체가 얼룩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1: 아.
0: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1: 예.
0: So, with
1: With
0: something.
1: something.
0: Okay?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1: 아,
0: 새로
1: her,
0: 샀는데.
1: 그쵸. Her dress
0: is 현재형으로 해볼게. is
1: is stained with
0: 그 소스로
1: the
0: with the
1: sauce.
0: sauce. Yes. her dress, her new dress 이러면 더 슬플 것 같아요. her dress
1: 그럼요.
0: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1: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0: 아유,
1: 소스는.
0: 맙소사.
1: 예.
0: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네. 자,
1: 그렇죠.
0: 이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1: 네.
0: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셔츠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1: Your shirt was
0: was
1: stained with
0: coffee.
1: coffee.
0: 그렇죠. Your
1: 네.
0: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es.
0: 뭐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1: 네.
0: 내가 못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쵸.
0: 거기서 아 사실 손님 거기에 커피가 스테인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1: 오,
0: 있겠고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with what만 추가한 것뿐입니다.
1: 네.
0: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All right. 자.

0: 이렇게 두 문장 했는데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2: 야.
0: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2: 아유.
0: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2: 이 엄마 입장에선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이
0: 근데
2: 진짜 이게
0: 이게
2: 아이
0: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2: 속상해요, 정말.
0: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2: 그쵸. 좋아하는 또 후디가 에
0: 예.
2: 망가졌으니까요. It,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0: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2: 뒤에 핏
0: 맞아요.
2: 에
0: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오케이?
2: 에에
0: so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2: 그쵸.
0: 그럼 앞에
2: 그리고
0: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2: 줄어들었다.
0: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보세요.
2: 잇
0: 줄어들었다. 네,
2: 줄어들었잖아요.
0: 이거는
2: 작아졌잖아요.
0: 쉽지 않을 겁니다.
2: 이 소린데요.
0: 네.
2: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0: Small, maybe?
2: 예,
0: Yeah.
2: 스몰인데 스몰은 작다잖아요. 작은. 그죠?
0: 오!
2: 그렇게 쓰면 안 되고
0: 아하.
2: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reduce.
0: 오.
2: 어, reduce.
0: 오케이.
2: it reduces가 되나요?
0: 오.
2: 예, it이니까.
0: It reduces. It
2: 예.
0: won't fit me now.
2: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0: 맞아요.
2: 줄어드는 개념.
0: reduce.
2: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2: 아, 또
0: 하겠습니다.
2: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또
0: 오히려,
2: 감동 많이 하시네요,
0: 아,
2: 또.
0: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뭔가 감동이
2: 어,
0: 좀 안 되고 있는데.
2: 네.
0: 정답은
2: 어?
0: It shrank. Shrink 들어보셨어요?
2: 상어 아니에요? 상어.
0: 아, 그거는 shark죠?
2: shark
0: 네, 깜짝
2: 비슷한데요?
0: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shrank를 놔두고요.
2: 예.
0: 기본형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줄어들다. 우리 흔히
2: 오!
0: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2: 네.
0: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shrink라고 표현을 합니다.
2: 정말 처음 봐요.
0: Yes.
2: 예.
0: shrink. 앞으로
2: shrink.
0: 여러분들 옷을 잘못
2: shrink.
0: 빨아가지고 뭐 스웨터든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Okay? So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2: 네.
0: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다시
2: 그러네요.
0: 한번 쓸게요.
2: shrank.
0: PP 형태는
2: 똑같지
0: 틀려도
2: 않을까요?
0: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2: 예, shrank.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0: 오케이.
2: Yeah.
0: 자, 정답은요. shrink, shrunk가
2: 오?
0: 되겠습니다.
2: 아,
0: Alright?
2: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0: 네, 그래서
2: 예.
0: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2: 네, 이거
0: 자,
2: 적어내요.
0: yeah.
2: drink, drank, drunk.
0: 그런
2: 어,
0: 개념이죠. 오케이.
2: 그러네요.
0: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하죠,
2: 아,
0: 그렇죠?
2: 예.
0: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모기 부분 완전
2: 목이
0: 늘어나고 막
2: 늘어나가지고,
0: 옷
2: 아.
0: 자체가 헐렁헐렁 되고.
2: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알죠, 알죠.
0: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2: 늘어,
0: 아웃된다고 할까요?
2: 어, 그래요?
0: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2: 아, 아는 단어예요?
0: 거예요.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2: 아!
0: 아우 그냥
2: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어,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개다 써볼게요.
0: 저는
2: 스트레치.
0: 당연히 이걸 쓸줄 알았는데
2: 예.
0: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spread를 썼습니다.
2: 어어어.
0: 정답은 stretch out.
2: 스트레치야.
0: 오케이? stretch out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네.
2: 그러게요.
0: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2: 네.
0: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2: 그쵸.
0: size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 이 맞다가 되겠고요.
2: 예.
0: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2: 네.
0: won't, will,
2: daeum으로.
0: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를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2: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예.
0: Right. fit, fit, fit. 맞습니다.
2: yes.
0: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2: 아.
0: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그리고
2: yes.
0: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라는. 그러다
2: 아.
0: 보니까 과거형 fit? 3인칭 단수에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2: 이게
0: 말씀드립니다.
2: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야, 너 핏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

0: 단어로 여겨져요.
1: 뭐 명사, 형용사. 완전 헷갈리게 되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it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0: 편한데요?
1: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0: 네.
1: 오케이. 자, 이런 식입니다.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0: Mm-hmm.
1: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입어봤는데, 어,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0: 부럽다.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다 버렸는데.
1: 그러니까 다 버렸는데 네. 이제 맞아버려요.
0: 자,
1: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0: 전혀.
1: 그냥 fit me인데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me 이렇게 아하. 하면 나한테 맞는다.
0: 네.
1: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0: 네.
1: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fit하지 않았어. 그래서 동사 원형 또 fit을 썼습니다.
0: 예.
1: 오케이.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0: 아우.
1: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me라고 해야 됩니다.
0: 오.
1: 오케이. So again, if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0: 그러게요.
1: 여러분들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0: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kirt didn't fit me.
0: The skirt didn't fit me.
1: 본문 갈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Al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엄마 쿨하게.
0: Oh.
1: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0: Oh,
1: 엄마 주면 이제, 되잖니. 이런
0: 조금
1: 느낌.
0: 이제 웃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1: 맞아.
0: 아, 이제 네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다.
1: 약간 멋져서요.
0: 그렇죠, 그렇죠.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빌롱이 모모에 속하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1: 오, 맞아요.
0: 네, 맞아요. 근데 뭐가? 그것이 속했다. 이제. 이젠 여기 있는데?
1: 누구에게?
0: 된 것 같다.
1: 누구에게 속했어요?
0: 남동생.
1: 네. 네. 자,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네가 빠졌습니다.
0: 아, 같네?
1: 뭐뭐인 것 같네. 이제 뭐 그런 것 같네. 뭐.
0: 같네? 그럼 like. Like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눈물이 좀 납니다. 오늘.
0: 오, 자, 감동받았어.
1: 정답은? I guess입니다. 이걸 틀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얘 없어도 말은 돼요.
0: 네.
1: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그러니까요.
1: 팩트로 만들어주는 건데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0: 아.
1: 뭐 이런 것 같네 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시절에 보통 문법책에 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0: 그요.
1: belong to 누구,
0: belong
1: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0: 오.
1: 뭐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basically.
0: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면?
1: 속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안 쓸 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0: 예?
1: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0: Parking spot belongs to me.
1: 이 주차 자리는
0: 내 거야.
1: 나에게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0: 자리야.
1: 사실은요.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이 자,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1: 맞아요.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0: 그럼 내 땅 하고 싶다.
1: 내 땅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것도 결국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0: 아하.
1: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0: Yes.
1: Right? 자, 읽어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미션 정리할게요.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0: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두 번째,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0: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0: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주세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1: 예.
0: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1: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1: My shirt.
0: 너의 셔츠.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1: Her dress is stained.
0: 그 소스로?
1: Stained죠. Stained with the sauce.
0: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1: 그쵸?
0: 과거 뭐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1: 헷갈려요.
0: Alright.
1: 네.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자,
1: yes.
0: 첫 번째. 그 땅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1: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두 번째.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1: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어떻게 한다고요?
1: I guess.
0: I guess. 그건 너의 brother 것이다, 이제.
1: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4: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4: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3: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3: I want a new hoodie.
1: Huh? No. Don't buy it. Don't.
0: Great job, you guys.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0: There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1: Yep.
0: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long to 목적어.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1: 네.
0: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으흠.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맞아요.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똑같네요.
0: 그래서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파트 1. 이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거 잘 맞춰요.
0: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친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예,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네.
1: 그게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너 MBTI P로 끝나지?
2: Are you talking about
1: Oh,
2: MBTI?
1: MBTI, you know?
2: I know.
1: MBTI, last initial P. You.
2: Me?
1: Yeah, P.
2: What are you? A
1: Huh?
2: psychic? How did you?
1: Ah, 맞췄지?
2: Are you a psychic?
1: 네,
2: 와우.
1: 맞췄다는 거지.
2: How
1: 아주
2: did you?
1: 뻔하지,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2: Huh?
1: I can see it.
2: Yeah.
1: You are P.
2: How?
1: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2: Ah,
1: Yeah, I
2: no study
1: know.
2: plan.
1: So you are P.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0: 네. 와, 오늘 내용은요.
1: 네.
0: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1: 그죠?
0: 꽤
1: 꽤
0: 됐지만,
1: 됐어요. 예.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1: 근데
0: 같고요.
1: 저는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0: 싶을 때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1: 맞아요.
0: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1: 에.
0: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1: 아하.
0: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1: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0: 그쵸,
1: 있거든요.
0: 그쵸,
1: 그러면
0: 그쵸.
1: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0: 설명할 줄
1: 대화해보고 하면
0: 알아야죠.
1: 엄청 재밌어지겠죠, 더. 그거 우리
0: 네.
1: 한번 해보도록
0: 아,
1: 하겠습니다.
0: 궁금하네요.
1: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0: 네.
1: 너 MBTI P로 끝나지?
0: 오,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1: 뭔가
0: 예.
1: 느낌이
0: 느낌이 지금 뭐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진
1: 타고 어디 보자
0: 느낌이에요.
1: 하면서
0: Your MBTI, in P, right? 오, 너의 MBTI가 P, 오, in? P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아,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데,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1: 와, 진짜
0: 있어. 그지?
1: 슬기 씨는 sometimes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서
0: 그쵸.
1: 놀랍습니다.
0: 왜냐면 우리가 in을 쓸 때는 주로 안쪽,
1: 맞아요.
0: 안.
1: 맞아요. 그거는
0: 그러니까요.
1: 이제 일단은
0: 예.
1: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end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0: 또 너무
1: 됩니다.
0: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1: 그렇죠.
0: 에.
1: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ends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끝나다예요.
0: 끝나다.
1: 끝이란 뜻도
0: 에.
1: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라고
0: 네.
1: 한다든가.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0: 진짜 많이 해요.
1: 못 한단 말이에요.
0: 못해.
1: 그렇죠?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땐 end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0: P.
1: P.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0: 아,
1: 없습니다.
0: 그렇구나.
1: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0: 네.
1: B로 끝나는 거예요.
0: Oh.
1: boy 할때 be, right?
0: Yes.
1: 그러면 그 단어는 be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뭐예요?
0: The
1: the
0: word.
1: word.
0: Word
1: 끝난다?
0: ends
1: ends, be로?
0: in B.
1: in be. The word ends in be. 뭐 예를 들어,
0: Yes.
1: 뭐, Bob, 이런 거라든가.
0: 아, 아.
1: 자,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0: His MBTI ends in J.
1: J. perfect.
0: 아,
1: 이거 end in 몇 번만 해보잖아요?
0: 그러게요.
1: 쉬워져요.
0: 아, 이거 진짜 지금도 약간, 오,
1: 느낌 와요?
0: 이런
1: 느낌 와요?
0: 느낌이구나.
1: End in.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0: 네.
1: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0: Yes.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0: The word ends in B.
1: His MBTI ends in J.
0: His MBTI ends in J.
1: 자, 그리고요. 자.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End
0: 스타트죠,
1: 말고. 오케이, 오케이.
0: start.
1: 뭐 begin을 써도 돼요.
0: 그쵸. begin, start in이
1: 아하.
0: 되겠네요.
1: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0: Why?
1: start 너무 좋은데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in보다 with를 써요.
0: 아, 통일해요. 아, 통일하세요.
1: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어디 해야 될지
0: 아,
1: 모르겠으나.
0: 정말.
1: Alright, so start with something, 그리고 end in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하게
0: 예.
1: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So
0: 네.
1: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e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0: 기억할 수 있다면
1: 예.
0: and in 쓰는 거더 추천한다는
1: 알겠습니다.
0: 거예요. 오케이?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이런
1: 아.
0: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네네.
0: 오케이. So, and again,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Alright.
1: 그쵸.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1: 그죠.
0: 아까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1: 오,
0: 알아까지 쓸 거예요?
1: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여기,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0: 거의 없다고
1: 야, 이거
0: 봐야죠.
1: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0: 제가 이거는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1: Please show me.
0: 발음을 들이면 한번 try 해보실래요?
1: 예.
0: 틀려대니까. 오케이.
1: 네.
0: Psychic, psychic.
1: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0: Psychic.
1: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왠지 이거 같은데요. 사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사이킥
0: 와,
1: 사이킥
0: 자, 사이킥 맞는지
1: 네.
0: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1: 아
0: 근데 CHIC 붙여서 psychic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0: 아,
1: 칙
0: 그거는 CHICK까지 갔으면 그랬을
1: 아,
0: 겁니다.
1: 그래요.
0: Right. 원래, yeah.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그런 거 있죠.
1: 그쵸.
0: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와, 걔, he's like a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 부분 있죠. What are you?
1: 오.
0: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1: 네.
0: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1: 예.
0: 자, what are you? 하고 나서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아.
0: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이렇게
1: 오.
0: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수 있어요.
1: 네.
0: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1: 네.
0: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느낌
1: 어허.
0: 와요?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응?
0: 친구가 무슨 내가, 아, 나 요즘에 좀 몸이 좀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 막 이런, 막 전문적인,
1: 완전 의사 선생님이네요. 예.
0: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1: What are you, a doctor?
0: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1: 응?
0: 자, 그런데 이번에는
1: 네.
0: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뭐 뒤집어 놓니? 어쩌고저쩌고 막
1: 우리
0: 이러는
1: 엄마
0: 거야.
1: 같네.
0: 아, 오, 그때
1: 예.
0: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나의
1: 오.
0: 엄마니?
1: What are you, my mom?
0: 그죠?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1: 오,
0: 맞단다.
1: sorry.
0: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그죠?
1: 그죠.
0: 네,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1: What are you, doctor?
0: What are you, my mom?
1: What are you, my mom?
0: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Alright, 두 문제 하겠으니까 기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유,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아, it's so 뻔해.
0: It's so
1: 그건 너무
0: funny.
1: 뻔해. You never,
0: 뭐야, you
1: 너는
0: never?
1: 결코 make, 만들지 않아 a study planner. 아, 그쵸. 그런 경우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0: 그쵸, 뭔가 플랜을, 그러니까
1: 예.
0: 플랜을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1: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아.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피 성향에 가깝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0: 사실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피의

0: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J로 끝나는
1: 그쵸.
0: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1: 예?
0: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계획을
1: 그러네요.
0: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 또 하게 되네요.
0: 네.
1: 뻔하다. 늘 뭔가 똑같다.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0: 네.
1: 예.
0: 지금 표정은 계속, 이건데.
1: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forward. 너는
0: 오케이.
1: 진짜 뻔할 뻔짜야.
0: 너무 뻔한 뻔이다.
1: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t's so, 삐삐. 아,
1: Obvious.
0: 비슷.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hold on.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1: 네.
0: it's so boring이라고 해야지,
1: Boring.
0: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1: I'm
0: I'm
1: bored구나.
0: bored죠. 근데
1: 예.
0: 여기서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1: 이건
0: 이게
1: 완전
0: 아니라,
1: 아니었어요.
0: 눈에 너무 확연하다. 이게 너무
1: 예.
0: 뻔히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형용사,
1: Obvious.
0: 바로 obvious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 있죠?
1: 네.
0: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So,
1: 아.
0: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1: 네.
0: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Obvious.
0: 이런
1: Obvious.
0: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1: 아하.
0: 더 좋아요.
1: Yes.
0: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1: 네.
0: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1: 투명하지 않은
0: 거예요.
1: 거야?
0: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1: 예.
0: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1: Clear.
0: clear.
1: 오.
0: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쓸것
1: Disclear. 네.
0: 같아요? 뭐만 나오면 계속 디스를
1: 디스
0: 쓰시더라고요.
1: 아닌가요? 디스가 원래 반대말할 때 디스 많이
0: 아, 그런 거
1: 쓰더라고요.
0: 쓸 때도 있긴 하죠. 자,
1: 예.
0: 바로 unclear.
1: 아, 정말 disappointment.
0: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1: 디스가 있다니까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하다는 거, obvious 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1: You never make
0: You
1: a
0: never.
1: study plan.
0: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가.
1: 강력해요.
0: 강력해요.
1: 예.
0: 강력해요. 그래서 절대 아니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얘는
1: 네.
0: 주어 동사 매치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1: 동사 원형.
0: 원형이 와야 되죠.
1: Yes.
0: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만약에 doesn't를 쓰면
1: 예.
0: he doesn't
1: Lie.
0: lie. 맞죠? 동사
1: 맞죠?
0: 원형 써야 돼요. He
1: 네.
0: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1: 아,
0: 때문에
1: 틀려요.
0: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그 다음
1: Lies.
0: 놔둬야 됩니다.
1: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0: Yes.
1: 되는군요.
0: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He
1: 오.
0: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s me.
0: calls you인데요?
1: You
0: Never
1: never calls
0: call me.
1: me.
0: you는 삼인칭단수가 아니죠.
1: 아, 그쵸.
0: right?
1: You never call
0: you never
1: me네요.
0: call me입니다.
1: Yes.
0: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0: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1: She never answer the phone.
0: 않아. 자, 여기서는 answers 죠.
1: Answers.
0: she잖아요,
1: 또
0: she.
1: 틀렸어요, 저?
0: 반대로 해버렸어요.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1: 네.
0: 그쵸?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1: 그쵸,
0: 3인칭도 아닌데요.
1: 유니까.
0: 근데 여기서는 she never
1: She니까 answers
0: answers. 얘
1: the
0: 유지해야 된다는
1: phone.
0: 거. 오케이?
1: 아.
0: You know, 이해됩니다. 이거는 오래
1: 네.
0: 걸려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1: You never call m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들켰네. 나 완전 피야.
1: 오,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0: 탁
1: 예, 다
0: 했어요.
1: 튼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1: I'm a 완전 P.
0: 그냥 피도 아니에요.
1: 오, 완전 P? 완전. 완전 힌트가 되는데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0: 완전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1: 저 퍼펙트 매니아예요.
0: 퍼펙트 매니아군요. 오케이. 자, 만들지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1: Yeah.
0: Uh-huh. Alright. 자, 근데 아 뭐 퍼펙트 써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피다.
1: 네.
0: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예, 예.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초록. 이거를 더 강조하고 초록.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1: 네.
0: So total in the flavorless total. 이렇게 리를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1: 네.
0: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So,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네. 비슷해요. 그쵸?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 날 겟했네. 이 얘기는 네.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단 얘기예요.
1: 그쵸.
0: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이러면 너, 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1: 네.
0: Alright. So, 들켰네. 뭐, 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 때 You got me.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자, 일단은 너 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1: 너가 딱 걸렸어요?
0: 아, 너가 나를 딱 잡아낸 네. 거예요.
1: You got me.
0: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채소들?
1: Vegetables.
0: Veggies. 짧게 veggies. 하면은. 그러면 나 채소들 안 좋아해.
1: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yes. 쓴다든가.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딱 걸렸네. 나 프라이 치킨 사랑해.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Yeah.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Oh,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네. 했을 때 아, you got me.
1: You got me.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네. Oh,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나 전형적인 피야 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1: 전형적인?
0: 굉장히 토럴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거는 예외 없이 피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 번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전형적인이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1: 아,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0: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1: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진짜 모르겠어요.
0: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1: 아,
0: 이거는
1: 네네.
0: 제가 사실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1: 네.
0: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0: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1: You got me. I'm a total P.
0: Right. 또 두 문제 하겠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 MBTI P로 끝나지.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네. 자, 인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시작!
0: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틀려도 됩니다.

0: 보고 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1: The world ends in B.
0: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그죠? His MBTI ends in J.
1: Yes.
0: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1: 야, P로
0: 아,
1: 끝나지?
0: P요, P요.
1: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0: 오케이.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Your MBTI ends in P, right? Alright, 다음은요. Never.
1: 오.
0: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 me.
0: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스터디 플랜 절대 안 만들잖아.
1: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1: Oh, she never answers
0: Her
1: her phone.
0: phone.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알라이트,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0: 미션하기 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해결!
1: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1: Eh-heh.
3: did you?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0: Wow.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0: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맞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and, in, 철자. 그럼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1: 아,
0: 스펠링이.
1: 그쵸.
0: 그래서 요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1: 네.
0: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만나게 될까?
1: 두근두근 두근이.
2: 제가 부를 노래는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0: 임지야 진짜 그대로 멈췄다.
1: 어떡해. 몸이 움직이질 않아. 노래도 나오질 않아. 안 돼.
2: 지아야.
3: 지아 벌써 자? 이따 꾸자야지.
2: 일어나 얼른.
1: 어?
2: 얼른 씻고 자.
3: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회 잘하려면 일찍 자야지.
1: 엄마.
3: 응?
1: 나 내일 배 아프면 유치원 안 가도 돼요?
3: 내일 배 아프고 싶어? 노래 발표하기 싫어서?
1: 아니, 지금도 좀 배 아픈 것 같기도 하고.
2: 우리 지아, 평소엔 활달하면서 발표할 땐 그렇게 긴장하더라. 걱정 마,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얼른 씻고 주무세요.
1: 안녕? 난 지아야.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떨려. 나 어떡하지?
4: 자, 지금부터 딩동댕 유치원 가을 동요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표회 준비하느라 노래 연습 정말 열심히 했죠?
5: 네!
4: 열심히 준비한 노래 오늘 친구들 앞에서 씩씩하게 잘 들려줄 수 있겠어요?
5: 네!
4: 좋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앞에서 노래할 때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5: 네!
4: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김윤희 친구 박수! 우와!

하나도 안 떨리나 봐. 너무 잘해. 난 이렇게 떨리는데 어떡하지?

0: 우리 윤이 첫 번째 순서인데도 긴장하지 않고 너무 씩씩하게 잘해줬죠?
1: 네!
0: 다시 한 번 더 박수! 네! 자, 그럼 다음 순서는 지윤호 친구! 자, 박수!
2: 어떡해.

0: 난데.
1: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노래는 멋쟁이 토마토입니다.
0: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2: 어?

0: 너무 떨려서 발표를 포기하려는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 딩딩. 나도 떨려.
1: 여긴 지난번 왔던 마음의 방?
2: 어? 지아야! 빨리 숨어야지! 얼른!
1: 숨어?
2: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찾으러 오기 전에 숨어야지! 얼른! 선생님이 너 찾으면 내가 너 여기 없다고 할게.
3: 근데 너 누구야?
2: 아, 나는 나는 마음.
3: 아, 그럼 그동안 내가 발표할 때마다 떨렸던 게 다
2: 맞아. 두근이 때문이야. 빨리 숨어.
3: 아이, 잠깐만. 두근아, 나 너 때문에 힘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두근해서 힘들다고.
2: 그치, 힘들지. 아이, 그러니까 노래 발표하지 말고 숨어. 빨리, 빨리, 빨리.
0: 그건 안 돼.
2: 진이야.
0: 지아야, 난 네가 노래 발표 꼭 하면 좋겠어. 왜? 아까우니까.
3: 아까워? 뭐가?
0: 그동안 지아가 한 노력들. 지아도 발표할 때면 열심히 연습했지.
3: 나? 즐겁게 춤을 추다.
1: 맞아. 나 그동안 노래랑 춤이랑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
3: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0: 그 노력이 아까워서 난 지아가 도망가지 말고 노래 발표 씩씩하게 해내면 좋겠어. 어때 지아? 용기 내볼래?
2: 지아, 할 수 있겠어?
3: 아이, 두근아, 너 때문에 나 또 떨리잖아. 난 친구들은 다 씩씩하게 발표하는데 왜 너 마음속에만 두근이가 있는 거야? 왜?
0: 지아야, 딴 친구들 마음속에도 두근이가 다 있어.
3: 딴 친구들도?
0: 응! 크기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가슴속에 두근이가 있어. 여러 사람 앞에서 가슴이 두근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심지어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할걸? 그래도 용기 내는 거지.
3: 그렇구나. 난 나만 떨리는 줄 알았어.
0: 그게 다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야. 근데 용기 내서 자꾸 발표하다 보면

0: 다음 순서는 임지아 친구 박수!
1: 실수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할 거야.
2: 제가 부를 노래는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0: 와,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막 용기가 나.
1: 우리 지아가 해냈어. 우리 지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오늘부터 독감 예방 접종! 독감 백신도 충분히 챙겼고 준비 끝!
1: 개굴 개굴!
0: 개구리님! 어디가 아프세요?
1: 와, 이거 좀 깨주세요. 안 떨어져요.
0: 뭐가요? 뭐가 안 떨어져요?
1: 이거요, 이거. 너무 아파요.
0: 이게 뭐지? 무슨 벌레 같은데?
1: 제발, 제발 좀 깨주세요. 한번 안 깨물면 절대로, 절대로 안 떨어져요. 제발, 제발 좀 떼주세요.
2: 오늘의 환자, 개구리. 벌레가 개구리를 꽉 물고 있어요.
1: 개굴개굴 빨리 좀 떼어주세요.
0: 징징 선생님, 수술실 준비할까요?
2: 그럴 시간 없어. 동동 간호사 잡아
0: 잡아.
2: 하나 둘
0: 잡혀.
2: 엄청 꽉 물고 있는데 더 세게. 하나 둘
0: 잡혀. 이게 뭐지? 다른 동물 몸에부터 쭉쭉 빨아먹는 걸 보니 거머리인가?
2: 지난번 꼬마거미 몸에 기생하던 그 애벌레 같기도 하고.
1: 개굴개굴 헉! 큰 노랑태 먼지벌레 모르세요? 그거 애벌레잖아요, 개굴.
2: 큰 노랑태 먼지벌레 애벌레예요?
1: 네! 큰 노랑태 먼지벌레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하는 일은 우리 개구리를 찾는 일.
3: 개구리 냄새가 난다.
1: 이 애벌레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우리를 찾아내죠. 그리고 엄마 깜짝이야. 아, 또 물렸네. 아, 놔. 이건 놔.
3: 와.
1: 한 번 물면 3-4일 정도 꽉 달라붙어서 우리 체액을 쭉쭉 빨아먹는다고요.
0: 왜 그러는 거지?
1: 이 녀석들 우리 체액을 쭉쭉 빨아먹으며 어른벌레로 성장하죠. 큰 노랑태 먼지벌레 애고 어른이고 우리 개구리만 노리는 정말 흙벌기 같은 녀석들이라고요.
2: 어른벌레가 돼도 개구리를 노려요?
1: 어른벌레! 어른벌레! 어른벌레가 되면 우리 개구리들을 더 잘하게. 아!
0: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0: 3번 허물을 벗고 어른벌레가 되는데 몸에 노란색 테두리가 있어서 이름이 큰 노랑태 먼지벌레죠. 이 녀석들은 발이 엄청 빠르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나뭇잎 아래서 쉬고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개구리가 밤에 쉬고 있을 때
1: 지금이야! 사냥 타임!
0: 사냥을 시작하죠.
2: 아! 떨어져! 떨어져!
1: 우린 절대 안 놓지!
2: 안 돼!
0: 대굴 대굴! 대굴 대굴! 녀석들아, 우리를 한번 물면 절대로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요.
3: 어떻게 물길래 절대 안 떨어지지?
0: 응? 응? 설마? 큰 노랑태 먼지벌레!
3: 큰 노랑태 먼지벌레?
0: 병원 가자. 어떻게 온 거야? 오지마! 오지마!
4: 걱정 마세요. 난 그냥 문제 내러 온 거니까.
3: 문제?
4: 우린 물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물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죠.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어떻게 물까요? 1번, 입에서 나온 소화효소로 피부를 녹이며 문다. 2번, 입술에 있는 빨판으로 콱 문다.
1: 아! 빨판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딱 붙는 거 아니야? 정답은 2번! 입술 빨판을 이용해 문다!
4: 띵! 정답은 1번! 피부를 녹이며 문다!
5: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입에서 강력한 소화효소가 나오죠.
3: 지금이야! 예! 아! 아! 아! 아! 아! 이건 다!
5: 소화효소가 개구리 피부를 녹이며 우린 피부 안쪽의 근육과 속살을 더 꽉 물 수 있어요.
0: 아, 그래서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였구나. 개굴 개굴. 무서워.
5: 그 다음엔 다리와 연결된 근육과 신경을 턱으로 잘라버리죠.
2: 내 다리, 다리가 안 움직여.
5: 이제 우린 여유 있게 천천히 개구리의 살점을 차근차근 조각내서 먹기 시작하죠.
3: 배불러.
5: 친구들도 부를까?
6: 야호! 개구리 파티다!
7: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고!
6: 맛있다.
7: 맛있어.
0: 큰 노랑태 먼지벌레 너무 무서워. 밤마다 우리를 노려서 잠도 못 자게 하더니 이젠 병원까지 따라와 날 물려고.
3: 큰 노랑태 먼지벌레냐? 병원에서 사냥은 금지입니다.
4: 아예 걱정 마세요. 나는 우리 아기 데리러 온 거니까. 아기?
1: 아, 그 애벌레 말씀이신가요?
4: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려가도 문제 없겠죠?

0: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개구리 책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억지로 떼내서 기분 나빴죠? 아이고.
2: 괜찮아. 저 모습 보니까 영락없는 다정한 엄마 같은데.
3: 깨글깨글. 다정한 엄마라뇨.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4: 근데 개구리님, 큰 노랑태 먼지벌레한테 왜 이렇게 당하고 사세요? 개구리님도 사냥 엄청 잘하잖아요.
0: 물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점프! 엄청 빠른 잠자리도 사냥 잘하고,
2: 웬만한 곤충은 다 잡아먹잖아요. 큰 노랑태 먼지벌레가 와서 팍! 물기 전에 개구리님이 먼저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3: 아, 그게...
5: 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 개구리가 먼저 날 잡아먹으면 어쩌지?
0: 그니까요. 큰 노랑태 먼지벌레님도 개구리님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확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5: 오, 무서워라. 그럼 어서 잡아먹어보세요. 어서요. 예?
3: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5: 어서 사냥해 보라니까요. 어서요.
3: 잠깐, 여기서 문제.
0: 문제?
3: 우리 개구리가 큰 노랑태 먼지벌레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유, 큰 노랑태 먼지벌레 먹었더니 아우 맛있다 맛있어. 개굴 개굴. 1번 소화가 잘 된다. 아, 큰 노랑태 먼지벌레 먹었더니 2번 먹은 걸 다시 토한다.
5: 난 1번 소화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서 날 사냥해봐. 나 그냥 가만히 있을게. 자,
3: 자. 다가오지 마세요, 개굴.
2: 응? 뭔가 이상하냐? 개구리님이 일부러 사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0: 그러게. 설마 정답이 2번 토한다?
3: 아, 맞아요. 정답은 2번 토한다. 개굴 개굴.
2: 우리 개구리를 괴롭히는 저 큰 노랑태 먼지벌레. 방심하고 있을 때 녀석들을 사냥해주마. 지금이야! 내가 큰 노랑태 먼지벌레를 잡아먹었다!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5: 감히 날 사냥해? 피부를 녹이는 소화요소를 받아라!
6: 우린 개구리의 몸속에서도 이렇게 콱 물 수 있죠.
3: 노랑태 먼지벌레를 먹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우린 결국 다시 토해내고 말죠.

0: 잡아먹혀서까지 우리 물단이 정말 지독한 녀석들이야.
1: 그걸 이제 알았어?
0: 뭐해? 안 먹을 테니까 어서 가봐.
1: 가긴 어딜 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0: 오지마! 오지마! 저리 가! 저리 가! 안 먹어도 물고, 먹어도 물고! 안 돼!
2: 우린 잡아먹혔다 나왔어도 또 개구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3: 날 사냥하겠다고?
1: 하고 싶으면 해봐! 해보라니까!
4: 떼굴! 저한테 그러세요? 사냥을 하라고 부추긴 건 제가 아니라 저기 저 동동 간호사님이랑 띵띵 선생님이라고요!
1: 뭐?
5: 제가 큰 실수를...
6: 진정하세요, 진정.
1: 우리도 큰 동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피부를 녹이는 소화요소, 콱 물 수 있는 강한 턱을 갖게 된 거라고요.
5: 그렇구나.
6: 맞아요. 벌레라고 항상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4: 아, 그쵸, 그쵸. 정말 멋지시다. 박수 짝짝짝.
1: 아, 그러면 전 이제 아기 데리고 가볼게요. 아, 근데 온 김에 진짜 식사는 하고 갈까? 아이, 농담이에요. 병원에서 좀 그렇죠. 그럼 아기 주세요.
6: 아, 여기. 잠깐만.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토끼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

0: 수를 배워요.
1: 오늘은 팔팔한 친구들이 체육관으로 수업을 받으러 왔어요.
2: 안녕 얘들아, 어서들 오렴.
0: 근데요 선생님, 왜 목욕 가운을 입고 계세요?
2: 이건 목욕 가운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수업에 맞는 도복을 입은 거야. 너희도 신발 벗고 올라와서 저기 도복으로 갈아입어보자.
3: 와, 진짜 신난다.
0: 여기 바닥이 폭신폭신하다.
2: 맞아, 완전 폭신해. 오늘은 무술이 뭔지 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
4: 사극의 그 무술이요?
2: 아니, 무술. 무술은 운동의 한 종류란다.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지.
5: 싸우는 거 맞죠?
2: 어, 아니야, 데니. 무술은 사실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4: 저는 싸울 줄을 몰라서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2: 아하, 그래도 무술을 배우면 좋단다. 몸도 마음도 아주 튼튼해지거든. 황소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 거야.
6: 안녕, 얘들아.
7: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2: 이제 황소 아저씨가 선생님 쪽으로 돌진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무술로 아저씨를 막을게.
4: 아프시겠다. 우리도 저거 해야 돼요?
2: 아니야. 첫 수업에선 안 해도 돼. 대신 선생님이랑 하나만 약속하자. 무술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맹세할 수 있지?
7: 약속할게요. 아무한테나 무술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2: 아유, 착해라.
0: 황소 아저씨, 아까 넘어질 때 많이 아팠어요?
6: 아니야, 페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알면 하나도 안 아파. 걱정 마.
2: 제일 먼저 배울 게 바로 그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이야. 그냥 털썩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이제 너희가 해볼래?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그렇지.
8: 철푸덕.
2: 그래, 잘했어. 이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할 거야. 바로 이렇게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리고 눈을 꼭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만 서는 거야. 콩주머니 떨어뜨리지 않고. 황소 아저씨가 바로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려주실 거야. 자, 이제 눈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 서보자.
0: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2: 쉿, 모두 조용히 자기 숨소리를 들어봐.
4: 힘내, 베드로. 넌 할 수 있어.
2: 숨 마시고 내쉬고.
7: 마시고 내쉬고.
1: 숨소리를 들으면 균형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5: 이거 효과 있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요.
2: 잘했어. 이제 마지막 운동을 해볼게. 모두 이렇게 한번 서볼까? 이 자세에서 한 손은 쭉 내밀고 다른 손을 쭉 당기는 거야. 자, 이렇게. 좋아. 이제 더 빨리 해볼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 하! 하!
7: 하! 하! 하!
2: 더 크게!
7: 하! 하! 하!
2: 안 들리네. 더 크게!
7: 하! 하! 하!
2: 하! 아주 잘했어. 오늘 수업 정말 잘 따라와줬어. 그러니까 이제 흰띠를 받을 자격이 있단다.
0: 저는 황소 아저씨 같은 빨간 띠로 주실래요?
2: 아직은 안 돼, 페파. 초보는 하얀 띠를 받아야 해. 계속 배우다 보면 하양 다음에는 노랑 띠, 주황 띠, 초록 띠, 보라 띠, 빨강, 갈색 띠를 받는 거야.
0: 와,
4: 색깔이 엄청 많구나.
6: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검은 띠를 받을 수 있어.
1: 페파 선생님은 무술 전문가십니다.
2: 자, 여기 너희 띠 받아라.
7: 감사합니다.

0: 살 파는 무술이 좋았어요. 무술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햄스터 선생님의 개미 농장.
0: 팔팡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1: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란다. 손님이 오실 건데 방이 지저분하면 창피하니 치우는 거야.
0: 이분은 햄스터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3: 안녕, 잘 있었어 얘들아.
4: 안녕하세요, 햄스터 선생님.
2: 햄스터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걸 가져오셨단다. 오,
5: 그거 로켓이에요? 아닌 텔레비전이에요?
3: 아닌데.
1: 그럼 엄청 큰 창문이에요?
5: 아니면 마법 거울일까요?
3: 아니거든. 좋아, 힌트 하나 줄게. 이건 동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란다.
5: 어, 고래일까요?
3: 아니야, 이건 개미란다. 오!
1: 아무리 봐도 전 그냥 큰 창문 같은데요.
3: 맞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수지. 하지만 이건 내 개미들이 사는 개미 농장이라는 거야.
1: 와, 이거 봐, 방 진짜 많다.
3: 그래, 방이 아주 많지.
5: 이 개미들 위험할까요?
3: 세상엔 위험한 개미들도 있긴 하지. 하지만 이 개미들은 아니란다.
5: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3: 여기 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지.
1: 개미는 뭘 먹어요?
3: 개미는 여러 가지를 먹지.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단맛이 나는 거란다.
1: 개미도 말할 수 있어요?
3: 물론이지. 개미도 서로 말해. 이렇게 더듬이를 흔들면서 말한단다. 자, 너희가 쓸 더듬이도 많이 가져왔어. 이거 쓰고 개미처럼 말해볼래?
4: 말해!
3: 좋아, 머리에 하나씩 썼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보자.
0: 팔팔한 친구들이 개미처럼 말하고 있네요.
1: 안녕, 수지 개미야. 안녕, 페퍼 개미야.
6: 햄스터 선생님, 여기 있던 개미들 어디 간 거예요?
7: 저런, 개미 농장이 텅 비었어요.
3: 마개를 끼워야 되는데 깜빡했네. 개미들이 다 나가버렸어.
8: 아무도 움직이지 마.
6: 선생님, 저기요. 저 크레용이 움직이는데요.
5: 크레용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1: 당연하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3: 맞아. 아마 내 개미들일 거야. 우와.
5: 저거 봐. 개미들이 다른 것도 움직이고 있어.
6: 개미는 정말 힘이 세네요.
3: 맞아. 개미는 몸집에 비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기로 유명한 동물이란다.
2: 개미들 좀 개미 농장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3: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어때요?
3: 뭐?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수지.
5: 얘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9: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3: 맞아. 개미들이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1: 선생님, 저 잼 샌드위치 있어요.
2: 하지만 먹이를 주면 개미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 살지도 몰라.
3: 아니에요. 개미는 먹이가 생기면 일단 집에 가져가요.
5: 그럼 우리가 단 걸 주면 되겠네요. 개미들이 단 걸 받으면 다시 개미 농장에 가져갈 거예요.
3: 맞아, 바로 그거야. 베파가 준 샌드위치를 조금 떼어서 바닥에 놔주자.
1: 개미가 오고 있어요.
9: 저거 봐, 바로 친구를 찾고 있어.
5: 샌드위치를 봤다고 알려주나 보다.
6: 개미들 말로 얘기하나 봐.
1: 그리고 먹을 걸 집으로 가져간다.
5: 우와, 성공이에요.
3: 안녕. 개미들이 돌아왔네. 다 무사히 집으로 왔어.
1: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 샌드위치 먹어봐.
6: 얘들 보니까 나도 샌드위치 먹고 싶다.
2: 그래, 페드로. 먹지 뭐. 점심시간 다 됐잖아.
4: 만세!
2: 얘들아, 오늘 개미농장 구경해보니 어땠어? 즐거웠니?
4: 네!
2: 그럼 햄스터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자.
4: 고맙습니다, 햄스터 선생님.
0: 아이들은 개미농장이 좋았어요. 개미농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어른 놀이터.
1: 팔팔한 친구들이 공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2: 헤드라! 내게 가!
0: 데니! 나도 곰초, 나도 데니!
3: 페퍼!
0: 아! 어이쿠! 어? 이게 뭐지?
2: 처음 봐! 새 놀이터가 생겼나 봐!
0: 얘들아, 저기 가서 놀자! 구네가 왜 이래? 별로 구네 같지 않은데?
4: 미끄럼틀도 이상해. 미끄럼틀 같지가 않아.
0: 그리고 이 놀이터엔 어른만 있어.
3: 무슨 놀이터가 이러냐? 진짜 이상해.
5: 이상할 수밖에. 여긴 그냥 놀이터가 아니라 야외 헬스장이라고 하는 데니까. 오, 안녕 레베카.
0: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야외 헬스장이 뭐예요?
5: 야외 헬스장이 뭐냐 하면 신선한 바깥 공기 마시면서 동네 어른들이 운동하고 즐기라고 만든 데란다.
0: 즐기는 게 아니고 힘들어 보이는데요?
5: 아니야, 저게 즐기는 거야. 운동을 하면 몸이 얼마나 가뿐하고 좋은데. 좋아, 설명해줄게. 와봐라. 여기 여우 아줌마 보이지? 아줌마는 지금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을 하고 계셔. 힘내요, 힘! 여우 아줌마 할 수 있어요!
0: 근데 왜 소리를 치세요?
5: 난 잘하라고 응원을 한 건데. 하나, 둘, 셋, 넷! 좀 더 세게 다리 꾹!
6: 하나, 둘, 셋, 넷! 좀 더 세게 다리 꾹!
7: 감사합니다, 여러분.
5: 황소 아저씨가 지금 하는 운동도 건강에 아주 좋단다. 특히 이 운동을 하면 팔이 아주 두껍고 튼튼해지지.
0: 아저씨도 응원해드려요?
5: 다 좋지.
6: 하나, 둘, 셋, 넷! 좀 더 세게 달려!
5: 고맙다, 얘들아.
3: 아빠, 안녕.
8: 안녕, 대리.
3: 운동은 아빠 혀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5: 달리기는 온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0: 저도 몸 튼튼해지고 싶어요.
9: 네, 저도요.
2: 내 몸은 안 그래도 튼튼한데.
5: 오호호, 그래도 더 튼튼해지면 좋지.
0: 우리도 이 헬스장 기계 쓰면 튼튼해져요.
5: 아니, 이 기계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만 쓰는 거야. 아, 꼭 기계가 있어야 몸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야. 내 다리가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면 돼.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뛰는 거야. 폴짝!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처럼 소리 내면서 뛰면 더 좋고. 자, 이제 너희도 해봐.
10: 모두 개구리처럼 뛰는 걸 좋아하네요.
5: 아주 잘했어. 이제 내 팔이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꽃게처럼 네 발로 걸으면 돼. 일단 바닥에 이렇게 덜썩 주저앉아. 그런 다음 몸을 쭉 들어올리는 거야. 이 자세로 앞으로 쭉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걸어다니는 거지.
0: 얘는 무슨 소리 안 내요?
5: 집게발을 움직일 때만 소리가 나지. 따닥콕콕, 따닥콕콕.
10: 모두 개처럼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군요.
5: 참 잘했어요. 이번엔 난 온몸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자리를 돌면서 뛰면 돼. 응원이 없으니 기운이 안 나네.
6: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달려라.
5: 이제 너희 차례야. 해봐. 열심히 해. 운동을 많이 할수록 더 튼튼해질 테니까. 응원을 해야 힘이 더 날 텐데.
6: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달려라.
5: 그렇지.
0: 오, 토끼 할아버지, 진흙탕은 어때요? 이것도 운동 많이 돼요?
5: 물론이지, 페파. 첨벙첨벙 뛰면 운동이 되지.
0: 와, 신난다.
5: 진흙탕에서 뛰면 다리도 팔도 다른 데도 다 튼튼해지지. 개굴.
0: 어른 놀이터처럼 운동도 되는 진흙탕 정말 좋아요. 아무나 다 놀 수 있잖아요.
10: 페퍼는 진흙탕에서 첨벙첨벙 뛰는 게 좋았어요. 진흙탕.

0: 땅에서 첨벙첨벙 뛰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아빠, 달려요!
2: 할파랑 조지는 오늘 아빠랑
3: 아, 간질간질!
2: 정확히 말하면 팔팔한 조지 간지럼 태우는 괴물이 거실에서 놀고 있군요.
3: 잡았다.
1: 조지 뭐해? 얼른 탈출해.
3: 간질 간질 간질.
4: 행복해 저도요 아빠.
3: 어우 참 뭐야 벌써? 둘 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저것 봐 이비는 포기 안 하잖아.
5: 오, 런던 마라톤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 나오죠.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돼 있나요?
4: 아니요.
3: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줘야겠군. 좋아, 아빠가 런던 마라톤 나가신다.
1: 아빠가 진짜요?
4: 진짜요?
3: 맞아, 둘 다 기대해. 아빠가 저기 나갈 거니까.
6: 어딜 나가요?
3: 런던 마라톤 나갈 거예요.
6: 정말 멋져요, 여보.
4: 아빠, 예, 아빠.
6: 그럼 훈련도 해야겠네요.
3: 당연히 해야죠. 훈련은 언제부터 하냐면 요 꼬맹이들 간지럼 태우고 나서요. 간질.
2: 페퍼랑 조지가 런던 마라톤에 처음 나가는 아빠의 훈련을 보러 공원에 왔어요.
3: 핫둘, 핫둘, 핫둘.
7: 페퍼 아빠, 누가 바람을 넣기에 달리기를 다 하시나?
3: 바람을 넣은 건 바로 저 같은데요, 어르신. 런던 마라톤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7: 아이 뭐야, 농담 아니었어?
3: 지금 진지하거든요. 이 기회에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7: 하긴, 런던 마라톤에 나가서 끝까지 뛰려면 그런 힘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행운을 빌어, 마라톤 출발선에서 보자고.
4: 안녕히 가세요.
3: 좋아, 얘들아. 오늘 훈련을 잘 마치려면 뭐가 필요할까?
4: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좋지. 근데 뭐 다른 건 없니?
1: 오, 있어요. 이 공원 한 바퀴 다 뛰는 거야.
3: 오, 공원이 상당히 크네.
1: 할 수 있어요, 아빠. 전 아빠 믿어요.
3: 알았어. 여기서부터 공원을 한 바퀴 뛰어오면 되지. 아이스크림은 그 다음에 먹자. 뛰기 전에 일단 몸을...
1: 제자리에
3: 준비 있다! 알았어, 갈게.
1: 아빠, 왜 멈춰요?
3: 힘들어서 해. 아빠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잖아.
1: 어, 맞다. 깜빡했다. 우리 아빠 나이는 100살이었지.
3: 뭐? 근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머네.
1: 괜찮아요, 아빠. 한 번에 진흙탕 하나씩 건너가요. 저랑 조지처럼요.
3: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는지 모르겠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내가 배워야겠어. 좋았어. 끝까지 공원 다 돌아보자.
4: 예! 달려, 아빠!
3: 어, 안 놓쳤니, 조지?
4: 우리가 해냈다!
3: 맞아, 우리가 해냈어.
1: 아빠, 아빠! 우와, 우리 아빠 참! 대단하다. 근데 아빠한테 좀 이상한 냄새나.
3: 아하,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의 냄새란다. 이제 그만 집에 가서 목욕할까, 얘들아?
4: 안 돼요. 아이스크림 먼저요.
3: 오, 맞다.
2: 팔팔한 조지는 아빠가 런던 마라톤에 나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1: 아이스크림 3개만 주세요.
2: 오,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